친척집으로 또 그래서 분이 나서 친척집으로 가면 아 친척집이 역시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부대 끼고 부대 끼고 부대 끼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대 끼니까 그 식구가 다 부대 끼는 겁니다. 이제 집집마당 말입니다. 좀 살만 하면 이렇게 되고 좀 살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또 터지고 저런 게 터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들은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어? 그저 한 푼 벌면 두 푼 나가려고 아주 미리 작정하고 있구만 하고 한탄들을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또 이런 거를요, 백종 때왜 백종을 지내느냐는 얘기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닭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 지옥고에 떨어졌다. 아, 물고기로 태어났다. 또 소로 태어났다. 뭐 독사로 태어났다. 이런 각진각색으로 다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틈에 끼었다. 이런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천도제를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백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더러더러 나오죠? 그런 사람과 같이 오늘 백종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그 남한테 그 모함에서 돌아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종이 백종날 이제 다 내보내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천도제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거를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그래도 자꾸 이렇게 그저 되는 대로 그저 이렇게 해야죠. 빚지고 허라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그런 헐겄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자연적 좀 나아지죠. 나아지면서 그게 허게 되죠. 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그 부모의 조상들이 모습이 다시 변화가 돼서 인간으로 변화가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돼도 우리가 또다시 그런 문제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 다음에 또 그것을 끌고 가야 하니까요.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죠. 허다무때 내가 콩씨 얘기를 가끔 하죠. 무씨 얘기도 하고요. 아예 이제 무씨가 그냥 나 그냥 저 싹이 말입니다. 싹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러지만은 그 종자가 있어가지고는 또 숨겨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고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콩씨가 팥씨가 될 수도 있고 팥씨가 콩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주 참 상승의 사람이 사람의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의 종자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자유자재권을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먹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백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또 백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본다면 그대로 백종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 유심 세계가 둘이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세계, 유심세계가 둘 아니게 정신과 물질, 몸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으니 항상 하연 백종이죠. 여러분이

0: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백종이 따로 없고 현실, 과거,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하게 우리가 자유자재권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시도록 노력하십시오.
1: 예, 한마음서는 공부를 하면서 이 계속 큰스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관하고 또 했는데도 공념 머리에 항상 떠오르기 시작해서 공념 자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이 관하는 법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주인공 찾기를 이름만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주인공을 많이 찾고 있죠.
0: 네, 많이 찾고 있어도요. 그 맷돌에 물건을 넣지 않고 굴리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 깊은 마음 속에 진짜로 믿는 것은요. 잘 된다, 낳는다, 못 낳는다 이걸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대로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형성시켰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죽으나 사나 믿는 거죠. 낫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통신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진짜 이 콩과 콩싹이 어디 하나가 없어도 안 되죠. 콩이 콩싹을 만들지 않으면 콩싹이 콩이 보이질 않고요. 그러니까 콩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싹이 없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주인공이란. 그런데 자꾸 그 둘로 보시고 그저 주인공이 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거 그렇게 믿으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벌써 이게 통신이 돼야 심성의학적이죠, 이게. 통신이 돼야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측정을 해서 4대로 통신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신념이 두터우고 그만큼 진실하고 그만큼 믿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송장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근본, 영원한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만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나무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 나무가 하는 소리가 뿌리야 뿌리야. 너 뿌리가 너 뿌리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네가 내 저 싹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누렇게 지금 떠 있다.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여 하고 뿌리더라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소리가 그래? 나를 너가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러면 내 수분과 철분 모든 거를 올려보내마.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하고 좋아서 하더니만 그렇게 싹이 푸르러지더랍니다. 그런과 같이 이게 모두가 저런 그 꽃나무고 나무고 식물이 말 안 하는 것 같죠? 말 꼭 합니다. 오히려 진지한 말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진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꽃한 송이

내가 꽃이 돼서 꽃한 송이 주어서 참 마음이 기쁘다면 우린 하중생들이, 즉 우리가 부처님 믿는 짝이죠. 꽃공양을 올려서 내가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의 우리가 대담을 하면서 서로서로의 이 나무에 가서 놀다가 저 나무로 가고 저 나무에 가서 놀다 이 나무로 가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좋은데 나무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 흙이 가려서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인간으로선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그런데 나무들로 봐서는 흙이 가린 거죠. 흙이 가려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봐서 자기 뿌리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도 역시 자기 뿌리를 무명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이 1분 1초 후에도 미래니까 미래를 전진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없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없이 하랬다고 해서 또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주 잘 화합하게 만들어주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융통성이고 지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진실이 믿으시고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앙당한 가지는 뿌리를 믿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선생님도 그 뿌리를 믿고 기다리시면서 너 많이 봄이 오게 할수 있고 너 많이 푸르르게 살게 할수 있고 너 많이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 거지 딴 사람이 할 수는 없다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되겠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0: 알게 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0: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생명.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몰라.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4: 아우 잘 쓰신다.
1: 셰프인데요.
4: 아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5: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셰프님.
5: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6: 네, 콩갈 피자, 중코 피자.
2: 양식 레스토랑.

0: 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진짜 다양한데.
1: 혹시 절에서 김치 담아 보셨어요?
0: 처음입니다.
1: 처음이세요?
0: 네.
1: 나쁜 행운이네.
0: 아니,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아, 그래야 이제 양념이 좀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금수함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다니 너무.
1: 뭐든지 인연이에요.
0: 맞습니다.
1: 세상 인연 아닌 것이 네. 없듯이.
0: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1: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0: 네.
1: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그 풀국을 만들어서
0: 네.
1: 우엉을 튀겨야 돼요.
0: 아.
1: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0: 네.
1: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0: 제철 네.
1: 음식은 이제 이때 이 고추가 아주 제철이잖아요.
0: 아삭아삭하죠.
1: 네, 아삭 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 김치.
0: 김치.
1: 사실은 풀국에 안 들어가면 김치란 이름을 얻지 못하는데
0: 네네.
1: 일종의 고추 겉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를 좀 깎아서 채를 쳐주셔요.
0: 네, 알겠습니다.
1: 김치하고.
0: 알겠습니다.
1: 사철 음식에서는 단맛을 낼 때
0: 네.
1: 배를 많이 사용합니다.
0: 그러니까 설탕 대신 그렇고. 사용하시는 거죠?
1: 그렇죠.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0: 네.
1: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0: 네.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1: 저는 음식은 조화라고 보거든요. 조화로운 밥상
0: 네. 네.
1: 그러려면 오미오색 다섯 가지 맛과 다섯 가지 음식의 식재료들의 컬러들이
0: 네.
1: 같이 어우러지면 좋죠. 이제 됐으면 먼저 물을 고춧가루에다 먼저 비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넣어야 돼요.
0: 당근하고 오이도 채를 썰까요?
1: 그렇죠. 조금. 예, 오이 씨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 겉에만 이용해서.
0: 그 스님께서 최근에 그 공양간의 셰프들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명장 스님 여섯 분이 같이 나와서 촬영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 모여서 촬영하신 건 처음이시죠?
1: 처음이죠.
0: 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1: 아 저는 원탑은 우리 개호 스님이세요.
0: 개호 스님.
1: 아 아주 노익장이신데
0: 네.
1: 저희가. 개호스님은 저희보다 선배시고
0: 네.
1: 또 운문사에서 오래도록 강사를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굉장히 그 엄하시고 반듯하시고
0: 아,
1: 이미지가
0: 맞아요.
1: 농담도 안 하시고 일종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다 초탈하셨잖아요.
0: 네.
1: 걸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0: 네.
1: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개호스님 때문에 빵 터질 때가 많았죠.
2: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0: 그 유일한 비구 스님, 정문 스님은 어떠셨어요?
1: 우리 귀여운 정문 스님. 아, 정문 스님은 실제로
0: 네.
1: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0: 아, 내성적이세요?
1: 그럼요.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할 말은 다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3: 오늘 한 단계 건너 뛰어버렸네.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1: 정문 스님의 그 된장찌개 보셨죠?
0: 네, 봤습니다.
1: 완전히 압권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이제 우리 과거의 사찰에서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을 때
0: 네.
1: 그렇게 빈곤하게 살 때 식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오직 된장 하나 넣어서
0: 네.
1: 모든 대중이 나눠먹는 음식 그걸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준
0: 대단하신 분이죠.
1: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법이라고 해서 음식 다 와야 된다 이런 틀을 완전히 깨신 분이지. 그래서 아 이게 예능이구나 저는 배웠습니다.
0: 그러면
1: 다큐 찍었는데 예능이 나왔다니까요.

0: 우리 그만합시다. 그것까지만 하셔요.
1: 네. 맛에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밑에다 일단 좀 깔아놓고. 아, 속이 꽉 찼어요, 주님.
0: 바삭고추 김치 완성됐습니다.

0: 무와 오이, 당근, 배를 채를 썰고 양념을 해서 무친다. 자극적인 양념으로 맛을 더하기보다 재료 사이의 균형을 담아 사찰 음식의 조화로운 미학을 배웠다.
1: 자, 드디어 마지막 잡채.
2: 네, 죽순 잡채인데.
1: 네.
2: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죽순을 좀 썰어주세요. 네. 채를 이 정도로 해서 세 개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1: 두께는 어느 정도?
2: 얇게 해주세요.
1: 최대한
2: 얇게 해주시고 채를 썰어야 네. 잡채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1: 네. 이 죽순은 손질을 어떻게 하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2: 죽순은 생죽순을 네. 쌀뜨물을 넣고 삶아야 돼요.
1: 삶아서.
2: 네. 그래서 물에다가 잘 우려서 쓰셔야 죽순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1: 죽순은 근데 이제 아삭한 좀 식감이 좀 특징이잖아요.
2: 예.
1: 근데 지금은 네. 아삭한 정도는 아니네요.
2: 그렇죠. 저희는 죽순을 아삭하게 먹진 않아요. 사찰 음식에서는. 네. 얘는 온전하게 익혀야 돼요.
1: 네.
2: 왜 그러냐면 굉장히 냉성이 강해요. 차가운 성분이 많은 아이라서 충분히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잡채에 유부가 들어가요. 두 번 데친 유부를 채를 써서.
1: 유부도 특별히 두 번 데치는 이유가 있나요?
2: 얘는 이제 유탕식품이기 때문에 기름에 네. 튀긴 거라서요.
1: 네.
2: 기름기가 많으니까 데쳐내지 않으면 그 기름을 우리가 온전히 먹게 되죠.
1: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2: 석기를 잡자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2: 이왕이면 심플하지만 그 골고루 각자의 색깔을 써서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의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1: 네.
2: 식재료를 쓸 때 단품도 쓰지만
1: 네.
2: 또 어차피 섞일 때는 많이 사용할 때는 빠지지 않게끔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1: 당면은 지금 어떻게 삶아놓은 건가요?
2: 삶아서 네. 그 당면을 완전히 익지 않으면 안 돼서 삶아서 참기름에 지금 묻혀놨어요. 이 당면을 하기 위해서는 간장을 넣고
1: 간장 넣고
2: 조청을

0: 조청이랑 간장, 참기름 들어간 양념이 지금 당면에 지금 배고 네.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되게 하면서 풀려요. 그리고 얘는 이제
0: 한번 볶아줄까요?
1: 그렇죠.

0: 채소. 나머지 채소도 넣어주세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1: 잡채 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0: 오래도록 먹었고 늘 먹고
1: 맞아요.
0: 무슨 날마다 먹고 사찰도 그래요. 손님 접힌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잡채잖아요.
1: 이게 잡채는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0: 그렇죠.
1: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어느 정도 숨이 죽었습니다. 채소도. 네.

0: 넣고 이제 저희가 가위질을 조금 해야지. 짤지 안 짤지 다시 보여드릴까요?
1: 하나도 안 잡니다. 하나도. 완벽한 간입니다. 또 이런 채소들이랑 볶아진 채소들이랑 섞이면 훨씬 더 풍미가 그렇지. 올라올 것 같아요.
0: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이쁜 말은 아닌데 네. 맛없으면 용서 못해. 맨날 그러거든요. 아. 왜?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채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맛없는 걸 평생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말 하면 수행자가 무슨 분별심이 있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행자라 하더라도 우리도 다 희노애락이 있고 맞아요. 음식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끼거든요. 오히려 바깥 음식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찰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남이 부러울 정도로. 그래야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1: 와, 저는 죽순 들어가고 유부 들어간 잡채는 처음.
0: 그리고 뭐 잡채는 집에 있는 식재료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1: 거의 잡채를 파스타 만들듯이 굉장히 많이 볶으세요.
0: 그래서 얘는 여기다 담읍시다.
1: 네.
0: 죽순 잡채 완성했습니다.
2: 냉성이 강한 죽순은 쌀뜨물로 삶고 기름기가 많은 유부는 데치고 재료가 가진 성질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찰 음식의 숨겨진 디테일임을 배웠다.
0: 어떻게 음식을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쉽죠?
1: 생각보다 쉬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응용만 잘한다면 사찰 음식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사찰 음식이 앞에 음식 앞에 네. 사찰이 붙어서 사람들이 무게감을 갖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간단한 음식이거든요. 네, 많은 것을 요하지 않아요. 밖에 음식은 모두 다 넣고 맛있게 하는 거.
1: 네.
0: 절밥은 다 빼고 맛있게 하는 거. 그래서 셰프들이 더 어려워하긴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다 빼고 맛있게 한다는 빼고 게 맛있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공양 교성할까요?
1: 네.
0: 셰프님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셔요.
1: 제가 한번 걸로. 네. 볼까요? 이 공양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기 위한 도약으로 삼아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0: 한번 네. 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그 잡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0: 죽순과 유부가 메인처럼 됐죠.
1: 그리고 아삭김치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것도 같이.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건 생각보다 미나리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1: 그죠. 여기서 미나리가 맛있을 때니까.
0: 미나리 향도 좋고 식감도 많이 살려주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아삭하네요. 그리고 진짜 키포인트가 배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연의 단맛이 그렇죠. 확실히 느껴져요.
1: 저희가 음식에 설탕 넣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0: 네. 그리고 잡채는 유부랑 국순이 약간 고기 식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기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한테 이런 음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그 출가하시고 사찰 음식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저는 출가를 했는데 학렬이 낮다 보니까
0: 네.
1: 행자 때부터 이 공양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또 행자

0: 셋 중에 제가 제일 그 나이나 연배가 있다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마지처럼 네. 손상자 중에 마지처럼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늘 곁에 두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종두라고 그러죠. 심부름. 심부름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찰 음식은 제가 음식 해먹이 좋아하고 또 어려서 어머니께서 워낙 신실한 불자셨고 네. 자비심이 많으셔서 그 전주역 앞에 있는 거지분들이 다 아침마다 저희 집에 줄을 서서 와서 밥을 먹고 가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저에게 사찰 음식이란 그 생활이었고요. 사찰 음식을 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손에서 놓아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그런 경우인데 일단 사찰 음식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보죠.
1: 그리고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그 현대화된 조리법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대적인 식재료나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0: 그거는 시류에 따라가는 거고요. 제가 그 변형된 레시피를 만든다고 해서 전통적인 걸 버린 게 아니거든요. 네네. 포대는 항상 전통적인 거 있고 네네. 그 위에서 달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불쌍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먹더라도 뭐 원디시 한 그릇 음식 이렇게 국물을 먹고 이러지 않아요. 조화롭게 좀 차려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있을 때 밥 달라고 하면 아 내가 먹는 음식에 음식상에 그냥 숟가락 한 벌 더 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밥 임시면 제가 좋죠.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네.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네.
1: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0: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보합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2: 저희가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왔을 때 아 그냥 우리는 그냥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하잖아요 했는데 오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먹던 음식이라고 틀을 조금 깨시고 지금의 식재료도 넣으셔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주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0: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잘 먹었다, 고맙다,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금수함을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큰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1: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스님들을 만나서 사찰 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식 질문을 드렸는데 대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찰 음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0: 사찰 음식은 가장 우리에게 편안한 음식이고 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뭐 먹는 음식이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몸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절밥 한 끼 오늘 저랑 함께하면서 소감과 시청자분들한테 축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 예불부터 저녁에 또 저녁 예불까지 네. 늘 제가 보면 거의 저희 스님도 그렇고 네. 하루종일 BTN을 틀어놔요.
1: 맞아요.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네.
0: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에 있을 때는 BTN부터 틀고들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불자들에게는 가까운 방송이 BTN입니다. 네. 불교 TV이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음식을 보고 행복하고

0: 또 우리 BTN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1: 네네.
0: 뭐 기부도 해주시고
1: 네.
0: 뭐 ARS도 하시고
1: 네네.
0: 제가 뭐 보면 맨날 뭐 명단 나오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절밥 한 끼가 어려움 없이
1: 네네.
0: 잘 승승장구하게
1: 네.
0: 잘 되면 좋겠습니다.

채식이라는 틀에 머무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새롭게 발견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대한스님은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사찰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덜어냄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음식. 그것이 오늘날 대한스님이 전하는 살아있는 사찰 음식입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공인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는데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뽕!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면서도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섰던 수좌 명진 스님이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의 영결식엔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전국 불교대학의 교육체계가 2027학년도부터 개편됩니다.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입문과정과 중복되는 교육 내용을 덜어내고 필수 교재를 한 권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는 우란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는 우란분절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고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면서도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산문 밖으로 나섰던 수좌 명진 스님이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민주화와 종단개혁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곁을 지켜온 스님의 영결식엔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 사부대중은 스님의 52년 수행 여정의 끝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이 명진 스님 영단에 추모의 꽃을 올립니다. 생전 스님을 따르던 신도들과 스님의 도움을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 등의 곡소리가 도량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지난 22일 범납 52년 세수 76

0: 역세로 원적에 든 수자 명진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스님의 연결식이 어제 봉은사 대웅전 앞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1: 중생들의 아픔은 바로 스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가시는 듯 돌아오셔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본래의 소원을 잊지 마시기를 드리겠습니다.
0: 전국 선방을 돌며 40여 안거를 성만한 수자였지만 스님의 수행은 산문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접한 뒤 사회 현실에 눈을 뜬 스님은 불교 자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 자기를 내던지는 용기와 헌신을 통해 명진 스님은 석가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누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0: 백담사 기본선언 조실 영진대종사는 선빵과 거리의 경계를 두지 않았던 명진 스님의 수행정신을 회고했습니다. 땀방울 가득한 노동현장과 어두운 거리 모두 스님의 선빵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 불퇴전의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우리 수자들은 그 어떤 권위와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의 지혜를 갈구하는 수행자들입니다. 수자 명진이 종단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거리를 논일다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0: 선빵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뛰어든 스님의 발걸음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세월호와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으며 비정규직과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길 위 구속되기도 하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2017년에는 승적을 박탈당하는 아픔마저 겪었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 육신은 제가 되어 흩어지겠지만 당신께서 남기신 크나큰 정신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5: 요즘은 후배들 신세지기 싫어 돌봐주는 이 없이 혼자 헤엄쳐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슬프, 나는 괴롭소, 나는 외롭소. 코뿔소의 고독을 두 배로 씹어야 하니까.
0: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고문 함세용 신부, 전재수 부산시장, 정의평화불교연대 이희선 대표 등 종교, 사회를 뛰어넘는 대중이 스님의 마지막을 기렸습니다.
6: 권력의 서색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교단의 부조리 앞에서는 당대 최고 권력자와도 정면으로 맞서던 그 사자오는 가히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대선승의 당찬 기백이었습니다.
0: 명진 스님의 상좌 선용 스님은 참석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일상에서 수행을 몸소 보여준 은사스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가슴속에 은사 명진 스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어떤 풍파에도 오직 수행으로 이겨내고 가장 어둡고 슬픈 곳에서 민중의 손을 꼭 잡았던 수좌 명진 스님. 스님의 법구는 오랜 시간 주석했던 봉은사를 뒤로하고 출가본사인 법주사로 이혼됐습니다. 사부대중의 마지막 배웅 속에 스님은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며 법납 52년의 수행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8: 조계종 전국불교대학의 교육체계가 2027학년도부터 개편됩니다. 입문과정과 중복되는 교육 내용을 덜어내고 필수교재를 한 권으로 통합할 예정인데요. 전국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9: 전국 사찰에서 불자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온 조계종 불교대학의 커리큘럼이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을 더해 새롭게 바뀝니다. 조계종 포교부는 어제 전국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필수 교재 개편안과 이에 따른 강의 이수 시간 변경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교육과정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신도 기본교육 교재인 불교 입문과 불교대학 필수 교재인 불교 개설, 부처님의 생애가 내용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 개설과 부처님의 생애 2종을 한 권의 불교 개설로 통합해 학습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초적인 상식 수준의 내용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교 입문에서 배운 교리를 한 단계 깊이 있게 익힐 수 있는 심화 학습 체계로 재편한 겁니다.
10: 제6장은 보살행의 의미와 보리심을 강조하고 서원과 보시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7장은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 개편되는 불교 개설은 부처님 일대기를 팔상성도에 맞춰 서술한 기존 내용에서 벗어나 8대 성지와 구체적인 전법 일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중을 제도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을 이해하도록 돕는 구성입니다. 이 밖에 예불과 시식 등 기본 의식을 체계적으로 다룬 불자의 의리의 단원이 추가됐고, 불자 눈높이에 맞춰 계율과 윤리관을 정리해 일상 속 실천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다만 무아와 공을 설명하는 하위 목차에 자신을 버려 자신을 찾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교리와 철학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1: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무아라는 것은 자신을 붕괴시키는 철학적 어떤 시각이고, 자신을 버린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9: 교재 개편에 발맞춰 불교대학 운영 지침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선택 과목의 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수 기준도 과목당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각 사찰이 지역 여건과 신도들의 수요에 맞춘 다채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단 필수 연수 교육인 조계종의 이해 4시간을 신설해 종단 소속감과 정체성을 다지도록 했습니다.
12: 내용은 다 짜있습니다만은 학자 선생님들께서 개정과 관련된 건의나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새롭게 개편한 불교 개설은 오는 12월 발간되며 개정된 이수 지침과 함께 2027년 3월 신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8: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는 백중 우란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에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 공덕을 쌓고 지장기도와 천도제를 통해 영가를 위로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효의 참뜻을 되새기며 모든 생명의 존엄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는 백중 우란분절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산스크리트어 울란바나의 음역으로 거꾸로 매달린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우란분. 불교에서 우란분절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승가공덕이 어우러진 날입니다.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불설 우란분경에서 유래했습니다. 민간에서 백중으로 불리며 100가지 과일과 곡식을 차려 조상과 영가를 위로하고 한여름 고된 농사일을 마친 농부들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는 절기풍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음력 4월 15일부터 석 달간 외부와 단절한 채 수행해온 스님들이 산문을 나서는 하안거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은 수행 중에 허물을 서로 참회하는 자자의식을 거쳐 청정한 정진의 결실을 맺는데,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공덕을 쌓습니다.
14: 스님들이 수행에 필요한 뭐 약이나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거나 공부할 수 있는 초소 이런 것을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 천도의 체를 모셔라 해서 시작이 됐어요.
13: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49일 전부터 시작한 지장기도와 천도제를 일제히 회향합니다. 불자들은 영가의 명복을 비는 백등을 밝히며 인연 있는 조상과 연고 없이 떠도는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최근에 우란분절 신행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을 넘어 현대사회에 맞춘 자비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들과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생법회가 함께 열리는가 하면, 백중 공양으로 모인 쌀과 보시금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가 전국 사찰에서 이어집니다.
14: 공덕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푼나라고 그러는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0: 교회의 참뜻을 새기고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며 모든 생명의 존엄을 깨닫는 대자비의 날인 백중우란분절. 혼자만의 안녕이 아닌 고통받는 사바세계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남북관계의 경색이 길어지면서 교류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고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통일의 당위에 앞서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윤 기자입니다.
2: 금강산 신계사복원, 평화기원법회 등 남북불교 교류를 위해 힘써온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하지만 북한이 지난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과 관계로 규정한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민추본이 지난 21일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회를 마련했습니다.
3: 지금 무너진 남북관계에서의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추본도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고 그 실천 방안들을 오늘 여기 집담회에서 많은 이제 그 고리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객원 교수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과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타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일이라는 당위성보다 당장 눈앞의 평화 공존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불교계가 평화 공존을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4: 불교계에서 만약 평화통일, 그런 적대적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강연회를 많이 하면 신도들한테도 그러고 공감하는 서명도 받고 오히려 정부는 그런 공론화 작업에 지원하고
2: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학문 평화넘어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 속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는 인식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단순히 조선이란 말 쓸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자신들의 평가, 그리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그거 관련된 좀 폭넓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2: 집단회에서는 두국가라는 형식적 관계보다 그 앞에 붙은 적대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국가로 존재하더라도 군사적 대결과 적대가 아닌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6: 민초에 의해서 우리는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자꾸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소리 없는 메아리 같지만 이것이 부딪힘이 돼서 이것이 메아리가 돼서 언젠간 들어지지 않을까.
2: 이번 집단회는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멈추지 않고 민간 차원의 교류와 공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이 백중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을 영도구청에 전달했습니다. 한마음선언 부산지원은 지난 24일 영도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지원장 혜도스님과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보양식 1,700여 개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부산지원장 혜도스님은 백중을 맞아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지역 어르신들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기에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부처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의 효심을 계승하는 백중의 참뜻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 물품은 지역 내 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폭염 속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며 전달됩니다. 8월 26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

0: 승복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진원 아귀어미 일신 중 주견 무진신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

세바부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기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비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0: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이제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내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

서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출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3: 와, 너무 맛있습니다.
4: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3: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회상 처처에 모여 끄던 소림구월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제 평나 둔중에

신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

번뇌 사서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구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G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심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란입다야사바 대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극기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 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오늘 제가 오대천에 갔었어요. 오대천에 갔었고요. 이 오대산이 원래는 경치로도 나름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쪽 산 이쪽 방면에는 월정사가 있고요. 산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같은 산이에요. 한 면, 한 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대산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는 소금강이 있어요. 소금강.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금강도 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경치가 아주 수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금강이 금강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금강인데, 원래는 최고, 단단하다, 벼락이다, 최고다 이런 의미. 금강저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금강산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최고라는 뜻으로 금강이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지옥에도 금강이 있어요. 지옥에도 그때는 가장 단단해서 지옥의 불길에서도 끄떡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 오대산이 문수보살 성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문수보살 특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낙산사 홍련암처럼 한 장소랑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 이렇게. 그래서 뭐 관세음보살 도량들은 대부분 한 장소랑 관련이 돼 있어요. 장소랑 관련이 돼 있고, 성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이고, 이런 성산은 이 오대산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장률사에 의해서 통일신라 말에 경기도 연천에 보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계산. 원심원사가 있어요. 거기 생지장보살도량이라고, 지장보살이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멧돼지로 변신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지장보살도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군데가 어디냐면 아까 고성의 금강산. 거기도 또 이게 다 38선 위아래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막바지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 상태에서 세우려고, 이거 휴전을 하려고, 그 과정에서 다 갈려버렸죠. 이 세절이 다 갈렸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장흥에 천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건 천관보살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산이라고 하는 데는 총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부권에 세 개. 그 다음에 저 장흥에 한 개. 이렇게. 네, 총네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금강산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게 원래 금강산 아닙니다. 개골산이 원 이름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개골산. 다 뼈라. 모두가 다 뼈다. 근데 그게 화강암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뼈가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개골이에요. 개골.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불교에서 붙인 거예요. 거기에 그 금강산에 절이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기록은 경덕왕 때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 그래서 진표율사가 그쪽에서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금강산이 크게 대두됐느냐? 그거는 아니고, 언제 확 올라오냐면 원간섭기 초기입니다.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원나라? 몽고? 이러면 1200년, 1300년? 이렇게 그냥 안 떠올려도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어. 괜찮아. 딴 사람도 잘 몰라. 나만 모르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훨씬 늦어요. 그리고,
그쪽에 금강산 팀들이 이 오대산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대산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 초에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 보면 금강산과 오대산의 절들이 너무 많아서 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실록에. 그래서 오대산하고 금강산이 굉장히 잘 됐어. 그리고 더 잘 된 건 금강산입니다. 그런데 금강산에서 원래 개골산인데 그걸 금강산이라고 스님들이 이름을 바꾸고 거기 가면 이게 악도에 떨어지지 않,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데, 예, 좋은 곳에 태어난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걸 얼마나 불고 댕겼는지 몰라. 진짜 엄청나게 불고 댕겼는가 봐. 마케팅 전문가가 한 명 있었어. 금강산에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유생, 그러니까 유교 공부하는, 최혜라는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금강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 어렸을 때 못 들었는데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게 동국여지 승남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얘기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걔네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족보에 없는 얘기야. 전통적으로 해오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이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 통도사 금강계단 정멸보궁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뭐 조금 뭐 전통 사찰도 아닌 것 같은데 절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가보면 정멸보궁이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어디서 모셔왔는 것 같다.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연대가 오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추정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금강산이 그렇게 그리고 금강산이라고도 안 불렀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쯤 돼서 금강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금강산 그림들이 유행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신앙적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강산이 참 대단한 데고 그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좋은 데는 다 금강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해금강 바다에서 경치가 좋으면 해금강 다 갖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오대산 안쪽에는 소금강 그래서 그쪽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한번 메시고 가볼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좋아, 그쪽 좋아, 그쪽 바위가 훨씬 좋아. 예, 엄청나게 큰 멋있는 바위가 있어요. 폭포도 있고, 근데 폭포 보려면 좀 많이 걸어가야 돼. 예,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이쪽에는 그쪽에 또 뭐가 있냐면 청학동도 있어요. 청학동. 그 소금강 있는 쪽에 청학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소금강 쪽은 사실은 지금 오대산 월정사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계곡은 이제 다 월정사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볼 만한 게 뭐냐면 합수명당. 두 물이 합쳐지는 데는 다 명당이에요. 두 물이 이렇게 갈래가 합쳐지는 데. 전 세계에서 두 물이 합쳐지는 데로 가장 유명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도의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그게 바라강과 와시강에 합쳐지는 합수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성지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화장을 해서 그 재를 넣기만 하면 천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좀 내려오면 거기 신선의 공깃돌. 그 공깃돌 진짜 사진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좀 섞였나? 누가 갖다 놔 바꿨나? 이 동네 지층을 자세히 보시면 그 뜬돌들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에요. 뜬돌들이. 그래서 뜬돌들이 있어. 모든 뜬돌은 옛날에 사람들은 다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뜬돌은 뭐냐면 이렇게 돌이 위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그냥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중간에 돌 중간에 있는 층이 좀 약해서 그게 이제 깎여 나가다 보니까 위에 덩어리가 남는 거지.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지 않았을까? 물에 의해서 계속 쓸리면서 중간에 약한 침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싹 이제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돌을 굉장히 신령스럽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기운이 강하고 연기, 신령한 기운이 이렇게 쫙 연기가 있다라고 하는 돌은 한 덩어리로 된 화강암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조금 영험한 데를 찾아다녀야 돼. 못 찾으면 따라오던가. 그래서 마애불 새겨진 데 자세히 봐봐라. 다 이렇게 돌이 한 덩어리짜리 돌들에게 다 새긴다.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돌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 큰 거. 큰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경치가 상당히 좋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기 딱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완주한 거는 사실 한 번이에요. 제가 여기 20년 살면서 이절에 20년 살면서 월정사 상원사까지 다 한 번 걸어가 봤습니다. 한 번이면 됐지. 야, 그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니 생각보다 멀어요. 근데 경치가 좋아서 나중에 아예 지금 같은 상황이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아예 월정사까지 오는 쪽으로다가 만들어 버리면 아예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오겠더라고요. 한 2시간 반, 길면 3시간 정도 걸으면 끝납니다. 아니 길이 괜찮아. 그냥 행군하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꼭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자, 다음 달 얘기를 지금 잠깐 해드릴 거예요. 다음 달에 사경대회? 네, 사경대회가 있습니다. 사경대회, 이거 뭐 글씨 잘 쓰는 거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럼 못 쓰는 걸 주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고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쓰고, 한문 쓰고, 그냥 성의껏만 쓰시면, 여기 다 이게 있어요. 글씨가 밑에. 예, 있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야 위에다가 글을 쓰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사경대회를 하고, 이 사경 쓰신 거를 소지해 드릴 거예요. 소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사경책에 많이 쓰신 분들도 있어요. 사경책을.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하신 분들, 정량평가, 그 다음에 질적평가 다 합니다. 그래서 쪽수 많이 하신 분들도 또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뭐 성의껏 쓰신 분들, 선물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려고 하는 선물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삶에서는 행복을 주고 사후에는 명복을 밝혀주는 게 금강경이에요. 지금 뭐 백중 관련해서 뭐 천도제 하는 절도 있고 뭐 사직구제를 하는 절도 있고 근데 다 금강경. 거의 제가 제 생각이 안 틀리면 뭐 100군데 중에 한두 군데나 아미타경이나 지장경 할까? 안 그러면 다 금강경일걸? 그렇지 않아요? 다 금강경이야. 그래서 금강경이 그렇게 사후세계랑 관련된 경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과 관련해서도 모든 나쁜 것들을 이렇게 잘 조율하는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누가 그런 거 물어보더라. 제가 심여장구 기도도 하고 법화경 기도도 하고 약찬계 기도도 해요. 약찬계 광명진원이나 아비라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건 최근에 한 거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게 아니에요. 저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걸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있겠지. 뭔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해서 했겠지.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바보냐? 몇백 년, 아니면 뭐 천 년을 해왔으면 이유가 있는 거요. 안 하던 걸 요즘에 하면 왜 안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거 있잖아. 전화 와가지고 어디 좋은 땅 있는데 사실래요? 이렇게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번호가 와서
그렇게 좋으면 좋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냐?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지가 샀겠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면 많이 하는 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뭐 가장 많이 선택하는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뭐 중식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뭐 이태리 음식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일식이라든지 그냥 이런 정도를 선택을 하면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뭐 이상한 거를 선택을 하면 뭐 아니면 도죠. 먹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 보편적인 그것을 갖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연원을 다 따져서 알 수 없어. 하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들은 해요. 그리고 그 금강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거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심로장구 대달안이나 화엄경 약찬계 이런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타겟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금강경은 어떤 식의 효과를 주는 거냐면 영양제 맞는 거. 그러니까 몸이 아파 닌겔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약간 공진단과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속하면 나쁜 게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지 내가 그 상황에 안 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공진단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렸어. 그건 치료약을 써야 되는 거야. 공진단을 때려 넣어서도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럴 때는 감기약을 먹어야지 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타겟적으로 하는 것은 심묘장구 대달안이나 화엄성 중이에요. 화엄경 약창이 같은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금강경은 꾸준히 그냥 보약 먹듯이 그냥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당뇨약 챙겨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금강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향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번 달에 뭐 사경집을 하나 만들 건데,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아요. 그게 왜냐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거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중심을 잘 잡을 거냐가 굉장히 큰 관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저는 좋은 습관이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좋은 습관들이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공덕이 쌓여서 가피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그런 노력을 계속해요. 제가 허리를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버릇이 있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제가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너가 그런 식 자세를 계속 취하면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기차나 이런 데서도 엉덩이를 뒤에까지 대고 꼭 이렇게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뭔 뜻인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야. 저랑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게. 뭐 꼭 운동을 막 일삼아서는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세를 좀 더 바로잡고 그게 좋은 습관 들이기지. 그렇게 드렸을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거지. 뭐 눈에 띄게 뭐 어디 뭐 허리가 나간 게 디스크가 뭐 확 좋아지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를 예방하면서 조금 더 견고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좋은 습관들이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사경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지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소지까지. 예. 그리고 10월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삼보일배를 할 겁니다. 삼보일배. 예, 작년에 이게 삼보일배는 꼭 한번 해보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겁을 내서 자꾸 그런 거야.
꼭 해보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는 사람, 그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거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내 나이 돼봐라. 잘못해서 훅 간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하다가 힘들면 옆으로 빠지시면 돼요. 언제 해보겠어? 그리고 혼자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대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원사 문수동자상에서 모셔진 사리를 이윤하면서 삼보일배,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행자교육원에서 108배 했었어요. 원래 매일같이 108배를 해, 행자교육을 들어가면. 근데 제가 그때 뭐가 꼴려가지고 나중에 잠 안 자고 또 108배가 떨어졌네. 제가 그렇게 모범생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절대 모범생은 아니야.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 너는 굉장히 윤리적이냐? 라고 말하면 나는 아주 윤리적인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남들 평균보다는 언제나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 그리고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절대 선행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집단을 발전시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단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사취하는 사람 내가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거는 발전을 저해시키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너는 진짜 청정하게 도덕적이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청정하고 참 이렇게 맑은 사람이다. 우리 하남 스님처럼 학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하남 스님은 학 같은 사람. 나는 학 아니야. 나 학 싫어. 나 학 싫어. 그래서 내가 하남 스님이, 내가 하남 스님 갖고 박사 논문을 썼지만 하남 스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한 반년 정도 같이 살고 같이 안 살걸? 학 피곤해. 학 피곤해. 같이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나는 유돌이 있는 사람이 좋아. 유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고는 싶지만 내가 그렇게 되는 건 힘들어요. 힘들어. 하지만 내가 나를 방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배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아, 그 사람이 말이 맞아 라고 하면 나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 네, 그걸 고치려고 해. 과증물탄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게 살아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우겨요. 뭐 그게 그거나 그거나 그거나 뭐지.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런 걸 보고 병이 고항에 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고항에 들었다. 어떤 누가 병이 걸렸는데, 그 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사성어에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의사, 허중 같은 의사를 초청을 했대.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예, 초청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잠을 자는데 그 병들이 얘기를 하더래. 병 귀신이 얘기를 하더래. 야, 암흑에 온다더라. 야, 그러면 우리 절단 나는데 어떡하지? 지구들이 얘기를 한대.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그러면 고항에 숨자. 고항에 숨으면 걔가 어떻게 못 빼낼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왔는데 치료를 하려니까 고항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진단을 해보고 병이 고항에 있어서 손쓸 바가 없습니다. 나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자기가 그 병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 돌팔이 같은 놈이 이제 이랬을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네가 명의는 명인데 내 명의 다 한 것 같다 라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항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안 해보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 사람, 공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장점 중에 하나가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사람들 많은 데서 잘 물어봐요. 되게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전문가들끼리 있을 때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좀 저 사람은 창피한지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생각보다 되게 잘 물어보네. 이렇게. 근데 그게 내 원동력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모르면 그냥 물어봐. 나보다 후배라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대요? 이렇게 물어봐, 그냥. 왜 그렇게 물어보냐? 기억을 했다가 꼼수를 써서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어. 앞에서는 그냥, 그래?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나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 왜겠네? 아, 이게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해봤거든? 까먹어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찾는 시간보다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듣는 게 제일 빨라. 그리고 잘못 알아들었으면, 왜 그러는지 한 두어 번만 더 물어보면, 진짜 전문가면 쉽게 설명해줘.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람이 전문가라고 모든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전문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면 자기가 병에 대해서 아는 거지, 뭐 미술에 대해서 알 거야, 뭘알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어떻게 대화를 주도해 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보다 듣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는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다, 진짜. 나 듣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학교를 오래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말하는 거는 내게 늘어나는 것이었고, 듣다 보면 아는 거라도 몇 가지는 그 사람이 플러스 될 만한 게, 내가 플러스 될 만한 게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나를 좀씩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정도는 지금 의사든 변호사든 전문직이야. 그쪽 얘기를 절대 안 해. 그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끌고 가면서 결국 불교나 동양 문화와 관련된 얘기로 살살살살 끌고 옵니다. 걸리면 넌 개미지옥이야.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듣는 거 좋아해. 특히 평등한 전문가들끼리 있을 때는 그래서 난 잘 물어봐요. 잘 물어봐.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아무렇게나 막 물어보네. 그래서 어린 사람이든 후배든 관계없어. 아니 모르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둬야 되는 게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나이 먹으면 뭐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거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건데 이러면서 얘기한다? 나 몰라. 좀 쉽게 설명해봐. 그래서 그냥 크게 힘들지 않은 건 해봐. 그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산에 갈 때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산에 갈 때가 있어요.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산에 가거든요. 한국산은 잘 가지 않습니다. 한국산 잘 가지 않습니다. 중국산 많이 갑니다. 중국산은 코밑대까지 차가 가거든. 한국산과 중국산의 차이는 해발 2000m를 가는데 중국산은 한 1800, 1900에서부터 시작하죠. 한국산은 진짜 0에서 시작한다. 0에서. 한국산 싫어합니다. 백두산 가는 게 경주남산 가는 것보다 편해요. 아, 진짜. 가보면. 경주남산이 더 힘들어요. 내가 경주남산 잘 안 가거든. 경주남산 한 350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힘들어. 영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든 건 별로 안 좋아. 내가 산에 대한 내 소신이 있잖아. 산은 무릇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것은 밟거나 밟거나 정복하는 게 아니야. 멀리서 보고 경외감을 표하는 거야. 우리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산이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제가 산보일배를 좋아해요. 좋아해.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산보일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저한테서 나와요. 제가 진짜 싫어하면 나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방향을 트는 사람이잖아. 내가 기획자라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싫잖아? 안 하면 됩니다. 그 행사를 빼면 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때 중대보궁을 우리 어른은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 순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엔 북대를 한번 가면 어떻겠나. 내가 절대 대답 안 했다. 절대 대답 안 했다. 그거 대답 한번 했다가 그리고 우리는 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또 맨 앞에서 치고 나가야 돼요. 쉽지 않아. 근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걸어봐. 산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의외로 진짜 전문가들 아니면 앞에서 치고 나가는 게 좀 덜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한 사람을 앞에 세우잖아. 아니, 그런 거 하잖아. 뒤로 쳐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보일배는 꼭 한번 해보시라. 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제가 지금까지 산보일배를 여러 번 했는데 왜 계속 산보일배 선택지를 반복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내가 느끼기로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작년에 비 올 때가 제가 해본 바로는 통도사 정벌봉에 살 때도 훨씬 좋았어. 훨씬 좋았어. 옆에서 볼 때는 진짜 때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진짜

없어 보이고 이랬는데 제 느낌은 훨씬 좋아. 그리고 힘든지도 몰라. 힘든지도 몰라.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진짜 요만큼이라도 무리가 가면 빠지면 돼. 옆으로 쓰게.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해보다가 할 만하면 더 하면 되고 아니면 빠지면 돼. 그럼 빠지면 돼. 내가 오늘도 오대천 걸으면서 뭐라 그랬는데 처음에 다시 백해가지고 차를 타고 간다 이랬다가 좀 걸어가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밑에까지 걸어간다 이랬다가 좀 가다 보니까 또 힘들어 그래서 옆으로 세서 그럼 차 타고 간다 그래서 우리 빠져나왔어. 인생이 그런 거요. 그럼 그걸 꼭 완주해야 되냐? 완주한다고 누가 무슨 뭐 금메달 줄 것도 아니고 내가 환경조야? 왜 완주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빠지면 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회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다. 뭔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실행활동의 한 페이지를 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까지 세게 강조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잘 한번 할 수 있는 삼보일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오늘 이따가 11시부터는 달빛 기행을 할 거예요. 11시부터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11시에는 밖에 모여서 등을 드신 분들은 등을 드시고 등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 눈에 불을 밝히고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그 등을 끄라고 할 거예요. 등이 걸을 때는 있는 게 좋고 멈췄을 때는 끄는 게 볼 게 훨씬 많아. 태양급이 아닙니다. 저 별들이 우리 눈에 희미하게 저 보이는 것들이 그런데 저런 조그만 등을 하나 들면 그 빛들이 다 가려. 가려. 잔챙이한테 다 물리는 거지. 그것을 껐을 때만, 그 자잘한 것들을 내려놨을 때만 진짜 크고 위대한 게 보여.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11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요. 기도 열심히 하셔서 복 많이 지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 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0: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3: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은 어렵고 마음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기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머금고 목소리에 온기가 담기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삶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자주 떠올리는 생각, 자주 향하는 방향, 그곳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걱정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가장 쉽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안에 지금의 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은 가슴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고 선택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고 싶다면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에 있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도 결국 마음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이는 꽃을 보고 어떤 이는 줄기에 있는 가시를 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낭만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불편을 느낍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마음을 고치려 합니다. 화를 없애려 하고 걱정을 없애려 하고 불안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가고 강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조사선의 명칭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 열애선, 간화선 다 조사선인데 이것이 시대와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서 이제 열애선, 간화선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의 기원, 조사선의 근본, 그다음에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 이 세 가지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항상 하는 거 있죠? 참나를 일깨우는 우리들의 암송 해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여자성.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설사 죽음이 와도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것. 근데 나의 것은 사실 매 순간 변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몸 매 순간 변해가거든요. 이 변하는 모습이 생로병사고요. 또 나의 마음.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매 순간 변합니까? 매 순간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내 몸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느끼고 보고 하는 주인은 나는 살아있을 때 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2: 같습니다.
0: 똑같죠?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은 나가 아니고 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인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 몸?
1: 내 몸.
0: 전생에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이번 생 누구 몸?
1: 내 몸.
0: 이번 생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다음 생 누구 몸?
1: 내 마음.
0: 다음 생 누구의 마음?
1: 내 마음.
0: 나는 동일하죠.

0: 잖아요. 그 동일한 나가 내 마음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필요한 몸을 얻는 것이 죽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조사선의 기원입니다. 조사선은 보통 삼처 전심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삼처전심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열애선, 조사선, 관아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삼처전심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영산회상 거염화입니다. 그 영산회상 거염화의 내용이 이제 대범천왕문 결의경, 대범천왕문불 결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내용은 부처님이 용축산에도 법화경을 설할 때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연꽃을 공양을 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범천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부처님, 참된 진리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부처님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잖아요. 법화경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참된 진리를 가르치긴 하지만 참된 진리 자체는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 맞다. 언어나 문자로는 참된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그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가 마침 대범천왕이 연꽃을 헌화를 했잖아요. 그 연꽃을 바로 이렇게 들어보입니다. 이렇게. 그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아라한들과 불자들이 가득 있었는데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다 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연꽃만 딱 들고 있으니까 다 어리둥절했잖아요. 부처님 왜 그러시지? 무슨 이유지? 라고 하는데 가섭존자만이 저 뒤에 있다가 미소를 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내게 있는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말합니다. 정법안장이란 바른 법을 보고 알 수 있는 지혜, 즉 깨달음이 제일 말하는 겁니다. 정법안장과 안목이라고도 하죠. 안목. 바른 법을 잘 아는 안목과 열반묘심, 열반의 미묘한 마음. 네, 열반의 미묘한 마음. 그럼 정법안장은 깨달음의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반야나 공, 무아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 반야나 무아나 공을 알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열반의 미묘한 마음입니다. 바로 자성이죠. 그 자성의 모습이 중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반의 묘심을 분리문자,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교회별전, 가르침과는 별도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섭에게 전한다. 이게 삼처 전심의 출발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삼처 전심. 세 장소에서 부처님이 법을 가섭에게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산회상 거염화, 영축산에서 연꽃을 들어서 보였다. 다른 말로 영산회상 염화미소라고도 합니다. 연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 다음에 다자탑전 반분자. 요 내용은 이 인도에 다자신탑이 있습니다. 예, 다자신탑에 가서 기도를 하면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자녀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귀자모라고도 하고요. 그 다자신탑 앞에서 이제 법문설하는데 부처님이 그 법문설할 때는 기원정사에 계시거나 중림정사에 계실 때는 이제 다 자리가 마련돼 있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법을 가다가 도중에 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야단 법서, 저 들에 단을 세우고 법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단 법서 가면 뭐가 떠오르나요?
1: 시끌벅적.
0: 시끄럽고 혼란하고 정신없는 걸 야단 법석이라 하죠. 부처님이 예를 들어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야 여기 너무 좋으니 이곳에서 법을 살아야겠다. 며칠간 머물고 법을 살아야겠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을 하면 거기다가 법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벼랑간에 그곳에 단도 만들어야죠. 또 제자들은 단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불자님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탁발을 하면서 다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고요. 요즘 같으면 단톡방에 문자 올리면 되죠. 아니면 PTN 불교 TV에 안내 방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 어떨까요? 사람 인편으로 직접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해 줄 때 부처님이 저 곳에 저 산 밑에서 법회를 열고 법문을 설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저 산 밑이 저 조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누가 저곳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시하기를 깃대를 크게 하나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 깃발을 보면 저 깃발이 있는 곳에 인도는 평야 지역이잖아요.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 깃발을 당이라는 겁니다. 당. 그게 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당간지주라는 말 있죠. 그 당을 세우면 우리는 이제 절이 항상 그곳에 있잖아요. 만약에 야단법석에 당을 세우면 당간지주를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죠. 매번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절을 세우면 그 절이 천년이고 뭐 천오백년이고 지금까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을 세울 때 아예 기초공사를 해놓는 거죠. 그래 큰 돌을 세로로 세워서 묻어놓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장대에 구멍을 뚫고 쇠기를 박아놓는 겁니다. 그걸 당간지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언제부터 법회를 하겠습니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럼 오면 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좌석도 준비해야 되죠. 또 그다음에 그 많은 인원이 오면 질서도 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야 되죠. 또 부처님 드시는 공양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단법석이 된 겁니다. 그 야단법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법문을 설하려고 하는데 가도존자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주위에 하루나 이틀 거리 내지는 3, 4일 거리에 홀로 수행을 했거든요. 그게 두타지일입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하고 함께 계시면 어떨까요? 공양불도 많이 오고 항상 주위의 불자님들이 편의를 봐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짐짓 홀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다자탑전 앞에서 이제 법회를 연다 하니 그 소식을 늦게 들었고 그래 걸어서 오다 오다 보니까 이미 법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니까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저 뒤에 봐가지고 들어오려 하니까 들어가기 어렵고 이미 좌석도 없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가섭존자를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는 당신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것이 다자탑전 반분자. 그 의미는 뭐냐? 그 법석의 자리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앉는 자리인데 가섭존자에게 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너도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나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그 많은 불자님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도 선종에 전해져서 스승이 제자를 이제 깨달음을 인가를 하면 대중석상에서 전반부는 스승이 법문을 하고 이어서 후반부를 깨달음을 인정받은 인가를 받은 제자가 올라와서 후반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다자탑전 반분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일연선화 곽시장부입니다. 일연선화는 부처님이 내란자라강을 한문으로 이련선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란자랑은 강가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됐거든요. 사라 쌍수 아래서. 열반에 드실 때 가도존자는 좀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면서 부처님이 안한존자에게 유언을 합니다. 가섭이 오기 전까지 내 시신을 화장하지 마라. 기다려라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을 돌아가시고 나면 부처님 이제 그 세마포로 다 염을 하고 향후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전단향의 금관, 은관, 전단향나무관 이렇게 삼중으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작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화장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기름을 다 뿌려서. 그래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 지나도 가섭존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그 제자들,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500나안들 내지는 부처님을 그 따랐던 국왕이나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인도 열대지방이잖아요. 요즘 너무 덥죠? 그러니까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부처님의 법체가 상한다. 그냥 빨리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막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안한존자 헐 수 없이 화장을 하려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가섭존자 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났는데도 또 안 옵니다. 다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오게 됩니다. 7일 만에 오니 이미 영산에서 거여마 다자탑전 반분자에서 인가를 했잖아요. 내 다음에 네가 법을 설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임종을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려 하니까 그곳에는 이미 많은 대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시 부처님 위에가 도난당하거나 훼손될까 봐 군대들이 다 왕들이 오니까 군대들이 같이 왔거든요. 지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가도전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못 들어가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한존자가 가보니까 가도존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 가도존자를 모시고 부처님이 유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그것에 예를 올리게 되는데 가도존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당신에게 법을 인가를 하고 유촉을 했는데 임종도 못 지켰고 또 부처님 곁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부처님 못 보니까 그 서러움에 슬픔에 부처님의 관에다가 이제 세 바퀴 한 바퀴 이렇게 이제 합장하고 주위를 도는 것이 우리가 탑을 도는 거, 탑돌이처럼 그게 이제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부처님의 시신의 이제 아래쪽 발쪽에다가 예를 올리려고 이렇게 이말 내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7일 만에 관뚜껑이 벌컥 열리더니 삼중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차례로 열리고 부처님의 발이 두 발이 밖으로 쑥 나온 겁니다. 원래 생전에 계실 때는 부처님이 계시면 앉아 계시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발에 입을 맞추거나 그 발을 이마에 대는 게 스승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이 나오니까 그 발에다가 발을 이마에다 대고 예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발이 다시 들어가고 관이 저절로 닫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불이 안 붙던 그 나무들이 저절로 관이 하늘로 공기 높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저절로 불이 나가지고 화장이 됐다. 화장하고 나니 여덟 말 늑대에 사리가 생겼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돌아가신 지 7일 만에 가섭존자가 오니까 7일 만에 7일이 지났는데 관뚜껑이 열리면서 두 발이 밖으로 나왔다. 곽시 쌍부 이런 겁니다. 곽은 관을 말하거든요. 이 두 발을 보여줬다. 즉 가섭이 법을 이어받았음을 증명했다. 이것이 이제 삼처전심입니다. 영산의 상, 거여마, 다자탑전, 반문자, 일연선하, 곽시쌍부.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영산의 상, 거여마.
2: 영산의 상, 거여마.
0: 다자탑전, 반문자.
2: 다자탑전, 반문자.
0: 일연선하, 곽시쌍부.
2: 일연선하, 곽시쌍부.
0: 여기에서 선이 시작이 됐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럼 이 선, 즉 조사선을 말하는데 왜 조사선

0: 이냐? 부처님에게서 일대 조사인 가섭으로 전해졌고 가섭에서 그 다음에 2대 안한 그 다음에 3대 상나와수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28대 조사 보리달마에게 전해졌고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조사스님에서 조사스님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조사선 이런 명칭이 붙었다. 그럼 조사선의 근본이 뭐냐? 첫째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직지라는 말은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은 뭐냐? 그 마음의 성품을 깨달는 것이 바로 성불이다. 이 견은 보다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서 그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곧 성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도 단 심행천멸이다. 언어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불립문자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행천멸. 마음과 행위로는 행위는 그곳에 없다. 행위가 소멸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립문자, 교회별전. 문자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문자로 전한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한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이 여러분 영산회상 거염화였잖아요. 가섭존자에게 그 부처님이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언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자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딱 들어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참된 진리, 바로 해탈 열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해탈 열반이 뭐냐? 바로 진여 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참나를 말하죠. 자, 그럼 연꽃을 들어올리는 게 왜 참나냐? 자, 여러분 제가 연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가 보고 알죠? 네. 나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 나를 깨달으면 그것이 해탈 열반의 참모습이니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처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행위를 통해서 드는 거 누가 보고 하는 거죠? 들고자 하는 마음, 드는 행위, 보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곳에 나가 있잖아요. 그 참된 진리 바로 이거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래된 것이 지금도 큰 스님들이 법문을 설할 때 대개 주장자를 가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주장자를 처음에 탁 들어보이잖아요. 이렇게. 연꽃을 드나 주장자를 들어올리나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드는 주인은 입장에서는 그 큰 스님의 입장에서는 연꽃을 들든 죽비를 들든 혹은 컵을 들든 손만 들어올리든 주인 누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아는 주인만 나일까요? 이 소리 누가 들어요?
1: 네.
0: 소리에 듣는 주인 나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탁 들어보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0: 자, 이 소리를 누가 듣죠? 그러면 싱잉볼 소리를 듣는 주인만 나고 저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나가 아닌가요? 개 짖는 소리, 닭 소리, 사람 소리,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 그거 듣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똑같죠? 그래서 그 이치를 지금도 그 선생님들이 상당 법문이라 해서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왜? 말하기 이전에 참된 진리를 보여줘야 되니까 주시고 주장자로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1: 네.
0: 그 다음에 언어도단. 말로는 길이 끊겼습니다. 자, 저를 눈을 감고 따라해 보세요. 자성.
1: 자성.
0: 참나.
1: 참나.
2: 참나.
0: 성불.
1: 성불.
0: 불성.
1: 불성.
0: 진여.
1: 진여.
0: 자,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0: 해탈 열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누가 보고 알죠?
1: 누가 보고.
0: 그러면 자성이 나예요? 자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기녀자성이다, 참나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견성이다 얘기하도 그 이야기를 보고하는 주인이 나잖아요. 그것이 참다운 기녀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자성이니 불성이니 견성은 참된 기녀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언어도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 네.
0: 희맹처면. 자,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마음을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행위를 누가 보고 알아요?
1: 내가 보고.
0: 그 마음과 행위는 나가 아니죠?
2: 네.
0: 그러니까 마음을 하루 종일 표현하고 행위를 하루 종일 실천하지만 그걸 보고하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희맹처면, 마음과 행위가 사라진 곳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분리문자. 언어도단이니 문자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 문자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배운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문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것으로는 자성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다. 이게 선의 근본이다. 아시겠죠?
2: 네.
0: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조사선이 어떻게 왜 열애선, 조사선, 가나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삼처전심문에서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 법이 초조 마하가섭, 2조 안한, 3조 상나와수 이렇게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28대 조사 보리달마. 보리달마가 중국에 전해서 중국의 초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2조 해가인데 해가는 29조죠 원래는. 그죠? 그 다음에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회능. 6조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28대 조사가 초조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33번째 조사예요. 부처님부터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봄에 되면 통도사에서 삽삼조사 달해제를 행해야 됩니다. 이 삽삼이라는 거는 12 두 번이라 저기 그 삽삼 13이라는 게 30이라는 30. 네. 삽삼이라는 33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3이 두 번 들어가는 게 33을 33 이거는 삽삼 이렇게 말한 겁니다. 33대 조사 스님들께 차를 올리는 제를 하는데 이게 삽삼조사 달해제입니다. 초조 마가서부터 육조 해능대사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달마 대사까지 전해진 것 어떤 분들은 해능 스님까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를 열애선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서 내려온 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선으로 바뀝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언제냐? 달마 이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육조 스님 이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중국 송나라 대종고 스님 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사선이 간화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대종고 스님 이후에는 조사선이 간화선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열애선은 부처님부터 달마 해능까지. 그 다음에 조사선은 중국에 와서 달마 해능서부터 혹은 달마부터 혹은 해능 스님 이후로 대해종고 스님 전까지. 그 다음에 간화선은 그 조사선이 후대에 대해종고 스님 이후에 간화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은 그 지역 보면 열애선은 주로 인도에 인도에 그 수행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조사선이 있을 때고 조사선은 중국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간화선 대종고 이후에 똑같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간화선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간화선이 곧 조사선이요 조사선이 곧 열애선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른

열애선은 왜 열애선이라 했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자성을 깨달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느 스님이 금강경 사구계를 읽다가 견성을 했어. 이런 분 있죠? 어떤 분들은 능엄경을 읽다가 견처가 생겼어. 네. 어떤 분은 법학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자성을 깨닫는 것, 이것을 열애선이라 합니다. 그 열애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예,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열반할 때 열반, 그 다음에 전법할 때 전법, 이런 것들을 오도송, 열반송, 전법송이라는 개송으로 이제 남기게 되는데, 그 개송의 내용을 보면 교훈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야나 공, 무아나 혹은 자성의 모습을 부처님의 경전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선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으면 관계없는데 못 얻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혀야만이 자성을 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성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금강경을 읽고 보고 듣고 수지독송하는 주인 누구예요? 내가 지금 밥을 하고 밥을 먹는 주인 누구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서 익혀서 실천하는 주인도 나고, 일상생활의 삶의 주인도 누구? 나잖아요. 열애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실천해야만이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관계없는데, 깨달음을 아직 못 얻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불자들은, 수행자들은, 아, 부처님의 경전만이 나에게 깨달음, 즉 자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고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분명히 교회 별전이라 했잖아요. 경전 외에 따로 이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 얻고 보니까 눈 한번 깜빡이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걸어가고 말하고 일체초 일체시에 내 마음과 내 행위의 주인 누구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뿐만 아니라 일체의 우리의 삶의 그 근본에는 다 자성이 있다. 그래서 일체의 삶 속에서 주인을 깨달아라 라고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선이란 겁니다. 그 조사선에 오면 오도송이나 혹은 말씀드린 열반송이나 내지는 전법개송을 보면 부처님의 교화적인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조사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침 그때 비가 와서 낙수물이 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스님이, 하, 빗소리가 너무 좋구나. 빗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내가 듣고 알잖아요. 만약에 열애선으로 설명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환영이고, 그 환영의 주인인, 즉 반야의 공인이, 그 보고하는 주인인 내가 해탈 열반이니라, 이렇게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에 오면 그리하지 않죠. 어느 스님이 조지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조사스님, 즉 달마대사가 전해준 그 해탈 열반의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침 그 조주 스님이 계시던 관음원에 측백나무들이 가득 있거든요. 그렇죠? 정전 백수자, 저 측백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질 때는 우리나라 측백나무가 심지 않으면 자생하지 않습니다, 잘. 잣나무가 된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 근데 조주 스님이 계시는 중국에는 잣나무가 자생하지 않고 거기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백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전 측백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말하는, 그 지금 보이는 저 나무다. 그 일상이잖아요. 그 보관하는 주인 누구예요? 어떤 분이 이제 또 묻습니다. 어느 스님에게.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가 믿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그 안 알려줍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 해탈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글쎄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물으니까 지금 묻는 너 자신이다. 묻는 너요? 듣는 나이니라. 그 묻는 주인 누구죠? 나잖아요. 그게 조사서의 모습입니다. 조사서는 일상에서 우리의 중생들의 삶 속에서 있는 그 진여자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격에선지라한다. 예, 부처님, 불교, 그 다음에 깨달음 이러한 틀이 아닌 틀을 벗어난 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격에선지다. 자, 그 다음에 교회별전 도노. 자성을 깨닫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깨닫는데 오늘은 하나만 깨닫고 내일은 열 깨닫고 나중에 백이 합쳐지나요? 보고 아는 나를 깨달을 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 단방한다. 왜? 이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런 말을 썼느냐? 우리가 경전의 내용으로 따지면 처음에 입문을 해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몸과 마음을 맑히고 깨끗하게 해서 깨달음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성은 지금 당장 깨닫잖아요. 도노.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서, 가나선 어떻게 생기냐면 이 조사선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머리로 배워서 아르마리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 했느냐? 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오. 이해로 깨달음 얻었다. 두 번째는 구두선.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진짜 얻은 게 아니라. 그래, 이것이 유행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말기 송나라 때 수행자들이 아, 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 마음을 조용히 관찰을 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가는 방식. 이게 묵조선인데 묵조선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묵조선이 보급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고요한 마음을 구하고 무심에 집착을 하게 됐거든요. 무심에 집착을 하니까 무심이 해탈이 아니라 무심의 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자성은 무심을 누가 보고 하는 거죠? 번뇌망은 누가 보고 알아요? 그 주인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행자들이 어떻게 그럼 더 갑니까? 이미 무심인데 라고 하니까 과거 깨달음 얻은 조사 스님들의 기연을 참고를 해라 한 겁니다. 그건 기연 중에 예를 들어 정전백수자를 할 때 조주 스님께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저 뜰 앞에 측백나무다 했다. 이 과정을 다 내가 매순간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측백나무잖아요. 그렇게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참고를 해라. 그러면 그 조사 스님이 깨달은 방식대로 너도 자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핵심 키워드를 화두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화두를 참고하고 의심해라. 왜 이것이 해탈 열반인지를. 그래서 정전백수자 혹은 조주묻자 혹은 내지는 끽다고 내지는 간식월 이런 많은 화두들이 즉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1700명의 조사스님들이 깨달은 기연 사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의심해서 깨달음 얻는 방식 이것이 간화선이다. 그래서 간보다 화, 화두를 보다. 그리고 화두를 의심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간화선이라 한다. 이것이 대종고 스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종고 스님 이후에는 간화선이 됐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수행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혀서 원리를 통해서 자성을 깨닫는 방법. 하나는 조사서는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주인인 자성을 찾는 방법. 또 하나 세 번째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두를 의심해서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다르고요. 그런데 열애선의 단점은 뭐냐?
지금도 2층

0: 이해하는 것이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는 게 해탈 열반이고 불교의 목적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조사서는 듣고 보고 배워서 입으로도 한다, 입으로. 그리고 해오. 깨달음 얻지 못하고 이치로만 배우고 익혀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가나선의 단점도 뭐냐? 선정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번뇌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통해 얻어야 되는데 그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화두선정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정에 집착하게 된다. 그 방법이 깨달음을 못 얻거나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 칠판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1: 네.
0: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번뇌망상에 가득 있습니다. 그 번뇌망상의 주인 누구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주인 누구예요? 화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 누구예요? 번뇌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얻어서 화두를 의심해서 의정에 들어서 의단을 얻고 그 다음에 자성을 깨닫는 방식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자성이 의정 의단 이후에 나오냐?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번뇌망상의 주인 누구다? 그 자성을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선정에 너무 집착하게 됐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셨죠?
2: 네.
0: 자, 그 다음 볼까요? 아, 질문.
3: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했는 것 중에서는 조사선과 열애선, 가라선 그 자체가 예. 다 수행의 목적으로서는 다 같다고 봐야겠네요.
0: 예. 수행의 목적은 해탈 열반입니다. 해탈 열반이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다 열애선, 가나선, 조사선은 목적은 같다. 그러나 목적에 가기 위해서 과정이 출발이 조금 다르다. 부처님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면 열애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이 삶을 통해서 자성을 깨달아가는 것을 조사선이라 하고 그 선대 조사선님들의 그런 깨달음의 기원을 통해서 기원 중에 핵심 키워드를 의심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리고 의정의단을 거쳐서 자성을 깨닫는 것을 간화선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애선도 역시 주인은 나잖아요. 경전을 볼 때 누가 보죠? 누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으로 돌이키고 그럼 하루 종일 경전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길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주인 누구예요? 그때 나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찾아가라는 거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두를 하는 관화선 하시는 분은 화두할 때 그 보고하는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 화두가 이제 관화선 선방 이제 참도 시간이 끝나고 방선을 했습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주인 누구예요? 화두할 때는 화두를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가고 부처님의 경전을 볼 때는 경전을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가고 일상에서는 일상의 마음과 행위의 주인으로 돌아가면 일제처 일체시가 그대로 수행이 되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행의 방식이다. 아시겠죠?
2: 네. 네.
0: 누구나가 중생들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조사선이고 조사선 핵심이 바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주인인 진여자성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BTN불교TV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네, 여러분 ARS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여러분들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나의 성품을 일깨우는 것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4: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4: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4: 나가 아니다.
0: 나는
4: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4: 진여자성이다.
0: 나는
4: 본래 성불이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6: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6: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말씀을 좀 해보세요, 드론하단 전하. 이제 데바다 도시국가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희 데바다를 샤카 왕국의 수도로 선포하는 일에 그리 반대가 많은 겁니까? 전하의 카필라바스트 도시국가에 비해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1: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운명이 조금 모자라달까요?
0: 무슨 뜻입니까?
1: 제 말씀은 데바다테이 애가 좋은 설명이 되겠군요. 시타르타보다 나이도 위고 교육도 잘 받았고 용감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시타르타가 세자가 됐지 않습니까?
2: 들어가도 될까요?
0: 들어오렴, 야소다라.
2: 이 맛있는 것들은 저 혼자 다 만들었답니다, 외삼촌.
1: 훌륭하구나. 폐하께서 야소다라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0: 다른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스토다나 대왕의 아들이 무술 대회에서 잘했나요?
1: 왕자는 반칙을 해서 우승한 겁니다. 게다가 대회가 끝난 후에는 카필라바스트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증명했습니다.
0: 어떻게요?
1: 표범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숲속에서 아이만 안고 나왔답니다. 표범을 사살하고 그 짐승의 머리를 우리 폐하께 바친 건 대바다따였지요.
0: 이 얘기를 샤카 왕국 모든 백성한테 퍼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 왕이 겁쟁이라는 사실을요. 시타르타가 아니라 대바다타가 왕이 돼야 하는 건데.
2: 외람대우나 외삼촌께서는 사실의 절반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타르타가 아이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던가요? 시타르타가 모든 무술 경기 종목에서 더 탁월하지 않았나요? 외삼촌께서는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시타르타는 모든 카필라바스투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어요. 찬란한 별빛을 훼손하려 아무리 수없이 시도해봐도 별은 언제나 환히 빛나고 있답니다, 외삼촌.

0: 스타르타, 아비의 칼을 너한테 주겠다. 너를 볼 때마다 아비는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무사의 모습을 꿈꾼단다.
1: 전 칼의 부담을 견딜 수 없습니다.
2: 시타르타가 갈수록 카운다냐 스승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모두 카운다냐를 가까이 하며 가르침을 받은 탓입니다. 시타르타가 명상에 자꾸 마음에 끌리는 것 말입니다.

0: 아무리 해도 시다르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아이가 후회라도 우리 조상님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은 부디 없어야 할 텐데 말이오.
1: 그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0: 그렇지,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편치가 않은데 어째서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파티.
1: 그건 아들이 당신의 발자취를 이어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애는 특별해서 자기만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0: 하지만 홀로 가는 사람은 길을 잃기 쉬워요, 파자파티.
1: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셨군요. 아시타 성인이 시타르타의 미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불안해하시진 않았겠죠. 그랬다면 시타르타의 생각을 용인하셨을 겁니다.
0: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시타르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지.
1: 시타르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0: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 아니요. 하지만 조심히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침 썰어 드세요. 잠이 보약입니다. 불안한 마음보다 더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신께 맡겨두세요. 살펴주실 겁니다. 누우세요.

0: 폐하. 폐하의 꿈은 새벽에 꾸신 겁니다. 경전에 나와 있기로는 새벽에 꾼 꿈은 언제나 사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꿈에서 폐하는 시타르타를 찾으려 하셨지요. 이는 그가 가는 길이 폐하의 길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폐하는 시타르타가 명상이 들어있는 걸 보셨습니다. 이는 그가 평화의 길을 걷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적갈색 옷을 입었다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고방식이 성인이나 수행자의 사고방식과 유사함을 의미합니다.
1: 그만하라, 카운더냐! 그만! 그만해!
2: 폐하, 고정하십시오. 마음 상하실 일은 아니옵니다.

0: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믿는 데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꿈은 누가 해몽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꿈에서 폐하가 시타르타를 찾아다니신 건 어떤 면에서 그가 폐하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꿈에서 그가 명상에 든 걸 보신 건 왕자가 성품상 의지가 강한 걸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결심한 걸 꼭 해낼 겁니다. 폐하는 현자가 된 왕자를 봤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현자를 존경하는 모습이 마치 왕자를 존경하듯 그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폐하, 왕자의 운명에 대한 예언에 뭘 하든 완벽을 이룰 능력을 타고났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내린 결정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왕이니 왕 중에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 그의 해몽은 개인에 따라 달리 나온다는 사제의 말에 나도 동감하오. 가운다냐 스승, 그대 말이 동의할 수 없어. 스타르트가 배우지 않았으면 하고 내가 바랐던 것들을 그대는 가르쳤도다. 비폭력, 명상, 죽음 등을 말이다. 그건 그대가 잘못한 거요.
2: 샤카 가문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꿈 해몽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우 8살 나이에 모든 경전을 다 외우시는 왕자님께 어떤 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폐하, 베다나 힌두 경전을 보면 삶과 죽음, 구원과 해탈, 그 모든 것에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읽는다고 모두가 수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왕자에겐 세상에서 초연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자님은 질병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폭력과 명상에 관해서는 비폭력은 왕자의 본래 성품이 그런 것이고 명상은 왕자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폐하, 성품과 관심은 타고나는 거라서 가르친다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다친 새를 보거나 동물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고통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폐하와 저희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심, 세상에 초연한 자세, 지식 등 그중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제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폐하, 제 사직을 윤허해 주십시오.

0: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찾나. 사람은 자기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행복을 느끼지. 그러다 그 사람이 떠나면 슬픔을 느낀단다.
1: 고파공주님이 떠나셔서 슬프신 겁니까?
0: 그래, 고파가 왔을 땐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녀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마치 눈을 뜨면 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야.
1: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왕자님. 카운더냐 스승님만이 이런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0: 마음 문제는 스승님이 전문가시니까요.
1: 그래. 하지만 스승님은 아침 일찍부터 궁에 가셨다. 언제쯤 돌아오실지.
2: 스승님, 저는 이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어째서요?
2: 폐하께서 저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니까요.
3: 뭐가 옳고 그른지는 가리지 마시고 그저 사례금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2: 아니요, 저는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사례금을 받는 거지, 단지 제가 브라만이라 해서 희사금을 구걸하진 않습니다.
3: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카운다냐 스승님?
2: 방금 왕을 달래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3: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실 가문의 스승으로서 국왕과 왕국의 충성을 하고 국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국왕에게 스트레스가 없도록 보살펴서 국왕이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본분입니다. 아시타 성인이 말한 단 하나의 예언 때문에 한 세대가 모두 카필라바스트에서 추방된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왕국에 대한 당신의 의무는 왕자를 수행자가 아닌 용감한 전사가 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카운다냐 스승님.
2: 스승님, 영혼에는 언제나 운명이 수반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나 제 가르침 때문에 수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왕자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쳐야 할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생계를 위해 지식과 타협하는 사람은 스승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스승 발미키나 산디파니가 그랬던 것처럼 일생에 단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사람 곁에서 몇 년을 보낸 사실과 그 사람이 내 제자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0: 폐하도 카운더냐의 생각을 직접 들으셨지요? 아직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제 사직하겠다는 카운더냐의 뜻을 받아들여야겠다. 가문의 스승으로서 바차스파티 그루는 어찌 생각하시오?
2: 폐하, 카운더냐의 사고방식은 저하고는 다릅니다.
1: 그 말은 그루 역시 사직하겠다는 그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로군.
3: 하지만 폐하, 카운더냐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짐 또한 샤카구의 왕좌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도다. 아미타 대신 시타르타가 수행자가 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
2: 왕자님이 마음에 쏟는 관심을 고려할 때 카운더냐의 뜻을 가능한 한 빨리 수락해야 합니다. 왕자님이 숲속 수행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카운더냐는 사직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4: 왕자님!
5: 스승님 말씀이 맞아. 때론 두 눈을 다 뜨고도 사람의 눈은 보질 못해.
0: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5: 우릴 봐. 처음엔 다른 곳에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을로 나왔잖아.
6: 이봐요! 눈을 떠요! 눈 떠봐요!
7: 아버지! 이게 언제예요?
6: 아버지 멀쩡했었잖아요!
7: 아버지 뒷날 일어나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0: 돌아가셨어요.
8: 손님과 죽음에겐 보장이라는 게 없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야.
9: 어, 저기 왕자가 온다! 왕자님이야!
10: 왕자가 시체를 보는 날엔 그 다음 일은 아무도 책임 못져.
8: 우린 왕국에서 쫓겨날 거야.
10: 그러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극을 해야 돼.

0: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울고 계세요?
1: 왕자님, 그게 마른 모래바람이 한바탕 불고 나니 저희들 눈이 다 젖어버렸답니다.
0: 모래바람이요? 찬나하고 저도 여기 있었지만 그런 모래바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째서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거야?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1: 스승님, 가온다냐 스승님이 학교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돌아오신대요.

0: 사실입니까, 스승님? 저를 버리고 학교도 떠나신다는 게? 숲속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1: 실은 이미 8년 전부터 숲속에서 운동하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가지를 못했다.
0: 그렇다면 오늘도 가지 마세요, 스승님.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절 버리고 떠나신다면은...
1: 저 나무 위에 작은 참새가 둥지를 튼 게 보이느냐?
0: 네.
1: 어미 참새는 매일 먹이를 가져와서 새끼들에게 음식을 먹인다.
0: 예, 스승님.
1: 그런데 오늘 그 어미 참새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냈다.
0: 왜요?
1: 나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단다. 왜? 그때 바로 자연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 새끼들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윽고 공중을 날더구나.
0: 하지만 스승님, 저는 어떻게 날개를 펴는지 아직 모릅니다.
1: 난 가야 한다, 시따르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너한테 가르쳐줬다. 이제 내가 운둔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완벽한 운둔을 위해선 먼저 숲속으로 가야 한다. 힌두 경전에선 인간의 삶은 네 단계다. 그리고 각각 나름의 중요성이 있다.
0: 하지만 스승님, 제 배움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숲속에서 어찌 살아가는지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완벽한 운둔에 대해서도.
2: 아운다냐, 스승. 나는 그대 생각과 다르오. 그댄 스타르타에게 비폭력, 명상, 죽음을 가르쳤지.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1: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분노, 증오, 마음에 끌린 미혹, 갈망 등에 얽매이게 될 때 그제서야 너는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네가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논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일이 충분히 익은 후에 나무에서 딸 수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체험한 다음에야 숲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속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운둔하는 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0: 하지만 결혼 생활 단계를 끝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스승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1: 그때가 되면 너는 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너 스스로 다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하는 걸 배우러 내가 너를 찾아다닐지도 모르지. 자, 받아라. 내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해 명상을 하거라. 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외로울 겁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세요.

0: 리그베다의 가르침을 기억하느냐?
1: 네.
0: 그렇다면 눈을 감고 말해보거라.
2: 따뜻 똠 아시 사해 아흠 아스미 아흠 브람마스미.
1: 스승님! 스승님!
0: 강물이 쉼없이 흐르듯 삶은 어떤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물이 흐름을 멈추면 정체 상태가 되겠지. 마음을 고요히 해라. 명상을 하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고요한 마음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넌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다.

0: 제가 폐하를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1: 아니다, 모인이. 오늘 짐의 마음이 어지럽구나.
2: 무엇 때문이신지요, 폐하?
1: 무다얀, 아시타 성인이 했던 예언을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런데 왕자가 점점 명상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구나.
0: 외람되오나. 폐하께서는 아직 저한테 왕자님을 모실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맞고 나면 위대한 성자들도 욕망의 언어를 입에 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왕자님은 아직 세속의 즐거움을 하나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2: 폐하, 모인이 말이 맞사옵니다. 왕자는 지금까지 오직 가운다냐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명상 얘기만 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곳의 여인들과 그리고 모인이하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인생에 보다 깊은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0: 폐하, 욕망은 만인을 녹여버립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불이 있사온데 불이란 항상 모든 걸 파괴하지요. 하지만 창조를 하는 불도 있습니다. 이 불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 불은 사람의 초연한 마음을 태워버리고 욕망의 쇠사슬로 인간을 칭칭 감습니다.
1: 좋다, 모인이. 이제부터 왕자를 네 책임하에 두마. 왕자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라.
0: 욕망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왕자님께 사랑의 수업을 해드리지요. 만약 왕자님이 욕망에 중독되시지 않는다면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폐하.
3: 시데르타.

0: 장수하거라.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1: 어마마마, 한 가지 의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아 제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벌도 제가 받아야 합니다. 카운다냐 스승님을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0: 그분이 원해서 한 일로 알고 있...

0: 이젠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누가 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1: 신이 해주시지.
0: 신이요? 그분 자신이 질문인데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제 질문에 답을 해요? 말하지 않는 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신, 흔적을 찾을 수조차 없는 신.
1: 아니다, 시타르타. 온 세상이 다 신이 거하시는 곳이야.

0: 이 태양도 신의 형상을 하고 있고 우리 눈에도 보이잖니. 신은 빛으로도 널 어루만져준다. 그 빛으로 자연에 대한 지식도 주시지. 그런데도 부족하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태양이 밤에 지고 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 다시 떠오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새로운 아침 말이야. 시다르타, 신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형상을 하고 계셔. 카운다니의 스승의 형상, 때론 태양의 형상, 친구의 모습, 그리고 때론 아들의 모습으로도.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 어서 오세요, 나으리. 환영합니다.
1: 아름답군. 매우 아름다워. 왕자도 분명 좋아할 것 같구나. 얘들아, 지금까지 전사들은 모국을 위해 싸웠다. 검술을 깊이 닦아 적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도 쟁취했지. 하지만 이젠 너희 예쁜이들이 젊은 전사들에게 그런 공을 세워야 한다.
2: 나으리, 저희는 칼을 들어 올릴 순 없지만 속눈썹을 치켜 올릴 순 있답니다.
1: 너희는 칼보다도 더 위험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너희의 아름다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람을 매료시키는 고혹적인 자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거다. 왕자는 슬픔과 연민에 젖어있다. 남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한다. 너희가 할 일은 이렇게 세상에 초연한 왕자를 다른 세상으로 끌어내오는 일이다. 그리고 삶의 낙을 즐기는 법을 알려줘야 한단다. 왕자에게 이 세상에는 고통보다 즐거움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해시켜야만 한다. 이 찬란한 밤,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음악, 그리고 술.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고 지금 이곳의 이 모든 즐거움, 이것들이 왕자의 마음에서 초연한 느낌을 없애야 한다.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란다.
2: 저희는 왕자님이 너무도 보고 싶어요.
1: 나 역시 왕자를 너희에게 빨리 소개하고 싶다. 누가 되었든 왕자를 매혹시키는 기생에겐 상상도 못할 큰 상을 내리리라.
3: 어머, 좋아라.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왕자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즐거움을 가득 안겨드리지요. 이제 슬픔은 왕자님의 노예가 되고 행복은 벗이 될 겁니다.
2: 두고 보면 알아요. 우리 여인들이 왕자를 곧 사랑의 화살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약속드리지요. 왕자님은 머자나 남자로서의 기분을 느낄 겁니다. 마음에서 초연함을 빼내버릴 거예요.
4: 언니, 우리가 왕자님과 싸우는 거예요?
3: 어? 싸우려는 게 아니라 왕자님을 사랑하려는 거야.
2: 왕자를 왕으로 만드는 거야. 카필라바스투 백성들은

0: 잘했다. 아주 좋아. 음악과 세속의 즐거움이 시타르타를 명상의 길에서 되돌아오게 한다면.
1: 폐하, 마음 놓으십시오. 시타르타 왕자님은 곧 초연함을 벗어버릴 겁니다.
0: 드로나단.
2: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대바다 하에서는 언제 왔네?
2: 지금 막 왔습니다.
0: 아미탄 잘 있고?
2: 예.
0: 단다파니 왕은 어떠하더냐?
2: 언제나처럼 말은 곱게 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폐하와 시타르타를 선망하고 있습니다.
0: 폐하, 말하라 안가드.
3: 코살라국에서 직사가 당도했습니다. 폐하를 아련하길 청하고 있습니다.
0: 코살라?
3: 예, 폐하.
2: 코살라국에서 직사를 보내요?
1: 무슨 일일까요?
0: 조정에서 그를 만나겠다고 전하라.
3: 군부 받들겠사옵니다.
4: 카펠라바스트국의 샤카 왕제 숫도다나 대왕, 과인의 아들 프라세나지시 대관식을 하게 됐사오니 부디 왕님의 주시기를 삼가 청하옵니다. 대왕께서 참석해 주신다면 아들에겐 복이 되고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겁니다. 대코설라국의 코설라 나레시 대왕 서명.
0: 코설라국에 우리가 꼭 참석하겠노라고 공식 서한을 보내라.
1: 알겠습니다.
0: 모든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아들의 대관식은 참으로 축복이니라. 그 행사에 꼭 참석할 것이다. 대신 직사를 용숭이 대접하도록 하라.
1: 분부 고행하겠사옵니다.

0: 폐하. 일정상 코살라국에 가시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1: 제 생각에는 구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관식에 참석해달라는 이 초청장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구실 같습니다.
2: 아닙니다. 폐하는 꼭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저도 폐하를 수행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코살라국을 보고 프라세나질 왕자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0: 물론이지. 어쨌든 오늘이 되었든 내일이 되었든 우리는 프라세나지 까마스에만 한다.
3: 아니다. 넌 가서는 안 된다.
2: 저는 왜 안 되나요?
3: 너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시타르타에게 안 된다 하겠느냐?
2: 그럼 시타르타도 데려가십시오.
3: 아니다, 데바다타. 지금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건 위험하다. 카펠라바슈트의 미래의 왕을 그곳에 데려가는 건 말이다.
2: 제가 왜 매번 시타르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에게 이유를 말하고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까?
0: 데바다타!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마라. 폐하의 결정에 돌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알만한 나이도 되었다느냐? 나가라!
4: 폐하, 대바다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0: 대바다타!

0: 대박났다! 대박났다! 분노의 휩쓸려 만사를 그르치는 건 네 어머니한테 물려받았구나.
1: 그래도 어머니께는 받은 게 있군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받은 게 없어요.
0: 대받았다. 내 말을 잘 들어라.
2: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잖아요. 그냥 죽은 거!
0: 진정해라!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이렇게 대왕을 실망시키는 건 네 복을 차버리는 짓과 다름이 없어. 이번에 왕은 시타르트와 잠시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시타르트가 세속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도록 해서 숨쉴 시간조차 없도록 만들어.
1: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0: 이런 즐거움에 한번 빠지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게 된다. 칼을 칼집에 오래도록 넣어두면 녹이 슬게 되지. 그리고 사람들은 녹슨 칼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3: 스타르트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4: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향락궁에 가는 걸 허락해야만 하다.
5: 사랑을 볼 수 있어, 어른이야?
4: 네,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이 만나봐. 제 눈을 보세요. 달 것만큼이라도 의심이 드시거든. 절 죽이세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코살라국에서 보내온 초청장도 고민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타르트 때문에 걱정이야.
1: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0: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1: 시타르타를 향락궁으로 보내시는 게 옳은가요?
0: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요? 음악, 노래, 세교, 향락은 전세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1: 그 나이에요?
0: 그래요, 그 나이에. 그럼 그 나이에 수행자처럼 생각하는 건 옳은 일이란 말이요? 짐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온갖 욕망을 다 불러일으키고 싶소. 왕이라면 가져야 할 그런 욕망을. 고행자처럼 스스로 마음을 닫아걸고 그 안에만 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소. 스타르트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어요. 여인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탐닉하는 모습을 코살라 왕국이 사는 것처럼 나 역시 내 아들의 대관식을 선포하고 싶단 말이오. 그러니 스타르트가 향락궁에 가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오거든 당신은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이오.
2: 왕비마마,
1: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향락궁에 가는 걸 허락해야만 하다니.

0: 숫도다나 대왕배야, 고살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필라바스트에서 슈라바스티까지 오시는 여정이 편안하셨길 바랍니다.
1: 물론입니다, 대신. 고향집을 떠난 후 잘 도착했습니다.
0: 환영합니다, 대왕배.
2: 숫도다나 대왕 폐하 납시오.

0: 형님, 저는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왕국의 왕들 중 형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가 있다고 이렇게 상석을 남겨두고 있는 걸까요?
1: 반답하니 대왕 배하납시오.

0: 여기 앉으십시오.
1: 대신! 이건 우리에 대한 모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샤카 가문의 왕은 수도다나 대왕이시며 다른 왕들은 우리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0: 용서하십시오, 폐. 단나판이 대왕께서 코살라국과 매우 가까운 형제이다 보니
1: 그렇다면 당신의 우정 때문에 우리 폐하를 모욕하겠다는 거요?
2: 됐다! 재문 이곳에 잠시라도 지체할 마음이 없다.
3: 잠깐만요, 폐하. 제 친구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앉으시지요.

0: 위상으로 볼 때 폐하께서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1: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면 이 궁정을 당장 떠나셔야 할 겁니다.
0: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숫도다나 대왕께. 어서 오셔서 앉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존경이 없는 곳에는 자리도 없는 법이오. 단답하리!
0: 숫도다나 대왕, 저희 나라 대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모욕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앉으십니다. 너는 이 순간 모든 직책에서 공식 해고됐다. 폐하, 원하신다면 저자의 목을 당장 베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 브라세나지세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후에 떠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관식의 특별 손님으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가시지요, 폐하.

0: 형님, 왜 그러십니까?
1: 별거 아니다, 아미토단. 문득 시타르타의 대관식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0: 동감입니다. 시타르타가 대관식을 할 때는 온 나라가 다 지켜볼 겁니다.
2: 이런.
3: 부끄러워하시는 겁니까? 어린 시절부터 쭉 제가 옷을 입혀드렸지 않습니까?
2: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야. 부끄러움은 여인들의 권리잖아.
4: 왕자 마마,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3: 부끄러움이 여인들의 권리라면 자제심은 남자들의 선택권입니다, 왕자 마마.
0: 가십시다, 대신. 저는 준비 완료입니다.
5: 시타르타 왕자가 오시면 그때 가도록 하지요.
0: 시타르타? 무슨 말씀? 그 아이는 오지 않을 겁니다. 술이나 여자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무 밑에 앉아서 피리나 부는 걸 즐기는 그런 유인이지요.
6: 그런데 가면 뭘 해야 합니까?
0: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오.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해줄 거야.
6: 뭘 해주는데요?
0: 술을 대접하고 즐겁게 해주지. 그리고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장관. 이날이 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저기 오네요. 우리의 특별 손님이. 이제 갈까요?
2: 질문이 있습니다.
0: 또 시작이네.
2: 향락궁에서 저희는 뭘 하게 됩니까?
5: 향락궁에 가는 건 왕자님들이 이제 어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다른 측면도 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도 변화를 겪지요.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2: 무슨 일을 하는데요?
0: 우리 밤새도록 질문할 거지. 그거 말고 뭐가 또 있을라고.
5: 왕자님은 즐거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시고 또한 욕망의 뚝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7: 어떤 것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걸 알게 된단다. 분노, 증오, 마음에 끌린 미혹, 욕망 등이 얽매이게 될 때 놓아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란다.
2: 네, 좋아요. 그럼 가실까요? 대신 저도 미혹, 갈망, 욕망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5: 가십시다.
2: 왜 그래?
0: 추가 질문이네. 가지요.
5: 가시죠.

0: 세자마마. 보십시오. 이 향락궁은 특별히 마마를 위해서 꾸며진 곳이랍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답니다. 들어가시죠.
1: 왕자님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0: 이런 짓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1: 이게 진실입니다, 대신각하. 여기가 비록 향락궁이라 불리고 있지만 이곳엔 오직 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모든 걸 삼켜버리는 불이죠. 그 불은 욕망의 거미줄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 용기가 있으신 왕자님들은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2: 그 말을 들으니 호기심이 더욱 커지는군요.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순 없지.
1: 환영합니다, 왕자님도요.

0: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어. 연꽃은 항상 진흙 속에서 변한다고 하지 않던가?
1: 지금 그 연꽃은 모래늪에 빠져 꼼짝도 않는데?
0: 응? 좀 기다려봐. 시타르타는 절대 그 향락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요.
1: 아하. 지금쯤이면 왕자는 이미 욕망에 소나기에 사로잡혀 포로가 됐겠군.
0: 이렇게 말이지.
2: 왕자님, 제 이름은 우르밀라입니다. 이제 왕자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3: 난 네 이름이 사라스와티인 줄 알았다. 이 악기는 항상 사라스와티 여신께서 손에 들고 계셨기 때문이지. 이 악기를 이토록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2: 제가 뭐라면 왕자님이 행복하시겠습니까?
3: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성가를 좀 불러주렴.
2: 죄송하오나 성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또한 성가는 사제들만이 부를 권리가 있어 전 못 불러요.
3: 말도 안 돼. 힌두 경전은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또한 성가는 그걸 노래하는 사람들 것이다. 소리는 계급이나 얼굴색, 지식보다 위에 있는 거야.
2: 하지만 왕자님, 기생은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사랑의 기술만을 배웠어요. 사랑이 저희들의 경전이고 매력이 저희의 성가며 욕망이 그 열매죠.
3: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주려무나.

0: 저기에 두거라.
1: 뭘 그리 보세요?
2: 카필라바스트의 길을 보고 있어.
1: 왜요? 길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2: 이 길을 짓다르트가 취해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면 그제서야 왕은 아들을 죄악의 늪으로 처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야.
3: 향락궁! 향락궁은 기가 막히게 멋진 곳이야. 그리고 간치니는 꽃보다 아름답지. 마치 향기로운 꽃잎과 같은 간치니. 아, 간치니. 나는 대바다타. 향락궁과 간치니. 간치니와 대바다타. 간치니. 아이고.
4: 왕자님? 쇼를 가지고 가세요. 언제 또 오실 거예요?
5: 밤이 되면,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4: 왜요? 왜 여기로 오시나요?
5: 내 스승님께서는 마음이 불안하면 명상을 하라고 하셨지. 그런데 어젯밤에 보니 네 목소리가 명상 같은 역할을 하더구나.
4: 그럼 선물?
5: 선물?
4: 응.
5: 선물로 뭘 주면 좋을까? 나의 밤을 이곳에 두고 가니 이 쇼를 선물로 받으렴.

0: 아니르타 왕자님께서 파래끼는 노리개를 주셨어.
1: 마하남 왕자님은 목걸이를 주셨어.
0: 데바라타 왕자님은 나한테 당신 말을 주셨단다. 잊어버리고 여기 두고 가신 거지. 우르밀라 너도 말해봐. 왕자님이 뭘 선물로 주셨어?
2: 우정과 여성에 대한 존중.

0: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폐하를 욕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1: 폐하, 그들은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을 선포할 빌미를 잡으려는 거죠.
2: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완전히 확신할 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런가?
1: 폐하, 샤카 왕국을 그리 만만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자들은 샤카 왕국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서 우리를 약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다파니 왕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거고요.
2: 이유 여부야 어떻든 아미토다, 우리는 경계 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볼 때 프라세나짓을 왕으로 즉위시킨 다음에는 그를 왕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모색할 거다. 대장, 첩자들에게 경보를 울리고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게 하라. 단언할 수는 없으나 며칠이 지나면 카필라바스토의 지평선에 다가올 전투가 내 눈앞에 선하구나.

로지카, 어젯밤에도 시타르타가 방에 없었지? 그래서 그 계획에 반대했던 거다. 그런데 대왕은 내 말을 안 들으셨어.

밤낮없이 향락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왕이 되느냐 수행자가 되느냐 하는 길에서 인간성을 잃지 말기를.

왕자님, 저 넝쿨이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걸 보세요. 마치 욕망의 파도에 휩쓸린 여인이 원하는 남자를 두 팔로 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왕자님, 저기 관목들을 보세요.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연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해변에서 잠이 든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그 여인은 그녀의 남자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저 새들 중 암컷이 지닌 우위를 보십시오. 암컷이 앞서가고 수컷은 그 뒤를 따라가요. 마치 수컷이 하인인 것처럼. 하지만 일부러 암컷을 쫓아간다기보단 단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짝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0: 마음이 불안해지면 나는 너에게 온다. 그런데 네 마음이 불안해지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듣기로 기생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던데.
1: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옆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0: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1: 네.
0: 그럼 나와 만나게 해주겠나?
1: 꼭 만나게 해드릴게요. 하나 먼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0: 꼭 약속하마. 또한 내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면 너를 도와줄 수도 있다.
1: 왕자님의 질문은 끝나는 법이 없군요. 하세요.
0: 사랑이 뭐지, 우르밀라?
1: 사랑? 말론 설명할 수 없는 일,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일이 그냥 일어나죠.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사랑이지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옆에 있는 듯하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때 사랑은 더 이상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0: 대답해 볼래? 물보다 더 연한 건?
1: 사랑?
0: 지식이야. 우르밀라? 사랑이 물보다 더 연하다고 생각해?
1: 아무리 막으려 해도 사랑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요.
0: 그럼 지식은?
1: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지식이 자리할 틈이 없어요.
0: 사랑을 볼 수 있어, 우르밀라?
1: 네.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나.

왕자님! 왕자님! 왕자 봐봐! 오늘 부산 나갔어!

0: 발뎁! 코살라국에서 온 직사! 저놈을 당장 체포해라!
1: 왕자님! 좀 전에 제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셨지요?

사랑을 도와주세요. 그의 지사.

0: 저는 발대부를 사랑합니다. 꼭 목숨을 살려주세요. 간청드립니다.
1: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그는 코살라 국왕의 직사다. 그리고 너는 카필라바스 투국의 백성이고, 그는 첩자고 너는...
0: 용서해주세요. 그 사람은 코살라국에서 왔지만 첩자는 아닙니다.
1: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0: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작년에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헤엄을 치면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됐고, 갑자기 제 발이 물속에 자란 수초에 엉켜버렸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른 순간 구스의 팔뚝이 다가오더니 저를 구해냈어요.

0: 첫눈에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에서 눈으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왕국도 종교도 카스트 계급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뿐이었어요.
1: 한눈에 알아본 사랑이 일생을 지속한단 말이냐?
0: 네, 왕자님.
1: 그렇다면 그는 붙잡힐 경우 첩자로 낙인 찍히게 되리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냐?
0: 사랑은 두려움도 이겨낸답니다. 그렇지 않다면 땅벌이 연꽃 속에 갇혀 죽을 리도 없고 불나비가 불 곁에 다가갈 리도 없죠.
1: 우선 그가 너를 사랑한다 치자. 그런데 왜 나를 공격했느냐?
0: 사랑 때문입니다.
1: 사랑 때문에?
0: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지켜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질투 때문에요. 연인을 잃을까봐.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왕자님.
1: 나는 그저 네 친구일 뿐이잖아.
0: 그 사실을 몰라서.

0: 거예요.
1: 네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0: 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제 눈을 보세요.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이 드시거든 절 죽이세요. 빛나는 참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해 주세요.
1: 네 말이 다 사실이고 발데프의 사랑 또한 진실이라면 내 약속하노. 발데프는 무사할 것이다. 사태가다.
2: 그만하라 카운다냐. 그만. 그만해.
3: 배하, 제 사직을 윤호해 주십시오.
1: 스승님이 안 계시면 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3: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보아라. 넌 스스로 구원을 찾을 것이다.
4: 스타르트가 향락궁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노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어요.
1: 사랑을 볼 수 있어, 우르밀라?
0: 눈을 보세요. 내 눈 속에서 너 자신을 만나봐.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악 명상 연구소 이연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연아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국악과 명상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온 길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가야금과 명상에 좋아라.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키워드 첫 번째 무엇일까요? 국악, 명상의 길. 국악이면 국악이고 명상이면 명상이지 국악 명상하니까 새로운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0: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국악 명상은 국악으로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악으로 감상을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주자들한테 좀 더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국악을 연주하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아무래도 연주자들이 평가를 받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긴장을 좀 덜어내고 자신의 호흡과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연주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1: 예. 그걸 우리 불교에서 굳이 꿰어 맞추자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0: 네, 맞아요.
1: 예, 또 국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0: 네,
1: 또 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더 깊은 명상에도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참 좋네요.
0: 감사합니다.
1: 지금 국악 명상연구소 소장님이라는 이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국악명상연구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저는 국악명상이라는 이제 장르로 음악을 제작하고 있고 또 올해 10월달 이제 두 달 뒤에 이제 가야금 명상곡집을 이제 개발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불교 음악인 범패를 연구하면서 이 범패를 가지고 명상 콘텐츠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게도 연구도 하고 나아가서 이 불교와 명상과 이 국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1: 지금 당장이라도 그 국악 명상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싶은데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이따가 직접 들려주실 거죠?
0: 네, 물론이죠. 네,
1: 기대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 국악 명상이 기존의 다른 명상 음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0: 제가 처음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 음악을 가지고 대학원 수업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 명상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었는데 다 들으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명상음악이랑 다르다. 이거는 마음 깊숙이 뭔가를 이제 건드리는, 내면을 건드리는 느낌이 있다. 이제 거기서 저는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명상음악은 편안하고 이완함을 추구를 한다면 이 국악으로 만든 명상음악은 나 자신, 내면의 깊이와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기존의 명상음악이 그냥 뭐 릴렉스, 이완, 네.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국악명상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준다.
0: 네.
1: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맞아요.
1: 예. 그리고 가야금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요.
0: 네.
1: 가야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0: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과 후 학교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학교를 끝나면 학원으로 바삐 이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도 어느 날과 같이 이제 복도를 막 뛰어걸고 있는데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날 이제 부모님께 가서 가야금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공부학원을 다녀야 된다. 악기는 나중에 커서 이제 좀 너무 슬펐는데 그러던 와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방과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저 너무 가야금 듣고 싶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설득을 했죠. 그래서 가야금 너무 듣고 싶은데

0: 네, 무료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학원을 좀 끊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과학은 못 만나게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지금의 삶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또 반대로 부모님은 그렇게 무료로 시작한 과학음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줄 몰랐다면서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1: 예체능이 원래 좀
0: 조금
1: 마이크 나간다고
0: 그래서
1: 들었어요.
0: 이제 내가 효도할게라고 합니다.
1: 야, 지금은 부모님들이 흐뭇해하세요?
0: 네, 너무 흐뭇해하시고, 예전에 이제 걱정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예체능으로 밥을 먹고 이제 살아남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저를 너무 잘 믿어주시고 지지를 해주십니다.
1: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복이래요. 네, 복이 많으신가 봐요. 리액션 엄청 화려하시네요. 예, 연습하시나요? 거울 보고?
0: 아, 이게 전데,
1: 예.
0: 그래서 차분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좀 연기라고
1: 예, 아이, 지금 좋아요. 예.
0: 생각합니다.
1: 가야금의 길을 걸으면서 특히 고등학교 때뭐 박범운 선생님의 자서전을 보고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저에게는 예술이란 분야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을 넘어서 불교로 확장을 시키고 자신의 음악과 삶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붙기도 전에 그 입시 기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영감을 받아서 나 무조건 친구들한테 이제 동국대로 박사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기가 차서 대학이나 붙고 말해.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던 게 지금 현실이 되었다는 게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1: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겠네요.
0: 네,
1: 예.
0: 맞아요.
1: 그리고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전공하면서 어떻게 불교를 만나고 이 구강 명상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0: 또 제가 사실 이렇게 불교를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컨텐츠로까지 개발을 할 생각은 엄두도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교수님을 찾아 뵈러 갔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범패를 연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마음은 나는 그럴 역량이 안 되는데, 왜냐면 국악 전공자들한테도 범패는 되게 어려운 음악이거든요.
1: 많이 어렵죠.
0: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범패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씨앗을 심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고전 음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국악, 고전 음악. 동양의 고전 음악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고전 음악과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가야금, 범패, 국악.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해서 국악 명상의 길을 걷고 국악 명상 연구소도 만드셨잖아요.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사실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1: 가능성은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0: 네.
1: 가능성만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연구는 그래서 일단 없으니까 연구 자체를 시작했는데 연구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화시키고 쓰임이 있게 발전시키는데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 저도 이제 명상 지도자로서도 역량을 쌓아가고 있고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리고 보통 실력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가야금을 하고 국악 명상을 하신 게 아니라 무려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수상의 경력이 있어요. 또 이런 거는 좀 자랑해 주셔야죠. 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0: 너무 이제 사실은 그 성과를
1: 저 사진 나왔네요. 이야. 두
0: 부끄러운데
1: 개나 받으셨네요.
0: 네, 하나는
1: 예.
0: 이제 문체부고 하나는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늘.
1: 겸손은 잠깐 내려놓고, 또 자기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예.
0: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굉장히 건조한데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아니, 근데, 열심히 했어요. 네,
0: 이거를 받으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보자. 그 과정이 조금

0: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과보다는 제가 지금 국악명상연구소를 지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이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항상 뭐 교재를 발간할 때도 이제 유치원생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항상 또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설명을 해도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쟤는 저렇게 받아들이고
1: 맞아요.
0: 또 그렇게 또 다르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힘이 생겨서 또 국악명상연구소에 또 앞으로의 가야 될 길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수행을 했던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연구도 게을리지 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예, 그냥 바라는 바 없이 묵묵하게 노력했는데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니까 상도 받게 되고, 예, 국악 명상 연구소도 만들게
0: 네,
1: 되었고,
0: 맞아요.
1: 네, 참으로 멋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0: 감사합니다.
1: 상 받아서 좋죠?
0: 아니요. 오히려 저는,
1: 부담스러워요?
0: 네.
1: 되게 겸손한 성격인 것 같아요.
0: 아니요. 훌륭하신 국악 선생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뭐 자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런 상을 받았으므로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1: 아니, 상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 훌륭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0: 감사합니다.
1: 국악 명상 가면 이렇게 겸손해지나요? 그거 아니고요.
0: 아니요.
1: 예, 우쩡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 멋있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의 길 응원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12줄의 지읒, 기읒, 디귿, 이읒. 제가 저거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났어요.
0: 왜요?
1: 저 가뜩이나 맞추기가 힘든데 보통 두개 아니면 세 개인데 네 개나 나와가지고 뭐야? 그래서 딱 제가 줄다리기 했는데 안 맞잖아요, 줄다리기. 그 뭘까 하다가 제가 맞췄어요. 이거 100% 맞을 거예요.
0: 뭐죠?
1: 징검다리. 틀렸습니까?
0: 아니요, 맞습니다.
1: 다행이다. 나 순간, 표정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나 표정 보고, 틀렸나? 했는데. 12줄의 징검다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가야금을 전공하고 연주자로 또 활동을 하면서 경쟁과 평가를 이제 많이 받게 되었는데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이제 내 자신과 또 마주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제가 연주자에서 연구자로도 성장을 할수 있었어요. 때문에 이 저에게 12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연말을 하기 위한 악기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장으로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1: 예, 국악을 연주하면서 이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구나, 이게 명상이구나 그런 강렬한 어떤 느낌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0: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마다 다 고유의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초기에는 그 색깔들을 다 지우려고 했어요.
1: 개성들을.
0: 네, 그래서 그 저랑 똑같은 색깔로 입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고 이제 불교도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느꼈고 각자 고유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내는 건가 그게 저의 역할이고 또 스승으로서 또 때로는 기다려주고 조언해줄 땐또 조언해주고 또 그런 과정이 또참 알아차림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우리 불교 최고의 경전이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의 원래 이름이 잡화엄이라고 부른대요. 잡. 잡이 섞일자. 복잡하다 할때 잡. 그러니까 똑같은 꽃만 있으면 그게 그 아름답고 이쁘긴 하지만 똑같은 꽃들만 있는 것보다 수많은 서로 다른 꽃들이 서로가 어우러졌을 때더 장엄하게 빛난다. 그래서 잡화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게 개성이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고유의 색깔, 그 개성을 통해서

0: 서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음악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화음과 악기들이 서로 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마 다 같은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2개의 줄이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혹은 같은 어떤 이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자세히 듣고 싶어요.
1: 그거를 가야금 조율을 하면서 느끼는데 가야금은 이제 연주하기 전에 한 번 조율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온도나 습도에 되게 예민해서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연주하면서도 음이 달라져서 항상 귀를 이제 곤두세우면서 이제 조율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또 무상이랑 또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이거 마음을 이제 새겼다고 해서 그게 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마음을 살피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참 그 조율하는 과정이랑 참 모습이 같다, 비슷하다.
0: 놀랍습니다. 무상과 닮았다.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무상이거든요. 끊임없이 변한다. 가야금의 그 선율 속에서 불교의 무상과 같은 이치를 느끼신 거네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1: 많이 하는데 네. 부족해요.
0: 항상 겸손.
1: 아니요.
0: 선생님들께 겸손해라 이렇게 조금 교육을 많이 받으셨나요?
1: 아니요.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0: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겸손하셔서.
1: 감사합니다.
0: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제가 33살입니다.
0: 굉장히 뭐랄까 해맑게 아니 소녀 같은 감성이 있으신
1: 진짜요?
0: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좋게 보는 친구들은 너는 아직도 소녀 감성이 있다 이러고 좀 안 좋게 보는 친구들은 야 이제 철 좀 들어라 그런 얘기 안 들어요?
1: 많이 들어요.
0: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강우야 좀 철 좀 들어라. 저도 소녀 감성이 좀 있거든요. 그냥 제가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1: 철 안 들면 또 어때요?
0: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혹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전에 어떤 가야금, 수행 후에 가야금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 다른 차이점이라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1: 저는 그 한 일화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독주회를 준비했을 때 진짜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어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새벽 5시에 현아야 일어나서 연주해야지 하면 그 곡은 진짜 내가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다.
0: 벌떡 일어나 살 정도로.
1: 네. 그렇게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는데 독주회 날 연주를 하는데 새하얘진 거예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관객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0: 그때 왜 그런 걸까요?
1: 모르겠어요.
0: 뭔가 쉬인 것처럼.
1: 네. 어떻게 보면 또 자만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0: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연주했던
1: 그러니까 연습도 했는데. 정말 많이 했는데
0: 희한하네.
1: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연주가 끝나고서 자괴감에 빠졌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두 달 뒤 또 독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마침 그때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때 불교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응용을 했죠. 지나간 소리 붙잡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연주할 수 있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이다. 그때 딱 그 마음을 먹으니까 그 두 달 뒤에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끝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0: 야 멋있습니다.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마라.
1: 네.
0: 야. 근데 저희 스님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스님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 스님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달달 외우는 게 천수경하고 반야심경이거든요.
1: 네.
0: 10년, 20년을 외웠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은 중간에 틀려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를 새어나가가지고 나도 당황하고 뒤에 신도들도 뭐지? 막 이러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럴 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마가 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주자들은 그럴 때 엄청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1: 너무 네 사실 힘들었죠. 그래서 불교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괴감 때문에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을 텐데 그때 바로 이제 아, 정신 차려야지 했던 것
0: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말아라.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가야금의 매력이 뭔것 같아요?
1: 가야금의 매력은 너무
0: 무궁무진한데.
1: 무궁무진한데
0: 하나만, 한두 개만 툭. 예.
1: 일단은 그런 성음이 정말 일단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뜯는 그런 서양에는 이제 비슷한 게 하프가 있잖아요. 근데 하프는 단지 이제 뜯는다면 이제 국악에선 또 식임새, 노면이라든지 꺾는 음을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아름다운 성음이 다른 서양 악기랑 비교했을 때또 매력이지 않나
0: 잠시 후에 그 아름다운 선율, 예, 그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3분의 울림. 무슨 뭐 카레 짜장도 아니고, 컵라면 3분도 아니고, 예, 3분의 울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요가 스튜디오를 가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인도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는 다 한국인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여기 한국인들 뿐인데 우리나라 국악으로 명상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또 음식이 우리나라로 이제 올때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변형과 이제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명상의 본질은 그대로 두되 우리의 소리, 우리의 정서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0: 오,
1: 네, 이런
0: 그렇죠.
1: 네, 그런 계기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너무 잘하셨네요. 예. 우리나라, 한국의 소리, 한국의 선율. 그 아름다운 선율. 지금 두근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의 아름다운 선율 청해도 될런지요. 예. 그러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0: 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멋집니다. 아, 참으로
1: 감사합니다.
0: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선율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심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3분으로 편집한 이유가 있나요?
1: 제가 케이팝을 정말 자주 즐겨 듣는데,
0: 케이팝.
1: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듣잖아요.
0: 제일 좋아하는 케이팝이 뭔가요?
1: 아, 빅뱅의 뱅뱅뱅입니다.
0: 그건 굉장히 오래된,
1: 네,
0: 연식이 오래된 노래인데,
1: 네.
0: 어떻게 명곡을, 고전 명곡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하여튼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1: 선생님. 근데 이제 요즘 음원의 길이를 보면 3분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많이 짧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3분 명장곡을 넣어도 이질감이 없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분으로 이제 명장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대요. 오히려 짧고 굵게 3분. 제가 또 3이란 숫자를 또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불교도 불법승 3부거든요.
1: 오늘
0: 예.
1: 보니까 이것도 33회 방송이더라고요.
0: 소름! 야, 그 생각도 못했네요. 야, 훌륭하십니다. 예. 그런 걸 어떻게 다
1: 저도
0: 간파하셨을까요?
1: 사회 좋아하거든요.
0: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가야금 명상곡, 구강 명상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 핵심, 뭐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 일반 연주곡은 기승전결로 이제 전개를 간다면, 저희 명상곡은 기승전결을 덜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장면만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곡을 초안을 만들었을 때도 아침, 뭐 저녁, 운전할 때나 계속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이제 거스리 있게 하는 음들이 있다면 또 다듬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또 최종적으로는 너무 이제 나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또 덜어내고, 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명상을 유도하는 곡인지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0: 예. 제가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책이나 그런 어떤 영상, 동영상 내용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어떤 곡이든 좋다.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듣다 보면 실제로 뇌파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실제로 해소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거죠, 소장님도.
1: 아,
0: 예.
1: 네.
0: 예. 그래서 이 구강 명상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1: 제가 앞서 연주했던 그 도파민이라는 그 곡이,
0: 도파민.
1: 네, 그 곡을 이제 들으셨던 청자분께서 해주셨던 말이, 그 곡을 듣고 힘이 생겼다. 이거 나한테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도파민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인상 깊고 깨달은 게 있다면, 저는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또잘 연주해서 발매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매를 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서 그걸 또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는 것까지가 비로소 진짜 완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아, 내가 음악을 더잘 만들고 열심히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이연아 소장님의 아름다운 선율, 구강 명상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음악 플랫폼에 저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0: 이현아?
1: 네,
0: 예.
1: 맞습니다. 다양한 구강 명상 음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다른 가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
1: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가야금을 들고
0: 예.
1: 한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0: 구강 명상이라고 검색해도 될까요?
1: 아, 이현아라고 쳐야지
0: 아,
1: 나오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율 함께하고 싶다면 음악 플랫폼에서 이연아 클릭해 주세요.
1: 네.
0: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직접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구강 명상, 아름다운 명상곡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하루 종일 듣는 거잖아요.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되게 밝으시다. 되게 환하고 밝으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듣나요? 너 참 밝다.
1: 네, 많이 듣습니다.
0: 그래요. 예.

0: 후에도 국악 명상을 널리 전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이제 해외에 이제 진출도 하고 싶고 이제 너무 이런 국악과 명상과 불교 콘텐츠를 알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콘텐츠의 체계성을 이제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불교 TV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우리 불교 TV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연아 소장님의 국악 명상, 이걸 꾸준히 함께 듣는다면 우리 소장님처럼 사람이 환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 되게 겸손하시다. 예.
1: 물론 기복이 있고 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답도 없고 요즘은 AI 시대에 다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걸 버텨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버텨내는 힘이 국악 명상 음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국악 명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연아 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네, 저에게 가피란 나도 모르게 이미 이끌리고 있었던 힘입니다.
0: 이끌리고 있었던 힘?
1: 네. 이제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그런 동경들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힘들이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가피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올리고 또 그게 바르게 쌓아올린다면 그게 길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느낌이 들어요.
1: 예. 부족합니다.
0: 예, 앞으로도 아름다운 활동 응원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셨나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불국토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적어도 천년 전 신라인들에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과 수학, 공학의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1300년 전, 과학과 예술이 빚어낸 이상향의 공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함께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안개를 들이마시고 토해내는 모습 같다고 붙여진 이름 토암산. 이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구역입니다. 토암산 기슭에 자리한 불곡산은 751년부터 20여 년을 불사했습니다. 경계와 지면의 높이를 달리해 각각의 정각을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해 놓았죠.

0: 불곡사 전면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서쪽 안양문을 통하려면 연화교와 칠보교를 올라야 하고 청운교와 백운교는 동쪽 자암문으로 통합니다. 높고 가파른 계단은 속세와 부처님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대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석축은 돌기둥으로 만든 틀 안에 자연석을 채운 가구식 석축입니다. 윗돌의 아랫면을 아랫돌의 윗면에 맞추어 깎아 얹는 그랭이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랫돌이 움직일 때 윗돌이 같이 움직여 지진에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상향 불국토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극락전으로 향하는 연화교 칠보교 바닥에 새겨진 연꽃잎 문양은 극락정토로 가는 길이라는 상징입니다.
1: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불교를 온전히 담고 있는 신라불교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8세기의 신라인들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통해서 불국을 그대로 신라 땅에 구현하려는 이러한 의도를 가졌고 그것이 당시의 과학과 예술과 사상이 접목되면서 빛나는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불곡사의 상징, 석가탑과 다보탑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가 설법할 때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옆에서 옳다고 증명하는 법화경의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보탑은 목조 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석탑으로 재창조한 8세기 통일신라 미술의 정수입니다. 아쉬운 것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네 개였던 돌사자가 하나만 남고 사리와 사리장치도 사라진 것입니다. 석가탑이라 불리는 불곡사 3층 석탑에도 목조 건축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기단의 모서리와 탑신의 기둥 모양이 그것입니다. 경쾌하게 날아가는 듯한 지붕돌의 모서리는 석가탑의 백미입니다. 두 탑이 호위하고 있는 것은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표현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후불탱으로 영산 회상도와 사천왕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림과 벽화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구성입니다. 비로전에는 귀한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당시의 탁월한 주조 기술을 보여주는 금동 비로전화불 좌상입니다. 비로전화 부처님은 화엄세계의 부처님으로 태양같이 밝고 변치 않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비로전화 부처님을 철로 만든 것은 이곳이 영원한 불국토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기 때문일 겁니다.

0: 불국사가 불국토를 상징한다면 그 정점은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토암산 중턱에 동해를 향해 들어앉은 인공 석굴입니다. 토암산에서 구한 화강암을 재료로 360여 개의 판석을 만들어 쌓아 올린 세계 유일의 화강암 석굴이죠. 본존불은 깨닫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항마촉지, 즉 마음속 온갖 번뇌를 조복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모습입니다. 천정은 돌못이라는 부재를 이용해 돔 형태의 원형으로 완성했습니다.
1: 초기 불교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깨달음을 조형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원상, 동그랗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형의 신전, 원형의 궁룡을 덮어서 이 원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깨달음의 정수 그 자체를 건축물에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본존불의 광배는 뒷벽에 새겼습니다. 얼핏 조금 높은 듯 보이지만 참배자의 위치에 서면 마치 부처님을 비추듯이 보입니다. 바닥은 높은 기온과 습기 때문에 내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차가운 샘물이 솟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대의 과학이 석굴암을 완성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석굴암은 원형의 주실과 통로, 장방향의 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실에는 불법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팔부신중과 금강역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실과 주실을 잇는 통로에는 사천왕이 지키고 있습니다. 잘록한 허리, 과장된 신체와 딱 붙은 갑옷은 7세기 중후반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국제 양식에 신라 전통 미술이 더해진 것입니다. 주실의 본존불 주인은 깨달음을 이룬 10대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외국인 모습까지 있을 만큼 각각의 특색이 뚜렷합니다. 주실 위쪽에는 반구형 감실들이 둘러 있습니다. 감실 안에는 다양한 자세의 보살들이 있습니다. 보살상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감실 속 감실이라는 독특한 설계로 공간을 더욱 확장되어 보이게 합니다. 본존불 뒤에는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으로 평가받는 11면 관음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착한 중생에게는 기쁨을 주고 악한 중생에게는 참회를 권하며 다양한 표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이렇듯 석굴암은 종교, 건축, 수리, 기하학, 예술의 총집합체입니다.
2: 석굴암은 불국사와 마찬가지로 8세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입니다. 1300년 이상을 내려온 이 석굴암이 물이 차지도 않고 습기도 차지 않고 현재까지 내려왔던 점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그 안에 내부에 바람을 통해서 혹은 공기를 통해서 그 습기를 말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아주 중요한 과학적 전통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고대 불교 건축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당대 과학기술의 증거로, 그 탁월함을 인정받은 인류의 유산이자 신라인들의 지혜와 신앙심이 집약된 이상향, 유네스코 세계유산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0: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0: 네.
1: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0: 네.
1: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0: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 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의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 안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의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1: 네.
3: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0: 네.
3: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3: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3: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자라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3: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3: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3: 안 아픈데
0: 네.
3: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3: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3: 여러 번 병원에는
0: 네.
3: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3: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3: 물도 빼고
1: 네. 네. 물도
0: 네.
1: 빼고
0: 네.
3: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3: 저기
0: 주사를 맞았어요?
3: 한 번씩 맞는 거
0: 네.
3: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3: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3: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3: 네.
1: 네. 네.
3: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예.
3: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3: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난이나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0: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여.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욱화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란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따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2: 어머니
1: 네,
2: 그
1: 네.
2: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요.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3: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

0: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1: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1: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1: 예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1: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4: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이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발.

0: 지킵니다.
1: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3: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0: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

0: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에

불교의 희망을 요록하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포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면서도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섰던 수좌 명진 스님이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의 영결식엔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전국 불교대학의 교육체계가 2027학년도부터 개편됩니다.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입문과정과 중복되는 교육 내용을 덜어내고 필수교재를 한 권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는 우란 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는 우란 분절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고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면서도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산문 밖으로 나섰던 수좌 명진 스님이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민주화와 종단개혁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곁을 지켜온 스님의 영결식엔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 사부대중은 스님의 52년 수행 여정의 끝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이 명진 스님 영단에 추모의 꽃을 올립니다. 생전 스님을 따르던 신도들과 스님의 도움을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 등의 곡소리가 도량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지난 22일 법납 52년 세수 76세로 원적에 든 수좌 명진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스님의 영결식이 어제 봉은사 대웅전 앞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2: 중생들의 아픔은 바로 스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다시는 뜻 돌아오셔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본래의 소원을 잊지 마시기를 드리겠습니다.
1: 전국 선방을 돌며 40여 안거를 성만한 수좌였지만 스님의 수행은 산문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접한 뒤 사회 현실에 눈을 뜬 스님은 불교 자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 자기를 내던지는 용기와 헌신을 통해 명진 스님은 석가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누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1: 백담사 기본선언 조실 영진대종사는 선방과 거리의 경계를 두지 않았던 명진 스님의 수행정신을 회고했습니다. 땀방울 가득한 노동현장과 어두운 거리 모두 스님의 선빵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 불퇴전의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우리 수좌들은 그 어떤 권위와 간섭에도 불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의 지혜를 갈구하는 수행자들입니다. 수좌 명진이 종단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거리를 논일다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1: 선빵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뛰어든 스님의 발걸음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세월호와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으며 비정규직과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길 위 구속되기도 하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2017년에는 승적을 박탈당하는 아픔마저 겪었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 육신은 제가 되어 흩어지겠지만 당신께서 남기신 크나큰 정신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6: 요즘은 후배들 신세지기 싫어 돌봐주는 이 없이 혼자 헤엄쳐 들어간다오. 그러나 나는 슬프, 나는 괴롭소, 나는 외롭소. 코뿔소의 고독을 두 배로 씹어야 하니까.
1: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고문 함세용 신부, 전재수 부산시장, 정의평화불교연대 이희선 대표 등 종교, 사회를 뛰어넘는 대중이 스님의 마지막을 기렸습니다.
7: 권력의 서색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교단의 부조리 앞에서는 당대 최고 권력자와도 정면으로 맞서던 그 사자우는 가히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대선승의 당찬 기백이었습니다.
1: 명진 스님의 상좌 선용 스님은 참석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일상에서 수행을 몸소 보여준 은사 스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가슴 속에 은사 명진 스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어떤 풍파에도 오직 수행으로 이겨내고 가장 어둡고 슬픈 곳에서 민중의 손을 꼭 잡았던 수좌 명진 스님. 스님의 법구는 오랜 시간 주석했던 봉은사를 뒤로하고 출가 본사인 법주사로 이혼됐습니다. 사부대중의 마지막 배웅 속에 스님은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며 법납 52년의 수행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조계종 전국 불교대학의 교육체계가 2027학년도부터 개편됩니다. 입문 과정과 중복되는 교육 내용을 덜어내고 필수 교재를 한 권으로 통합할 예정인데요. 전국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9: 전국 사찰에서 불자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온 조계종 불교대학의 커리큘럼이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을 더해 새롭게 바뀝니다. 조계종 포교부는 어제 전국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필수 교재 개편안과 이에 따른 강의 이수 시간 변경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교육과정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신도 기본교육 교재인 불교 입문과 불교대학 필수 교재인 불교 개설, 부처님의 생애가 내용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 개설과 부처님의 생애 2종을 한 권의 불교 개설로 통합해 학습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초적인 상식 수준의 내용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교 입문에서 배운 교리를 한 단계 깊이 있게 익힐 수 있는 심화 학습 체계로 재편한 겁니다.
10: 제6장은 보살 행의 의미와 보리심을 강조하고 서원과 보시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7장은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 개편되는 불교 개설은 부처님 일대기를 팔상성도에 맞춰 서술한 기존 내용입니다.

0: 내용에서 벗어나 8대 성지와 구체적인 전법 일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중을 제도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을 이해하도록 돕는 구성입니다. 이 밖에 예불과 시식 등 기본 의식을 체계적으로 다룬 불자의 의리의 단원이 추가됐고, 불자 눈높이에 맞춰 계율과 윤리관을 정리해 일상 속 실천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다만 무아와 공을 설명하는 하위 목차에 자신을 버려 자신을 찾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교리와 철학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무아라는 것은 자신을 붕괴시키는 철학적 어떤 시각이고, 자신을 버린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0: 교재 개편에 발맞춰 불교대학 운영 지침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선택 과목의 과목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수 기준도 과목당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각 사찰이 지역 여건과 신도들의 수요에 맞춘 다채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단 필수 연수 교육인 조계종의 이해 4시간을 신설해 종단 소속감과 정체성을 다지도록 했습니다.
2: 내용은 다 짜 있습니다만은 오늘 학자 선생님들께서 개정과 관련된 건의나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새롭게 개편한 불교 개설은 오는 12월 발간되며 개정된 이수 지침과 함께 2027년 3월 신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는 백중 우란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에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 공덕을 쌓고 지장기도와 천도제를 통해 영가를 위로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효의 참뜻을 되새기며 모든 생명의 존엄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는 백중 우란분절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산스크리트어 울란바나의 음역으로 거꾸로 매달린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우란분. 불교에서 우란분절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승가 공덕이 어우러진 날입니다.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불설 우란분경에서 유래했습니다. 민간에서 백중으로 불리며 100가지 과일과 곡식을 차려 조상과 영가를 위로하고 한여름 고된 농사일을 마친 농부들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는 절기 풍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음력 4월 15일부터 석 달간 외부와 단절한 채 수행해온 스님들이 산문을 나서는 하안거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은 수행 중에 허물을 서로 참회하는 자자의식을 거쳐 청정한 정진의 결실을 맺는데,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공덕을 쌓습니다.
5: 스님들이 수행에 필요한 뭐 약이나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거나 공부할 수 있는 초소 이런 것을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 촌도에 체를 모셔라 해서 시작이 됐어요.
4: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49일 전부터 시작한 지장기도와 천도제를 일제히 회향합니다. 불자들은 영가의 명복을 비는 백등을 밝히며 인연 있는 조상과 연고 없이 떠도는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최근에 우란분절 신행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을 넘어 현대사회에 맞춘 자비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들과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생법회가 함께 열리는가 하면 백중 공양으로 모인 쌀과 보시금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가 전국 사찰에서 이어집니다.
5: 공덕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푼나라고 그러는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4: 효에 참뜻을 새기고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며 모든 생명의 존엄을 깨닫는 대자비의 날인 백중 우란분절. 혼자만의 안녕이 아닌 고통받는 사바세계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남북관계의 경색이 길어지면서 교류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고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통일의 당위에 앞서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0: 금강산 신계사복원, 평화기원법회 등 남북불교 교류를 위해 힘써온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하지만 북한이 지난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과 관계로 규정한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민추본이 지난 21일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회를 마련했습니다.
1: 지금 무너진 남북관계에서의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추본도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고 그 실천 방안들을 오늘 여기 집담회에서 많은 이제 그 고리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객원 교수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과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타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일이라는 당위성보다 당장 눈앞의 평화 공존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불교계가 평화 공존을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 불교계에서 만약 평화 통일 그런 적대적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강연회를 많이 하면 신도들한테도 그러고 공감하는 서명도 받고 오히려 정부는 그런 공론화 작업에 지원하고
0: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학문 평화넘어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 속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는 인식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단순히 조선이란 말 쓸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자신들의 평가, 그리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그거 관련된 좀 폭넓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0: 집단회에서는 두 국가라는 형식적 관계보다 그 앞에 붙은 적대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로 존재하더라도 군사적 대결과 적대가 아닌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4: 민초에 의해서 우리는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자꾸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소리 없는 메아리 같지만 이것이 부딪힘이 돼서 이것이 메아리가 돼서 언젠간 들어지지 않을까.
0: 이번 집단회는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멈추지 않고 민간 차원의 교류와 공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5: 한마음선은 부산 지원이 100주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을 영도구청에 전달했습니다. 한마음선은 부산 지원은 지난 24일 영도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지원장 해도 스님과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 보양식 1,700여 개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부산 지원장 해도 스님은 백중을 맞아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지역 어르신들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기에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부처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의 효심을 계승하는 백중의 참뜻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 물품은 지역 내 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폭염 속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며 전달됩니다. 8월 26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0: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살펴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세 번 자신을 관조한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주인 모소한데 나게 친듯

서왕할례 춘부추와 석양서거수동유로구나. 더위가 가고 추위가 오는데 봄이 되었는가 하면은 금방 또 여름이 더웁다 더웁다 하다 보면 벌써 또

물은 이에서 따라서 동쪽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자연 환경이 계절 따라서 순환하는 광경을 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온갖 산천 초목도 계절 따라서 형행색색으로 변화가 되고 온갖 크고 작은 벌레로부터 곤충, 짐승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하고 생사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 넓고 넓은 세계에 망망우주인무시냐, 아득하고 아득해서 이 우주 가운데 이미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고, 현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도 5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무수한 사람, 생물 가운데 나게 진득도지두냐, 몇 사람이나 그 가고 오고 생사 윤회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러한 고인의 개성을 읊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단일 민족으로 오늘날에 왔습니다. 지금 남북이 갈려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꾸려가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 직장도 넘어지지 않고 회생을 하며 나아가서 이 어려운 고비를 맞이한 국가도 회생을 해서 잘 사는 나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갖고 나갔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과 같은 삼계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복과 지혜를 원만히 구족하신 그러한 성현 가운데 성현도 어느 해 아기달 바라몬 국의 왕의 특청에 의해서 제자들 500 비구를 거느리고 아기달 왕국에 가셔서 한해 여름을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500명을 초청을 해놓고 잘 받들어 공양하고 법문을 듣고 그런 신심을 내서 모셔왔는데 그해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폐농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석달 동안을 거기 계시면서 말이나 먹는 마매, 우리나라 보리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리밭에 귤이라고 하는 그 속에 새까만 그 파리똥만 썩은 그 알맹이가 들어있는 그것이 마매인데 그것을 겨우 말미기는 마맥을 잡습니다.

살면서 한해 여름을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 열 가지 일생 동안에 열 가지 어려운 불심난 중에 한 가지 어려운 일에 해당이 되는 사건인데,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인으로서도 또 그런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아울러서 그런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은 신통력으로라도 500명 제자를 거느리고 곡식이 풍부한 나라로 날아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마맥을 잡수시면서 아무 말 없이 정진을 하시고 설법을 하셨던 것입니다. 공자님도 유교에 있어서 이 참 성현으로 숭앙을 하는 분인데, 진나라에 가서서 그 식량이 없어가지고 여러 날을 굶으시고 그런 일도 있었고, 성현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어찌 우리 범부가 특히 이런 말세에 어려운 일이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불법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심을 꼿꼿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못 견디어서 진심을 내고 하늘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 하며,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1년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흥망성쇠를 만날 수도 있고, 하루 여행을 해도 좋은 길, 평탄한 길도 있을 수가 있고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물도 건너고 산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되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싫은 사람도 만나고 공연히 피해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 자기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길은 인내와 지혜와 자비로서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고 무장을 해 나간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자기의 인간됨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과연 자기의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자기의 신앙이 어느 정도 굳건한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이 말씀하기를,

눈이와 온 뒤에라사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알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 봐야 장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잣나무나 소나무나 버드나무나 아무 나무라도 다 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리가 오고 눈이 내려와야 산천 초목은 다 시들어서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리도 이기고 눈도 이겨내며 굳건한 자체의 능력과 지조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형제간이거나 친구간이거나 상하 모든 사람이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 다 괜찮은 사람이고 그 많으면 다 훌륭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딱 당해 보면 과연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해 봐야 아는 거고 직장에서도 참 어려운 일을 딱 당해 보면 그분의 본 마음과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수월하고 편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일만을 좋아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전에 이 용화사에서 그 10가지 행하기 어려운 그 고인의 법문을 인쇄해서 논하드린 일이 있습니다. 보왕산매론 10대 애행이라는 거기에는 어려운 일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생활을 하나 수행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잘 견디고 참으면서 거기에서 더욱 도심을 발해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도업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는 요지의 법문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건강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고 세계에는 성주괴공이 있습니다. 계절에는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끝없이 돌아가는 속에서 적절히 적응을 하며 순응을 하며 인내하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거기서 본심을 지켜나가는 그 법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부처님의 5개, 10개 또는 보살 10중 대개 이런 계율을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잘 지켜나가면서 최상승법인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자기 그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항시 수행을 쌓아나가면 어떤 문제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핍박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딱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중심을 잡아서 말과
행동과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과거에 자기가 지어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우연히 자기에게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자기가 처리해 나가야 하고 자기가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남을 원망할 겨를도 없는 것이고 부모를 원망할 겨를도 없고 나라를 원망할 겨를도 없고 하늘을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일을 잘 수용을 하고 소화를 하고 처리를 해 나가려면 딱 중심부터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반드시 길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놔버리면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면 본연히 나아갈 길이 있고 처리해 나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꽉 막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점점 더 당황하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큰 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거기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신명을 잃게도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중심을 잡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침착하게 처신을 해나가면 자기도 좋고 일 자체도 잘 풀려나가는 거고 주변 사람도 막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본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간이 어디를 가는데 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가다 보니 물 속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물개니 있어서 그 가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좋은 구슬이 있었습니다. 그 구슬을 건져가지고 우리 형제 이렇게 보면서 물을 건너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형은 동생 보고 가지라고 그러고 아니요 이것은 형이 가져 동생은 형한테 양보하고 둘이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은 서로 안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로 강 속에 있었던 데다 도로 갖다 들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돌아가가지고 그 구슬 있던 자리로 갖다 두고 가려고 가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똑같은 구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슬을 건져가지고 둘이 하나씩 논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서로 좋은 것을 양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서로 그 어려운 일을 자진해서 맞대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잘 해나가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서로 배로 기쁨이 늘어나는 거고 어려운 일은 둘이 서로 자진해서 같이 협조를 하니까 혼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둘이 합심을 해서 또 여럿이 합심을 해서 해나간다면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 문제도 그렇고 형제 간의 문제도 그렇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국가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계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간이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큰 재산을 가진 부자 간에도 재판을 하고 형제 간에도 재판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애비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을 가끔 보고 듣게 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한국과 같은 이런 역사 깊은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믿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인과를 믿고 신앙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제 당인 안첨이야. 설의 면목이 지어금이다. 도를 닦는다. 도를 통한다. 도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나 아는 것이지 우리 중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로부터 먼 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도라고 하는 것은 당인에 각자 우리의 눈 속에 들었다. 눈 속에 들었다 하는 것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 찰나에 거기에 도가 어찌 눈에만 있겠는가. 귀로 무슨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듣는 그 찰나에 거기에 도가 있어. 목격 도전이다. 눈으로 모든 일을 탁 부딪힐 때 바로 그 찰나에 거기를 떠나서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귀로 들을 때는 듣는 바로 그 찰나에 있는 거고 코로 무슨 냄새를 맡을 때는 맡는 그 찰나에 거기에 도가 거기에 있다. 설의 면목이 지어금이여 조사설의 조사설에는 달마조사께서 지금부터서 수천 년 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는데 중국 인도에서는 부처님으로부터 28대 조사고 28대 달마 조사가 150세의 고령에 중국으로 건너오셨어. 그건 중국의 이 최상승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그 달마 대사의 서쪽에서 오신 그 진리가 지역음에 다 바로 지금에 있다고 말이거든. 3천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2천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 지금에 있다고. 가름 기손 상혈로여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바로 그 속에 도와 닮았으면 설의 조사의 뜻이 면목이 바로 거기에 조금도 숨김없이 나타나 있다거든. 하용 구구별처심이려 어찌 구구하게 딴 데에서 도를 찾느냐 이거거든. 우리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대승경전 일승경전 그런 경전을 높이 받들고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법문을 듣기도 합니다. 그 대단히 소중한 일이나 그런 경전을 다 달통한 조사들의 법문에 의지하면 그런 팔만대장경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경을 두저거리면 그 경을 바로 본 사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본참 화두를 들고 이 무엇고 또는 어째서 무라했는가 화두를 드는 순간에 거기에 바로 화엄경이 거기에 들어있고 법화경이 거기에 들어있고 금강경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고 있는 읽는 것보다도 그 콜수를 읽는 도리가 거기에 있다 이것이고 그래서 이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사 아까 사람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도를 닦는 또는 불법을 믿고 수행하는 궁극의 목적이 생사해탈이라 생사를 해탈을 해가지고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을 수용을 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생사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났다 꺼진 염기연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꺼지고 온 것이 바로 그 생사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일념 속에 일념지간에 900생멸이 있다. 일념 한 생각을 잘게 잘게 미세하게 쪼개면 900변의 생멸이 있어. 저 전기불이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딱 켜져 있는 것 같지만은 수천 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연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한 생각 속에도 900생멸이 있고 또 그렇게 가깝게 안 보고 멀리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한 생각 속에 900생멸이 있다고 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멸을 바로 그것을 생사로 보고 그것을 대처해 나갈 때 생사 해탈도 그 사람에게는 오는 것입니다. 예,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죽음이 언제 오느냐 하루 동안에도 있다. 너 공부 못하겠다. 한 끈이 밥 먹을 동안에도 죽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도 도 닦기는 틀렸다. 한 제자는 한 생각 속에도 한 생각 일찰나간에도 생사가 죽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하면 너는 도를 닦겠다. 부처님께서도 42장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때를 당해서 평상시에 작은 돈, 큰 돈 할 것 없이 항상 저축을 해 놓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원래 깨닫고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그걸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불의의 천지 무슨 재변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병이 나면 약을 먹고, 치료도 하고, 입원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정말 죽을 때가 되면 의사는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아직 안 죽을 사람이니까 치료하면 살아나는 것이지, 딱 죽을 명이 다할 때가 되면 화타와 편자기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치료는 한다고 해도 결국은 죽고 마는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죽느냐? 아미타불을 염불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 열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반야용선을 타고 와서 다 영접을 해서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 주신다. 이렇게 비타 무량수 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믿고 열심히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것을 어찌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조 스님이나 뭐다 그런 참선을 철저하게 선양하는 그런 선종의 대선사들은 임종을 할때 부처님이나 어떤 그런 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따라갈 생각도 하지 말고, 설사 지옥의 나찰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두려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보다 성현이다. 털끝만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자기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좋고 나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놔버리고, 자기가 하던, 물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그 경계가 낭연독전하도록 그렇게 해갈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는 자기의 본참공안을 턱 들고 알수 없는 의단이 동로하도록, 편안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몹시 몸이 어딘가가 괴로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수록에 정신을 가다듬고 이먹고를 하면서 숨이 딱 근친다면 그 사람은 금방 그 자기 원에 따라서 도솔천 내용궁에 태어나거나, 다시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으면 인도 환생을 해서 다시 사람 몸을 받아나더라도 다시 불법 문중에 태어나게 되고 정법 문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수행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금생에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그렇게 임종을 한다면 그 분상에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내생에 새 몸을 받아서 다시 그 정진을 한다면은 젊어서 일찌감치 생사없는 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선지식들이 그것을 다 보증을 하셨습니다. 아직 죽음이 돌아오지 않는데 미리 죽음 걱정을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당장 지금 이목구가 걱정이지 무슨 죽을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한 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문, 집에서도 얼마든지 녹음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 법보전에 모여서 우리 사부 대중이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렇게 산승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우리는 세세생생에 또다시 정법 문중에서 또 만나서 다 같이 정법을 믿고 최상승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서 한 사람도 따고자가 없이 다 같이 생사해탈을 하게 될 좋은 인연을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불.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부따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팀을 모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0: 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백중우란 분절 회향 기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우란 분제, 선도제에 대한 말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도제에서 이제 천도제가 부모에 대한 효거든요. 살아서도 부모한테 신경 안 쓰게 잘 모시는 것도 효고,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재공덕을 올려서 혹여 좋은 곳에 붙다시고 구천을 헤매는 영가한테 재공덕을 드려가지고 천도제를 올려서 구원해 주는 거, 고통에서 소멸해 주는 거, 그만큼 더 자식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은중경에 대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길거리에 저쪽에 뼈 무더기를 보시고 부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한 무더기 뼈를 보시고 예경을 표합니다. 오체투지했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세 번 예경을 하는 걸 보고 안한 존자가 부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뒹굴어 다니는 뼈 무더기에 예를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뼈는 나의 전생 전생 전생에 올라가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친조상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내 부모 영가 추원할 때 안 따지잖아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재 올릴 때 잔을 올리고 차를 올리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넓은 효의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 형제가 나의 친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 전생이 무엇이 되어 어떻게 만났는지 몰랐을 뿐이지 전부 다 한 핏줄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의 뼈는 흐이고 무겁고 여자의 뼈는 곰고 가벼울 것이다. 여인은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서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손 노말에 흰젖을 먹이는 까닭이니라. 남자의 뼈는 흐이고 무거울 것이다. 여자의 뼈는 곰고 가볍다. 왜냐? 젖을 많이 먹여서 아이를 탄생할 때 그런 피를 많이 하여 놓으셔서 곰고 가볍다.

있고, 쓴 것은 아기 안 먹이고, 단 것은 당신이 안 잡숫고, 다시 내서 아이들을 드리는 은혜 같은 게서 열 가지 큰 은혜를 거기서 부모 은중에 설하거든요. 네, 다른 말씀 많이 드릴 게 있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생보 십정대언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다생이 부모에 대한 열 가지 무거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란분경, 목련경이 또 있는데, 우란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백정 천도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안분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목련경.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경 얘기 나오고, 우란분경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련경, 우란분경이 나오는데, 목련경이 우란분제가 생긴 연유를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간단히 제가 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신통제일인 부처님 10대제자 중에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청제부인이요. 그 다음에 이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나복이고, 아버지가 부상장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청제부인이 막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아비 무간지옥에 목련존자가 출가해서 이제 깨달아서 신통제일이 저기 목련존자 아니요. 신통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시지 이때 아비 무간지옥. 세속적으로 얘기 우리 이제 무간지옥 아니 무기징역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거기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 신통으로 이 목련존자가 아비 무간지옥에서 흑암지옥으로 도산지옥으로 화탕지옥으로 아기에서 나중에는 이제 어미 개까지 이렇게 이제 신통욕으로 제도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어머니를 인도완생이나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목련경 우란분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란분경의 시작이 어찌 되나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너 혼자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구원할 것이 불가하다. 너 혼자는 안 된다. 어머니 못 구한다. 7월부로 우란분절 자자이래. 스님들이 해왕과 해제이래. 스님들이 청정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맑고 법력이 높다. 그런 스님한테 수행에 필요한 법의, 가사, 법복, 필요한 약, 필요한 음식, 수행처 공부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보시하고 어머니의 천도 기도를 청하면은 3개월 동안 안 나가고 다니지 않고 공부를 해서 법력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가 천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7월 보름이 우란분절 백종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도 이게 7월 보름 우란분절이 상당히 행사가 커요. 공승제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청정 스님들한테 모든 공양을 올리고 제를 올리는 건데, 10만, 15만 들어갈 수 있는 대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 본원경을 이제 놓칠 수가 없어요. 천도제에서 지장경을 우리가. 금강경, 아미타경 등등 뭐 여러 경이 독송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시황경 같은 것도 읽으면 좋은데요. 제13 이제 이익 존망품이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13 총무 인천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장보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이 총무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부처님의 다음 또 미륵 부처님 오셔야 되잖아요. 상급이 지난, 아승지급이 지난 뒤에, 부처님, 내가 간 뒤에 부처님이 있지 않는 세상에 내가 많은 중생들, 기도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라고 부촉합니다. 우리가 위촉장을 주죠. 우리 어른이 밑에, 이제 뭐 대통령이 밑에 사람한테 뭐 위촉, 너한테 이것을 책임지고 너는 능력 있고 그러니까 부촉한다. 그러죠. 부촉하고 가죠.
그래서 이제 총무 인천품이라고.

하고 총루품, 하늘과 인간 세계한테 내가 가고 나서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 응? 무불시대에 무불시대에 내가 중생의 괴로워하는 중생계를 제도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제 부촉하는 얘기거든요. 총루인천품. 그때에 세존께서 금빛발을 드시어 지장보살마사례 이 말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이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가 불가사의하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서가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대원력이나 지장보살이 누구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하나라도 나오면 성부르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아니요? 거기서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경 하지만 지장본원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원이 하도 커서 유명교주 지장보살 유명을 달리했다. 저승세계 극락세계에 보내는 지옥세계에서 보내 저기 저 극락세계 천상세계 인간세계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께서 지금 총무 이마를 어루만지며 마정수기 하시면서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대의 실력은 내하 이상의 실력, 불가사의 시간 실력이 있다. 신통력이 있다. 자비가 불가사의하다. 인간은 사람, 인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다. 실력과 자비와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변제가 불가사의하다. 몸을 변신한다든가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을 근기에 따라서 해서 구원하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기를 천만겁 동안하여도 다 말할 수 없다. 모든 시방 모든 부처님이 그대의 불가사의한 그런 자비와 실력과 지혜와 변제를 찬탄한다 해도 천만겁과 하더라도 능력을 갖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촉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부처님이 미륵불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지장보살이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천도 지낼 때 지장보살 부르는 거야, 지장에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걸 살아생전 행복, 죽어서 행복, 지옥세계까지, 지옥까지. 그래서 극락세계 가서 누릴 보살이 극락 안 가고 지옥 문전에서, 육한장 들고 구제하는 거 아니오?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촉하노니, 부촉하노니. 지장보살이요. 만약에 미래 세계에 하늘과 인간의 선남자 선녀이 있어서 불교 가운데 자그마한 선근이라도 심되 그것이 한 티끌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을 만 하더라도 선근 공덕이 조금만 있더라도 사람이 넘어지면 짓고 일어날 힘이 있어야 일어나지. 조그마한 선근 공덕이 한 방울만이라 있더라도 너는 마땅히 도력으로서 너의 불가사의한 실력과 자비와 지혜와 변제로서 이 사람을 옹호하면서 법력과 도력으로 점점 더 높이 위 없는 도를 닦도록 하여 물러섬이 없도록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에 미래 세계의 하늘이나 인간의 업을 따라 도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아가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실력과 방편으로서 구출하여 고통에 벗어나게 하라. 만일 미래 세계에 모든 이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사회가 있으면 지옥문까지 가서 실력과 방편력으로, 자비력으로, 지혜력으로, 변제력으로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변신을 나타내어서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도록 하여 승명한 낙을 받도록 하라. 세종께서 다시 계속으로 말씀하시기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 내 이제 그대에게 부족

가노니 그대는 큰 신통과 큰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악도에 들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인데, 이 지옥문까지 가서 고통받는 사람을 전부 구원하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지장기도 할때 제가 아주 상당히 힘주어서 기도하는 건데, 수중 금석 징계 지옥지문 수중 금석 징계 지옥지문 장상명주 장상명주 광섭 대천 지계 예, 지장보살님이 한쪽 손은 육한장을 들고 계시고 한쪽 손은 보배주를 이렇게 들고 계시거든요. 지장보살이 아까 부처님 지옥문까지 가서라도 다 구원해라. 그래서 유명 그지 지장보살인 거요. 유명을 달리한 영가의 세계를 구원하는 보살. 손 중에 손 가운데는 금서 육한장을 들고 계셔. 그래서 지옥문전에 가서 쿵쿵쿵 때리면 떨칠진자 열을 깨자 지옥문이 열려. 뚱뚱 세번 때리면 지옥문이 열려. 그럼 캄캄해 지옥문이. 열리는데 이제 밝음이 있어야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구원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한쪽 손바닥 위에는 밝은 거울, 보배 구슬을 가지고 있어. 지장보살이. 광섭 대천지계 그 빛을 널리 비춰라. 섭해라. 대천지계 삼천대천세계를 비추어라. 이게 지장보살의 이게 능력이요. 불가사의한 의실력, 신통력, 지혜력, 변제력, 자비력이에요. 몸에는 육한장을 질고 지옥문을 두드려서 지옥문을 떨쳐서 열리게 하고 손바닥에 밝은 거울을 들고서 널리 빛을 대천세계에 섭해 비춘다. 비춰서 전부 지옥문을 있는 고통받는 사람을 전부 구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고 그저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유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나쁜 곳에 가지도 않고 윤회도 안 하고 고통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살아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설수행공양 화엄경 보현 행음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자주 썼기 때문에 오늘 판서를 안 할게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고향.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우리가 부처님만 말씀과 같이 공양을 올리고 수행하는 공덕을 제로 올려서 부득한 행복한 그런 저승세계 다음 생에 인간세계 태어나던 천사세계 극락세계에 가도록 우리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에 의한 시식을 하고 제로를 올리고 법문을 해주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 공덕. 의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해서 아재아재 바라아재 했더라. 저온대에 건너갔더라. 이 사바세의 괴로운 세계에서 저 극락세 열반세계 니르바나에 건너갔더라.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내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대목인데 죽은 후에 가지고 갈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공수리 공수거 그러잖아요. 보통 공수리 공수거. 근데 공수리 공수거 한번 보자고요.

부처님은 세세상행 보살도를 완성한 분이다. 출근할 때마다 세세상행 보살도, 공공법계 제중생 자딸시 성불도 우리가 빼놓지 않잖아요.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세세생생에 태어날 때마다 보살도를 실천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500여 생을 태어나면서 보살도를 공덕을 져서 완성했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생 부처님 수업을 닦을 때 보살행을 500여 생을 보살행에서 공덕을 져서 성불한 거예요. 공덕 짓는 거, 자비행을 하는 거, 보시하는 거, 울력하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보살행의 대승보살의 핵심이에요. 보살이, 보살이 뭐냐? 대승보살이 내가 자비심으로 모든 걸 다 베푸는 거예요. 몸으로 가진 건 모두 다 아낌없이 달라고 마음 주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 주군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 자타카라는 그런 그 오브니카에 나오는 건데, 자타카. 본생담. 전생담. 이렇습니다. 이게 547회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547가지가 부처님이 전생에 부처님 수업할 때 어떠한 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타카라는 오브니카야 중 사부니카야라고 보통 하는데, 소부경까지 해서 오브니카야 그러거든요. 547가지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돼서 전해지고 있다. 자타카, 오브니카야에 자타카가 들어가요.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행했던 본생담. 전생담이라면 이해가 빠르겠죠. 전생이야기, 본생이야기 547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연등 볼 때 우리 성화님 부처님이 부처 수업을 닦은 보살행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인도의 산치데타, 아잔타 석굴, 석굴 산치데탑이, 저는 50년 넘었네. 인도를 21일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산치에 안 가더만. 근데 그때는 21일 이상 가야 가. 근데 산치데탑은 비행기 타고 한참 가는데 무지개 더워요. 더운데 이 산치데탑 하나 보러 그렇게 이제 한 2박 1박 2일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를 안 넣는다고. 그런데 이게 산치데탑이 아시카 대왕이 이제 8대 성지, 태어난 곳부터 열반드신 곳까지 8대 성지를 발견해가지고 전부 석주를 세워서 다 썼잖아요. 여기는 탄생하신 곳, 여기는 초전법륜 굴린 곳, 녹야원, 이것은 부처님이 귀신하거라 열반하신 곳. 그런데 산치대탑이 저는 이게 더 상당히 아시카 대왕이 세운 탑 중에서 이걸 저는 제일 참 최고의 대탑이다. 참 진짜 신심 나는 곳이요. 아잔타 석굴, 아잔타 석굴 인도에 있는 것, 산치대다 두 가지가 부처님 본생담, 전생담을 547가 중에를 해서 다는 못했죠. 그걸 조각해 놓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산치대탑을 좀 꼭 가보시기를 권하는데, 본생담, 전생담이 실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서강원 부처님의 과거 보살행,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살행을 547가지 스토리텔링 있듯이

500여 생을 계속 보살을 해서 연등불한테 숙이 맞잖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화의 부처님이 과거생 수행자의 시절의 연등불과의 만남 이야기가 산치대탑에 가면 조각되어 있다. 아잔타석굴에도 547가지가 다 수록은 못, 조각을 못하죠. 중요한 것만 조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수행자 시절에 연등불을 만나잖아요. 이 얘기는 그때 이름이 수메다였어. 행자 이름이, 수행자 이름이 수메다. 수메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중에 깨달음의 수기를 받게 된첫 번째 삶이요. 수메다의 이름을 가지고 연등불 만났을 때가 전생 중에서 연등불이 수기를 주잖아요. 너는 2500년 후에 인도 땅에, 아버지는 정바랑, 어머니는 마야부인, 때는 갑인년 4월 초파일, 이름은 실달타, 왕의 태자로 태어날 것이다. 수기를 주잖아요. 그리고 성불할 것이다.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 그래서 바라, 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것이 산치대탑하고 아잔타석굴에 조각되어 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신라시대보다 더 오랜 세월, 그 뒤에 얘기, 전에 얘기, 2500, 그때 얘기가 거기에 양각으로 완전히 조각되어 있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47생 중에서 한 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라문의 아들로 탄생한다. 부모가 사후에 이제 돌아가셨어. 이 석가모니 부처님 수메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제 그 집사가, 그 재산을 관리하던 집사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보배 창군을 물어서 부모의 유산을 이제 이 수메다한테 보여줘. 보여준 게 수메다가 그걸 쳐다봐. 온갖 보배가 쌓여 있어. 가득. 거기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게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생명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게 진리죠.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공수거 빈손으로 가셨네. 이만한 재산을 모으는데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갔네. 형체, 몸뚱아리와 재산과 모든 자기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가져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부처님 수업 다끌 때니까, 내가 죽은 후에는 무엇을 가지고 가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나는. 아버지도 못 가지고 갔어, 이만한 재산을. 자, 그런데 보살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내 중심적인 사고, 이기주의 사고, 에고의 사고에서, 자비심으로, 인민심으로, 연민심으로, 남에게 보시한 공덕 과보는 내가 가져갈 거라는 거 다음 생으로 알아. 눈에 보이는 내 몸뚱아리나 모든 내 가진 것, 자식들이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된 것은 금은보화나 돈이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 공수리 공수거야, 그거야말로. 그런데 남에게 보시한 공덕은 과보는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사후에 내가 죽은 뒤에 나를 따라오는 것은 또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이 나를 따라올까? 아까는 보시한 공덕이 따라올 것이다. 공덕이 따라와. 형상이 물체가 따 돈이 따라오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공덕이 따라와. 그런데 또 무엇이 또 따라올 거 하니까 신구의 삼업, 나의 행위. 의업, 부처님이 제일 중요시했던 생각의 업. 자작자수 자업자득, 씨 뿌린 대로 거둔다. 모두 자기 책임이다라는 걸 인과를 믿지 않고 너 때문에 잘못돼서 너 때문에 안 됐어. 너 때문에 화가 나고 너 때문에 이렇게 잘못 살아. 원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심 부리는 그러한 의업은 죽은 이를 따라가더라, 따라가더라. 그래서 과부는 어디로 갈 거냐? 따라가서 사막도, 지옥아 이 축생에 갈 것이다. 지옥 세계, 귀신 세계, 짐승 세계에 갈 것이다. 그러나 지계에 계를 잘 지키고 자비 의사로 육바람에 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자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와주는 보시의 과보는 가져간다. 공덕 가져간다는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삼선도야, 삼악도가 아니고 세 가지 좋은 곳에 간다. 인간세계, 천상세계, 수라세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사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또 뭐냐? 여섯 번째, 스스로 자정기의, 스스로 자기의 신구의 뜻을 바로 원한, 증오, 미움, 증오, 저주를 다 시기질투를 버리고 깨끗해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져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탐진지 삼독의 마음이 스며들지 않으려면은 나는 오온인데 오온은 헛거야. 실체가 없어. 욕심을 부리면 염호를 해. 나는 집착할 내가 아니고 버려야 할 내야. 염호해. 제 설명 많이 제본 맞대 설명해 드렸어. 그 다음에 이욕 탐진지 삼독을 떠나 여일리자 욕심욕자 그러면 해탈해. 그러면 이게 이제 사후세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자정기 자정능력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 진리의 등불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의 등을 밝혀서 수행의 과보인 예? 화해탈을 임을 알고서 전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설산에 예? 가서 입산 수도합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이제 세상에 이제 그때 연등불이 숙여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꽃구향을 이거 올리는 거 부처님한테 꽃구향 올리는데 수미타 소녀한테 꽃을 팔라는 게 안 풀어.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거저 줄게 하니까 일곱 송이 남은 걸 내 그 몫으로 두 송이 올리고 당신 몫으로 다섯 송이 칠경화라고 그래. 그걸 올려. 결혼 약속. 절에서 결혼한 인식이 거기서 시작입니다. 부처님 전생담에서부터 나오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꽃구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진흙탕 얘기 많이 했는데 부처님 맨발로 진흙탕 가려니까 거기에 진흙탕이 엎드려가지고 나를 밟고 가서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부처를 이룬 뒤에 반드시 천생이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을 해탈케 하여 윤회를 벗어나게 하겠으니 이게 내 소원이니 내 등을 밟고 가시면 나는 그 소원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주잖아요. 나는 사성제 10만급 이후에 성불 수기를 받을 것이다. 인도 땅의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반왕 마야부인 소파일 가비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인 거예요. 부처님은 태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중생 교화를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늘이요 하늘에 내가 제일 높다. 상계 고통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는 말씀.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그래서 유아독전을 때 서가미 부처님이 1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얘기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자유와 자유공과의 행복을 얻으신 부처님의 천신들의 가르침을 주어서 행복을 얻게 한다. 아당한지 편안케 한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시간이 다서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스님들이 재 지내고 천도제 지내는 걸 갖다가 재바지라고 그러고 무당 푸닥거리라고 그러고 응? 청정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 취급을 그래요. 재바지 무당 푸닥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이 의식은 신부도 제사장이고 스님도 제사장이에요. 의식하는 스님이 제가 대접받는 종교의 의식이 돼야 되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안 하면 아는 걸로 놔둬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 저의 영험적인 얘기 하나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 당사자가 스님 제 이야기 그 감동 그 가피분 이야기는 방송에서 해도 됩니다는 얘기를 눈금없이 하시더라고. 구병시식이라는 게 있는데 보사님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병을 구원하는 시식이다. 천도제하고 같이 하거든요. 천도제 하는 건데 지방에 있는 분이 대구 시내뿐 아닌데 병풍이다 뭘 많이

아니, 붙이고 마흔아홉 그릇을 차려놓고 하는 건데 어려워요. 인간은 스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제 지내다 말고 잔치라고 부인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병풍 앞에 가가지고 그 붙여놓은 걸 전부 떼려고 막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가서 막 이거 의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난리 난 거지. 그래서 저는 아랑곳도 않고 더 힘을 실어가지고 염불을 구명시식을 하는 거. 이거 천도제까지 하면 한 5시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그래서 제가 최고 큰 기도는 천도제를 하는데 제대로 뜻을 알고 망상, 망념, 잡념 피우지 말고 일타 스님은 혼자서 지내라고 그래. 여러 지내지 말고. 법령만 실어가지고. 영가 법문한테 그대로 오로지 일념으로 전달하려면 옆에 다른 소리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혼자 지내래, 천도제를. 일타 스님 그런 말씀 하시 우리한테 의식을 가리킬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뭐 중지도, 염불도 중지도 안 하고 할 일만 계속 했죠. 했는데 다음에 한두 달 후에 오셨는데 딴 사람에 대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깨끗하게 생긴 분이신데, 깨끗하게 하고 오셔서, 언제 그랬더냐. 그래가지고 그 집에 좀 모셔놨던 이것저것 있어서 다 싣고 와라. 무조건 오고. 내가 가야 되는데 멀어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다 실어다 놓고 또 재를 올렸죠. 그러고서 지금 그먼 데서 큰 행사 때마다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또한 가지까지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드리는 이유는 스님이 종교가 구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월기도 사월초파일 백중기도를 하고 백일기도를 하고 동지기도를 하고 왜 하느냐? 영험 이스님께 한다.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치게 하는 염불은 그냥 소리다. 소음불이다. 소리 내는 소리뿐이다. 뜻을 구족하고, 뜻을 관하고, 법력을 실어서 망상 집착, 망상 잡념, 망념을 버리고, 오롯이 이 집안을 맑혀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자기의 그 힘든 걸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저녁에 어둘 때 끝나는 건데, 저녁도 못 먹어요. 진이 빠져가지고. 근데 보니까 제가 진이 빠져야 완쾌가 돼. 근데 저전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기운이 나고 막 멀쩡하면은, 좀 마음이 그래요. 제대로 기도했는지. 상당히 건 자주 그렇게 막할수 있는 사심하지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그리고 한 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막 기도처럼 기도는 남자분이 부인 보살님보다 남자 거사님이 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정부공사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하는 분인데, 기도처 다 다니면서 기도했는데도 이제 뭐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이제 부지부지해, 사업이. 근데 저한테 와서 1년에 지금 3번, 8년 동안 3번씩 안 빠지고 하거든요. 입찰을 하면 낙찰이 잘 돼. 영험이 과필, 과거의 영험록 과필력 지금도 비태내서 광수님이 과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과피가 많은데, 현실 과피, 내가 겪은 과피를 얘기하자 이거예요. 내가 백일기도 하고 과피 이야기도 내가 과피 이야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실증적인 거, 경험적인 거, 증험된 거, 와서 봐라. 본인이 오죽하니 그 어려운 오랜 세월을 고생하고 해서 나왔으면 나한테 스님이 방송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간 과거 10여 년 동안 BTN의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 생 이야기를 3년 동안 하면서 다음 생 이야기를 어떻게 3년 동안 하겠어요? 할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 시작할 때는 1년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의사도 전문가한테 찾아가듯이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안과에 가서 성형수술해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스님들은 열심히 다 일념을 다해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스님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자들은 스님들이 다 해주겠지만 안 돼요. 같이 뜻을 받쳐줘야 되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연분삼매 필견불. 몰입해서 독송하고 염불하는 것만 해도 스님들이 다 해서 우리 어머님의 근학생에 가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 보면요. 없던 힘도 더 달라요. 저렇게 불자, 제자가 열심히 저렇게 기도하는데, 한 생각도 망상 피우면 되겠나? 저는 이 이야기를 스님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의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많은 경험 사례를 가지고, 경험 사례를 얘기한다면, 한 150까지도 넘어요. 150까지도. 성공한 것, 가피력, 영업력 있는 것만. 한다면, 그래서 제바지다, 무당 푸닥거리다, 우리 절은 천도지 안 한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 건, 다음 생을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은데, 라는 분한테 죄를 올려서 과연 천도가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좀 높여 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진행생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오란 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

0: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6: 정말요?
5: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7: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6: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8: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6: 설치했어요.
9: 당했다!
10: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6: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2: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3: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생명이죠.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아,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4: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셰프님.
6: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예.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7: 네, 콩갈 피자, 등포 피자.
6: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진짜 다양한데
7: 혹시 절에서 김치 담아 보셨어요?
6: 처음입니다.
7: 처음이세요?
6: 네.
7: 나쁜 행운이네.
6: 아니 근데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8: 그게 이제 양념이 좀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6: 금수함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다니 너무
7: 뭐든지 인연이에요.
6: 맞습니다.
7: 세상 인연 아닌 것이 네. 없듯이
6: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7: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6: 네.
7: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6: 네네.
7: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그 풀국을 만들어서
6: 네.
7: 우엉을 튀겨야 돼요.
6: 아.
7: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6: 네.
7: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6: 전집 네.
7: 음식은 이제 이때 이 고추가 아주 제철이잖아요.
6: 아삭아삭하죠.
7: 네, 아삭 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김치.
6: 김치.
7: 사실은 풀국에 안 들어가면 김치란 이름을 얻지 못하는데
6: 네네.
7: 일종의 고추 겉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를 좀 깎아서 채를 쳐주셔요.
6: 네, 알겠습니다.
7: 김치하고.
6: 알겠습니다.
7: 사찰 음식에서는 단맛을 낼 때
6: 네.
7: 배를 많이 사용합니다.
6: 그러니까 김치 담을 때도 설탕 대신 그렇고. 사용하시는 거죠?
7: 그렇죠.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6: 네.
7: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6: 네.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7: 그래서 저는 음식은 조화라고 보거든요. 조화로운
6: 네.
7: 밥상
6: 네.
7: 그러려면 오미오색 다섯 가지 맛과 다섯 가지 음식의 식재료들의 컬러들이
6: 네.
7: 같이 어우러지면 좋죠. 됐으면 먼저 물을 고춧가루에다 먼저 비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넣어야 돼요.

0: 당근하고 오이도 채를 썰까요?
1: 그렇죠. 조금. 예, 오이 씨는 사용하지 않고요. 겉에만 이용해서

0: 분이 모여서 촬영하신 건 처음이시죠? 네,
1: 처음이죠. 와.
0: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2: 아, 저는 원탑은 우리 개호수님이세요.
0: 개호수님.
2: 아, 아주 노익장이신데 네. 저희가 개호수님은 저희보다 선배시고 네. 또 운문사에서 오래도록 강사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엄하시고 반듯하시고 아, 이미지가 맞아요. 농담도 안 하시고 일종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다 초탈하셨잖아요. 네. 걸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네.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개호수님 때문에 빵 터질 때가 많았죠.
3: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0: 그 유일한 비구스님, 정문스님은 어떠셨어요?
2: 우리 귀여운 정문스님. 아, 정문스님은 실제로 네.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0: 아, 내성적이세요?
2: 그럼요.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나요? 그러고서 할 말은 다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4: 오늘 한 단계 건너 뛰어버렸네.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2: 정문스님의 그 된장찌개 보셨죠?
0: 네, 봤습니다. 아,
2: 완전히 압권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게 이제 우리 과거의 사찰에서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을 때 네. 그렇게 빈곤하게 살 때 식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오직 된장 하나 넣어서 네. 모든 대중이 나눠먹는 음식 그걸 하셨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준
0: 대단하신 분이죠.
2: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법이라고 해서 음식 다 와야 된다 이런 틀을 완전히 깨신 분이지. 그래서 아 이게 예능이구나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큐 찍었는데 예능이 나왔다니까요.

0: 두 개는 내가 완성했고 네. 선생님이 지금 잡 우리 그만합시다. 네. 그것까지만 하셔요.
1: 네. 맛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밑에다 일단 좀 깔아놓고 아, 속이 꽉 찼어요, 주님.
0: 바삭고추 김치 완성됐습니다.

0: 무와 오이, 당근, 배를 채를 썰고 양념을 해서 무친다. 자극적인 양념으로 맛을 더하기보다 재료 사이의 균형을 담아 사찰 음식의 조화로운 미학을 배웠다.
1: 자, 드디어 마지막 잡채. 네,
2: 죽순 잡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죽순을 좀 썰어주세요. 채를. 네. 이 정도로 해서 세 개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1: 두께는 어느 정도?
2: 얇게 해주세요.
1: 최대한 얇게,
2: 얇게 해주시고 채를 썰어야. 네. 잡채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1: 이 죽순 손질을 어떻게 하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2: 죽순은 생죽순을. 네. 쌀뜨물을 넣고 삶아야 돼요.
1: 삶아서.
2: 네. 그래서 물에다가 잘 우려서 쓰셔야 죽순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1: 죽순은 근데 이제 아삭한 좀 식감이 좀 특징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삭한 정도는 아니네요.
2: 그렇죠. 저희는 죽순을 아삭하게 먹진 않아요. 사찰 음식에서는. 네. 얘는 온전하게 익혀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냉성이 강해요. 차가운 성분이 많은 아이라서 충분히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잡채에 유부가 들어가요. 두 번 데친 유부를 채를 써서.
1: 유부도 특별히 두 번 데치는 이유가 있나요?
2: 얘는 이제 유탕식품이기 때문에 기름에. 네. 튀긴 거라서요. 네. 기름기가 많으니까 데쳐내지 않으면 그 기름을 우리가 온전히 먹게 되죠.
1: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2: 석기를 잡자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2: 이왕이면 심플하지만 그 골고루 각자의 색깔을 써서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 식재료를 쓸 때 단품도 쓰지만. 네. 또 어차피 섞일 때는 많이 사용할 때는 빠지지 않게끔.

0: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1: 당면은 지금 어떻게 삶아놓은 건가요?
0: 삶아서 네. 그 당면을 완전히 익지 않으면 안 돼서 삶아서 참기름에 지금 묻혀놨어요. 이 당면을 하기 위해서는 간장을 넣고
1: 간장 넣고
0: 조청을

0: 조청이랑 간장, 참기름 들어간 양념이 지금 당면에 지금 배고 네.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되게 하면서 풀려요. 그리고 얘는 이제
0: 한번 볶아줄까요?
1: 그렇죠.

0: 꼭. 그리고 나머지 채소도 넣어주세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1: 잡채 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0: 오래도록 먹었고 늘 먹고
1: 맞아요.
0: 무슨 날마다 먹고 사찰도 그래요. 손님 접힌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잡채잖아요.
1: 이게 잡채는 잡채에서.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0: 그렇죠.
1: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어느 정도 숨이 죽었습니다. 채소도
0: 숨이 네. 죽고 이제 저희가 가위질을 조금 해야지. 짤지 안 짤지 다시 보여드릴까요?
1: 하나도 안 잡니다. 하나도. 완벽한 간입니다. 또 이런 채소들이랑 볶아진 채소들이랑 섞이면 훨씬 더 풍미가 그렇지. 올라올 것 같아요.
0: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이쁜 말은 아닌데 네. 맛없으면 용서 못해 맨날 그러거든요. 아. 왜?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채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맛없는 걸 평생 먹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런 말 하면 수행자가 무슨 분별심이 있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행자라 해드려도 우리도 다 희노애락이 있고 맞아요. 음식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끼거든요. 오히려 바깥 음식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찰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남이 부러울 정도로. 그래야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1: 와, 저는 죽순 들어가고 유부 들어간 잡채는 처음.
0: 그리고 뭐 잡채는 집에 있는 식재료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1: 거의 잡채를 파스타 만들듯이 굉장히 많이 볶으세요.
0: 그래서 얘는 여기다 담읍시다.
1: 네.
0: 죽순 잡채 완성했습니다.
2: 냉성이 강한 죽순은 쌀뜨물로 삶고 기름기가 많은 유부는 데치고 재료가 가진 성질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찰 음식의 숨겨진 디테일임을 배웠다.
0: 어떻게 음식을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쉽죠?
1: 생각보다 쉬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응용만 잘한다면 사찰 음식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사찰 음식이 앞에 음식 앞에 네. 사찰이 붙어서 사람들이 무게감을 갖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간단한 음식이거든요. 네. 많은 것을 요하지 않아요. 밖에 음식은 모두 다 넣고 맛있게 하는 거.
1: 네.
0: 절밥은 다 빼고 맛있게 하는 거. 그래서 셰프들이 더 어려워하기는
1: 맞아요.
0: 해요.
1: 다 빼고 맛있게 한다는 빼고 게 맛있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공양 교성할까요?
1: 네.
0: 셰프님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셔요.
1: 제가 한번
0: 걸로.
1: 네. 볼까요? 이 공양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기 위한 도약으로 삼아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0: 한번 네. 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그 잡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0: 죽순과 유부가 메인처럼 됐죠.
1: 그리고 아삭김치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것도 같이. 야,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건 생각보다 미나리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1: 그죠. 여기서 미나리가 맛있을 때니까.
0: 미나리 향도 좋고 식감도 많이 살려주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아삭하네요. 그리고 진짜 키포인트가 배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연의 단맛이 그렇죠. 확실히 느껴져요.
1: 저희가 음식에 설탕 넣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잡채는 유부랑 죽순이 약간 고기 식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기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한테 이런 음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그 출가하시고 사찰 음식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저는 출가를 했는데 학렬이 낮다 보니까
0: 네.
1: 행자 때부터 이 공양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또 행자 셋 중에 제가 제일 그 나이나 연배가 있다 보니까 저보다 한 살 한 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마지처럼
0: 네.
1: 손상자 중에 마지처럼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늘 곁에 두시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종두라고 그러죠. 심부름. 심부름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찰 음식은 제가 음식 해먹이 좋아하고 또 어려서 어머니께서 워낙 신실한 불자셨고
0: 네.
1: 자비심이 많으셔서 그 전주역 앞에 있는 거지분들이 다 아침마다 저희 집에 줄을 서서 와서 밥을 먹고 가요.
0: 네.
1: 그런 걸 보면서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저에게 사찰 음식이란 그 생활이었고요. 사찰 음식을 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손에서 놓아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그런 경우인데 일단 사찰 음식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보죠.
0: 그리고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그 현대화된 조리법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대적인 식재료나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그거는 시류에 따라가는 거고요. 제가 그 변형된 레시피를 만든다고 해서 전통적인 걸 버린 게 아니거든요.
0: 네네.
1: 토대는 항상 전통적인 거 있고
0: 네네.
1: 그 위에서 달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무쌍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먹더라도 뭐 원디시 한 그릇 음식 이렇게 국말을 먹고 이러지 않아요. 조화롭게 좀 차려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있을 때 밥 달라고 하면 아 내가 먹는 음식에 음식상에 그냥 숟가락 한 벌 더 넣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밥 임시면 제가 좋죠.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0: 네.
1: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0: 네.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1: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0: 네.
1: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2: 저희가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왔을 때 아 그냥 우리는 그냥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하잖아요 했는데 오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뭐

0: 없는 음식이라고 틀을 조금 깨시고 지금의 식재료도 넣으셔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주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1: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잘 먹었다, 고맙다,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금수함을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큰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2: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스님들을 만나서 사찰 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식 질문을 드렸는데 대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찰 음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1: 사찰 음식은 가장 우리에게 편안한 음식이고 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뭐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몸에 휘둘리질 않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절밥 한 끼 오늘 저랑 함께하면서 소감과 시청자분들한테 축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 예불부터 저녁에 또 저녁 예불까지 늘 제가 보면 거의 저희 스님도 그렇고 하루종일 BTN을 틀어놔요.
2: 맞아요. 틀어놓으시더라고요.
1: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에 있을 때는 BTN부터 틀고들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불자들에게는 가까운 방송이 BTN입니다. 불교 TV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음식을 보고 행복하고 또 우리 BTN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부도 해주시고 뭐 ARS도 하시고 제가 뭐 보면 맨날 뭐 명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절밥 한 끼가 어려움 없이 잘 승승장구하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채식이라는 틀에 머무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새롭게 발견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대한스님은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사찰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덜어냄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음식. 그것이 오늘날 대한스님이 전하는 살아있는 사찰 음식입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면서도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섰던 수좌 명진 스님이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의 영결식엔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전국 불교대학의 교육체계가 2027학년도부터 개편됩니다.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입문과정과 중복되는 교육 내용을 덜어내고 필수 교재를 한 권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는 우란 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는 우란 분절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고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선방에서 수행하면서도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산문 밖으로 나섰던 수좌 명진 스님이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민주화와 종단개혁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곁을 지켜온 스님의 영결식엔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 사부대중은 스님의 52년 수행 여정의 끝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경우 스님과 진우 스님이 명진 스님 영단에 추모의 꽃을 올립니다. 생전 스님을 따르던 신도들과 스님의 도움을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 등의 곡소리가 도량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지난 22일 범납 52년 세수 76세로 원적에 든 수좌 명진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스님의 영결식이 어제 봉은사 대웅전 앞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2: 중생들의 아픔은 바로 스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다시는 뜻 돌아오셔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본래의 소원을 잊지 마시기를 드리겠습니다.
1: 전국 선방을 돌며 40여 안거를 성만한 수좌였지만 스님의 수행은 산문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접한 뒤 사회 현실에 눈을 뜬 스님은 불교 자주화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 자기를 내던지는 용기와 헌신을 통해 명진 스님은 석가래 부처님의 가르침에 누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1: 백담사 기본선언 조실 영진대종사는 선방과 거리의 경계를 두지 않았던 명진 스님의 수행정신을 회고했습니다. 땀방울 가득한 노동현장과 어두운 거리 모두 스님의 선방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 불퇴전의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우리 수좌들은 그 어떤 권위와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의 지혜를 갈구하는 수행자들입니다. 수좌 명진이 종단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거리를 논일다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1: 선방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뛰어든 스님의 발걸음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세월호와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으며 비정규직과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길 위 구속되기도 하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2017년에는 승적을 박탈당하는 아픔마저 겪었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 육신 제가 되어 흩어지겠지만 당신께서 남기신 크나큰 정신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줄 것입니다.
6: 요즘은 후배들 신세지기 싫어 돌봐주는 이 없이 혼자 헤엄쳐 들어간다오. 그러나 나는 슬프, 나는 괴롭소, 나는 외롭소. 코뿔소의 고독을 두 배로 씹어야 하니까.
1: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고문 함세용 신부, 전재수 부산시장, 정의평화불교연대 이희선 대표 등

0: 유교, 사위를 뛰어넘는 대중이 스님의 마지막을 기렸습니다.
1: 권력의 서슬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교단의 부조리 앞에서는 당대 최고 권력자와도 정면으로 맞서던 그 사자오는 다 이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대선승의 당찬 기백이었습니다.
0: 명진 스님의 상자 선용 스님은 참석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일상에서 수행을 몸소 보여준 은사 스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가슴 속에 은사 명진 스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어떤 풍파에도 오직 수행으로 이겨내고 가장 어둡고 슬픈 곳에서 민중의 손을 꼭 잡았던 수좌 명진 스님. 스님의 법구는 오랜 시간 주석했던 봉은사를 뒤로하고 출가 본사인 법주사로 이혼됐습니다. 사부대중의 마지막 배웅 속에 스님은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며 법납 52년의 수행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조계종 전국 불교대학의 교육 체계가 2027학년도부터 개편됩니다. 입문 과정과 중복되는 교육 내용을 덜어내고 필수 교재를 한 권으로 통합할 예정인데요. 전국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4: 전국 사찰에서 불자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온 조계종 불교대학의 커리큘럼이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을 더해 새롭게 바뀝니다. 조계종 포교부는 어제 전국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필수 교재 개편안과 이에 따른 강의 이수 시간 변경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교육 과정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신도 기본교육 교재인 불교 입문과 불교대학 필수 교재인 불교 개설, 부처님의 생애가 내용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 개설과 부처님의 생애 2종을 한 권의 불교 개설로 통합해 학습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초적인 상식 수준의 내용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교 입문에서 배운 교리를 한 단계 깊이 있게 익힐 수 있는 심화 학습 체계로 재편한 겁니다.
5: 제6장은 보살 행의 의미와 보리심을 강조하고 서원과 보시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7장은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개편되는 불교 개설은 부처님 일대기를 팔상성도에 맞춰 서술한 기존 내용에서 벗어나 8대 성지와 구체적인 전법 일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중을 제도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을 이해하도록 돕는 구성입니다. 이 밖에 예불과 시식 등 기본 의식을 체계적으로 다룬 불자의 의리의 단원이 추가됐고 불자 눈높이에 맞춰 계율과 윤리관을 정리해 일상 속 실천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다만 무아와 공을 설명하는 하위 목차에 자신을 버려 자신을 찾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교리와 철학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6: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무아라는 것은 자신을 붕괴시키는 철학적 어떤 시각이고 자신을 버린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4: 교재 개편에 발맞춰 불교대학 운영 지침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선택 과목의 과목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수 기준도 과목당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각 사찰이 지역 여건과 신도들의 수요에 맞춘 다채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단 필수 연수 교육인 조계종의 이해 4시간을 신설해 종단 소속감과 정체성을 다지도록 했습니다.
7: 내용은 다 짜 있습니다만은 학자 선생님들께서 개정과 관련된 건의나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새롭게 개편한 불교 개설은 오는 12월 발간되며 개정된 이수 지침과 함께 2027년 3월 신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상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되새기는 백중 우란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에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 공덕을 쌓고 지장기도와 천도제를 통해 영가를 위로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효의 참뜻을 되새기며 모든 생명의 존엄과 자비를 생각하게 하는 백중 우란분절의

0: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산스크리트어 울란바나의 음역으로 거꾸로 매달린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우란분. 불교에서 우란분절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승가 공덕이 어우러진 날입니다. 부처님 제자 목련 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단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불설 우란분경에서 유래했습니다. 민간에서 백중으로 불리며 100가지 과일과 곡식을 차려 조상과 영가를 위로하고 한여름 고된 농사일을 마친 농부들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는 절기 풍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음력 4월 15일부터 석 달간 외부와 단절한 채 수행해온 스님들이 산문을 나서는 하안거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스님들은 수행 중에 허물을 서로 참회하는 자자의식을 거쳐 청정한 정진의 결실을 맺는데 불자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공덕을 쌓습니다.
2: 스님들이 수행에 필요한 뭐 약이나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거나 공부할 수 있는 처소 이런 것을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 천도에 체를 모셔라 해서 시작이 됐어요.
1: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49일 전부터 시작한 지장기도와 천도제를 일제히 회향합니다. 불자들은 영가의 명복을 비는 백등을 밝히며 인연 있는 조상과 연고 없이 떠도는 중생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최근에 우란분절 신행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을 넘어 현대사회에 맞춘 자비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들과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생법회가 함께 열리는가 하면 백중 공양으로 모인 쌀과 보시금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가 전국 사찰에서 이어집니다.
2: 공덕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푼나라고 그러는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1: 효에 참뜻을 새기고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며 모든 생명의 존엄을 깨닫는 대자비의 날인 백중 우란분절. 혼자만의 안녕이 아닌 고통받는 사바세계의 모든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남북관계의 경색이 길어지면서 교류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고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통일의 당위에 앞서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윤 기자입니다.
3: 금강산 신계사복원, 평화기원법회 등 남북불교 교류를 위해 힘써온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하지만 북한이 지난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과 관계로 규정한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민추본이 지난 21일 악화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회를 마련했습니다.
4: 지금 무너진 남북관계에서의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추본도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고 그 실천 방안들을 오늘 여기 집담회에서 많은 이제 그 고리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객원 교수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과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타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일이라는 당위성보다 당장 눈앞의 평화 공존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불교계가 평화 공존을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 불교계에서 만약 평화통일, 그런 적대적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강연회를 많이 하면 신도들한테도 그러고 공감하는 서명도 받고 오히려 정부는 그런 공론화 작업에 지원하고
3: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학문 평화넘어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 속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는 인식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단순히 조선이란 말 쓸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자신들의 평가, 그리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그거 관련된 좀 폭넓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3: 집단회에서는 두 국가라는 형식적 관계보다 그 앞에 붙은 적대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0: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로 존재하더라도 군사적 대결과 적대가 아닌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1: 민초에 의해서 우리는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자꾸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소리 없는 메아리 같지만 이것이 부딪힘이 돼서 이것이 메아리가 돼서 언젠간 들어지지 않을까.
0: 이번 집단회는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멈추지 않고 민간 차원의 교류와 공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한마음소는 부산지원이 백중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을 영도구청에 전달했습니다. 한마음소는 부산지원은 지난 24일 영도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지원장 혜도스님과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 보양식 1,700여 개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부산지원장 혜도스님은 백중을 맞아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지역 어르신들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기에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부처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의 효심을 계승하는 백중의 참뜻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 물품은 지역 내 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폭염 속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며 전달됩니다. 8월 26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1: 괴남 열전.
2: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1: 네.
2: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2: 왜요, 왜요? 왜요?
1: 지혜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2: 아유, 아닙니다.
3: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마이준입니다.
1: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4: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1: 안녕하세요.
4: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오늘 제가 오대천에 갔었어요. 오대천에 갔었고요. 이 오대산이 원래는 경치로도 나름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쪽 산 이쪽 방면에는 월정사가 있고요. 산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같은 산이에요. 한 면, 한 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대산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는 소금강이 있어요. 소금강.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금강도 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경치가 아주 수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금강이 금강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금강인데, 원래는 최고, 단단하다, 벼락이다, 최고다 이런 의미. 금강저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금강산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최고라는 뜻으로 금강이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지옥에도 금강이 있어요. 지옥에도 그때는 가장 단단해서 지옥의 불길에서도 끄떡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 오대산이 문수보살 성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문수보살 특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낙산사 홍련암처럼 한 장소랑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 이렇게. 그래서 뭐 관세음 보살 도량들은 대부분 한 장소랑 관련이 돼 있어요. 장소랑 관련이 돼 있고, 성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이고, 이런 성산은 이 오대산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장률사에 의해서 통일신라 말에 경기도 연천에 보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계산. 원심원사가 있어요. 거기 생지장보살 도량이라고, 지장보살이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멧돼지로 변신을 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지장보살 도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군데가 어디냐면 아까 고성의 금강산. 거기도 또 이게 다 38선 위아래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막바지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 상태에서 세우려고, 이거 휴전을 하려고, 그 과정에서 다 갈려버렸죠. 이 세절이 다 갈렸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장흥에 천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건 천관보살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산이라고 하는 데는 총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부권에 세 개, 중부권에 세 개, 그 다음에 저 장흥에 한 개. 이렇게 네, 총네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금강산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게 원래 금강산 아닙니다. 개골산이 원 이름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개골산. 다 뼈라. 모두가 다 뼈다. 근데 그게 화강암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뼈가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개골이에요. 개골. 그래서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불교에서 붙인 거예요. 거기에 그 금강산에 절이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기록은 경덕왕 때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 그래서 진표율사가 그쪽에서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금강산이 크게 대두됐느냐? 그거는 아니고, 언제 확 올라오냐면 원간섭기 초기입니다.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원나라? 몽고? 이러면 1200년, 1300년? 이렇게 그냥 안 떠올라도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쳐. 괜찮아. 딴 사람도 잘 몰라.

나만 모르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훨씬 늦어요. 그리고 그쪽의 금강산 팀들이 오대산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대산 영향.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실록에. 그래서 오대산하고 금강산이 굉장히 잘 됐어. 그리고 더 잘 된 건 금강산입니다. 그런데 금강산에서 원래 개골산인데 그걸 금강산이라고 스님들이 이름을 바꾸고 거기 가면 이게 악도에 떨어지지 않,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데, 예, 좋은 곳에 태어난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걸 얼마나 불고 댕겼는지 몰라. 진짜 엄청나게 불고 댕겼는가 봐. 마케팅 전문가가 한 명 있었어. 금강산에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유생, 그러니까 유교 공부하는, 최혜라는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금강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 어렸을 때 못 들었는데 그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게 동국여지승남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얘기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걔네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족보에 없는 얘기야. 전통적으로 해오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이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 통도사 금강계단 정멸보궁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뭐 조금 뭐 전통 사찰도 아닌 것 같은데 절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도 않아. 근데 가보면 정멸보궁이 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어디서 모셔왔는 같다.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연대가 오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추정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금강산이 그렇게 그리고 금강산이라고도 안 불렀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쯤 돼서 금강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금강산 그림들이 유행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신앙적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강산이 참 대단한 데고 그 금강이라고 하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좋은 데는 다 금강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해금강 바다에서 경치가 좋으면 해금강 다 갖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오대산 안쪽에는 소금강 그래서 그쪽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한번 메시고 가볼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좋아, 그쪽 좋아, 그쪽 바위가 훨씬 좋아. 예, 엄청나게 큰 멋있는 바위가 있어요. 폭포도 있고, 근데 폭포 보려면 좀 많이 걸어가야 돼. 예,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이쪽에는 그쪽에 또 뭐가 있냐면 청학동도 있어요. 청학동. 그 소금강 있는 쪽에 청학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소금강 쪽은 사실은 지금 오대산 월정사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계곡은 이제 다 월정사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볼만한 게 뭐냐면 합수명당. 두 물이 합쳐지는 데는 다 명당이에요. 두 물이 이렇게 갈래가 합쳐지는 데. 전 세계에서 두 물이 합쳐지는 데로 가장 유명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도의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 그게 바라강과 와시강에 합쳐지는 합수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성지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화장을 해서 그 재를 넣기만 하면 천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좀 내려오면 거기 신선의 공깃돌. 그 공깃돌 진짜 사진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좀 섞였나? 누가 갖다 바꿨나? 이 동네 지층을 자세히 보시면 그 뜬돌들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에요. 뜬돌들이. 그래서 뜬돌들이 있어. 모든 뜬돌은 옛날에 사람들은 다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뜬돌은 뭐냐면 이게 돌이 위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그냥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중간에 돌 중간에 있는 층이 좀 약해서 그게 이제 깎여 나가다 보니까 위에 덩어리가 남는 거지.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지 않았을까. 물에 의해서 계속 쓸리면서 중간에 약한 층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싹 이제 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돌을 굉장히 신령스럽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기운이 강하고 연기, 신령한 기운이 이렇게 쫙 연기가 있다라고 하는 돌은 한 덩어리로 된 화강암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조금 영험한 데를 찾아다녀야 돼. 못 찾으면 따라오던가. 그래서 마애불 새겨진 데 자세히 봐봐라. 다 이렇게 돌이 한 덩어리짜리 돌들에게 다 새긴다.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돌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 큰 거. 큰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경치가 상당히 좋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기 딱 두어 번 가봤는데 완주한 거는 사실 한 번이에요. 제가 여기 20년 살면서 이절에 20년 살면서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한 번 걸어가 봤습니다. 한 번이면 됐지. 야, 그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니 생각보다 멀어요. 근데 경치가 좋아서 나중에 아예 지금 같은 상황이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아예 월정사까지 오는 쪽으로다가 만들어 버리면 아예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오겠더라고요. 한 2시간 반 길면 3시간 정도 걸으면 끝납니다. 아니 길이 괜찮아. 그냥 행군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자, 다음 달 얘기를 지금 잠깐 해드릴 거예요. 다음 달에 사경대회, 네, 사경대회가 있습니다. 사경대회 이거 뭐 글씨 잘 쓰는 거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럼 못 쓰는 걸 주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고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쓰고 한문 쓰고 그냥 성의껏만 쓰시면 아 여기 다 이게 있어요. 글씨가 밑에 예, 있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야 위에다가 글을 쓰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사경대회를 하고 이 사경 쓰신 거를 소지해 드릴 거예요. 소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사경책에 많이 쓰신 분들도 있어요. 사경책을.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하신 분들. 정량평가, 그 다음에 질적평가 다 합니다. 그래서 쪽수 많이 하신 분들도 또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뭐 성의껏 쓰신 분들, 선물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려고 하는 선물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삶에서는 행복을 주고 사후에는 명복을 밝혀주는 게 금강경이에요. 지금 뭐 백중 관련해서 뭐 천도제 하는 절도 있고 뭐 사직구제를 하는 절도 있고 근데 다 금강경. 거의 제가 제 생각이 안 틀리면 뭐 100군데 중에 한두 군데나 아미타경이나 지장경 할까? 안 그러면 다 금강경일 걸? 그렇지 않아요? 다 금강경이야. 그래서 금강경이 그렇게 사후 세계랑 관련된 경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과 관련해서도 모든 나쁜 것들을 이렇게 잘 조율하는 그러니까 금강경하고 누가 그런 거 물어보더라. 제가 심여장구 기도도 하고 법화경 기도도 하고 약찬계 기도도 해요. 약찬계 광명진원이나 아비라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근에 만들어진 거. 그건 최근에 한 거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게 아니에요. 저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걸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있겠지. 뭔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해서 했겠지.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바보냐? 몇백 년 아니면 뭐 천 년을 해왔으면 이유가 있는 거요. 안 하던 걸 요즘에 하면 왜 안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거 있잖아. 전화 와가지고 어디 좋은 땅 있는데 사실래요? 이렇게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번호가 와서 그렇게 좋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냐?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지가 샀겠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면
많이 하는 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뭐 가장 많이 선택하는 메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뭐 중식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뭐 이태리 음식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일식이라든지 그냥 이런 정도를 선택을 하면 큰 문제는 없어. 근데 뭐 이상한 거를 선택을 하면 뭐 아니면 도죠. 먹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 보편적인 그것을 갖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연원을 다 따져서 알 수 없어. 하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들은 해요. 그리고 그 금강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거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심묘장구 대달안이나 화엄경 약찬계 이런 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타겟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금강경은 어떤 식의 효과를 주는 거냐면 영양제 맞는 거. 그러니까 몸이 아파 닌계를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약간 공진단과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속하면 나쁜 게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지 내가 그 상황에 안 처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공진단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렸어. 그건 치료약을 써야 되는 거야. 공진단을 때려 넣어서도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럴 때는 감기약을 먹어야지. 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타겟적으로 하는 것은 심묘장구 대달안이나 화엄성중이에요. 화엄경 약창이 같은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금강경은 꾸준히 그냥 보약 먹듯이 그냥 꾸준히 간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당뇨약 챙겨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금강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향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번 달에 뭐 사경집을 하나 만들 건데, 그래서 사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아요. 그게 왜냐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거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중심을 잘 잡을 거냐가 굉장히 큰 관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저는 좋은 습관이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좋은 습관들이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공덕이 쌓여서 가피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그런 노력을 계속해요. 제가 허리를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버릇이 있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제가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너가 그런 식 자세를 계속 취하면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기차나 이런 데서도 엉덩이를 뒤에까지 대고 꼭 이렇게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뭔 뜻인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야. 저랑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게. 뭐 꼭 운동을 막 일삼아서는 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세를 좀 더 바로잡고, 그게 좋은 습관 들이기지. 그렇게 들였을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거지. 뭐 눈에 띄게 뭐 어디 뭐 허리가 나간 게 디스크가 뭐 확 좋아지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를 예방하면서 조금 더 견고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좋은 습관들이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사경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지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소지까지. 예. 그리고 10월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삼보일배를 할 겁니다. 삼보일배. 예, 작년에 이게 삼보일배는 꼭 한번 해보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겁을 내서 자꾸 그런 거야. 꼭 해보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는 사람, 그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거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내 나이 돼봐라. 잘못해서 훅 간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하다가 힘들면 옆으로 빠지

치면 돼요. 언제 해보겠어? 그리고 혼자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대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원사 문수동자상에서 모셔진 사리를 이윤하면서 삼보일배,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그 행자교육원에서 108배 했었어요. 원래 매일같이 108배를 해, 행자교육을 들어가면. 근데 제가 그때 뭐가 꼴려가지고 나중에 잠 안 자고 또 108배가 떨어졌네. 제가 그렇게 모범생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절대 모범생은 아니야.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 너는 굉장히 윤리적이냐? 라고 말하면 나는 아주 윤리적인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남들 평균보다는 언제나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 그리고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절대 선행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집단을 발전시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단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사취하는 사람을 내가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거는 발전을 저해시키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너는 진짜 청정하게 도덕적이냐?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청정하고 참 이렇게 맑은 사람이다. 우리 하남스님처럼 학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하남스님은 학 같은 사람. 나는 학 아니야. 나 학 싫어. 학 싫어. 그래서 내가 하남스님이, 내가 하남스님 갖고 박사 논문을 썼지만 하남스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한 반년 정도 같이 살고 같이 안 살걸? 학 피곤해. 학 피곤해. 같이 살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나는 유돌이 있는 사람이 좋아. 유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고는 싶지만 내가 그렇게 되는 건 힘들어요. 힘들어. 하지만 내가 나를 방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배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아, 그 사람이 말이 맞아 라고 하면 나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 네, 그걸 고치려고 해. 과증물탕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이게 살아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우겨요. 뭐 그게 그거나 그거나 그거나 뭐지.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런 걸 보고 병이 고항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고항에 들었다. 어떤 누가 병이 걸렸는데, 그 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사성어에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의사, 허준 같은 의사를 초청을 했대.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예, 초청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잠을 자는데 그 병들이 얘기를 하더래. 병 귀신이 얘기를 하더래. 야, 암흑에 온다더라. 야, 그러면 우리 절단 나는데 어떡하지? 지구들이 얘기를 한대.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그러면 고항에 숨자. 고항에 숨으면 걔가 어떻게 못 빼낼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왔는데 치료를 하려니까 고항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진단을 해보고 병이 고항에 있어서 손쓸 바가 없습니다. 나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자기가 그 병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 돌팔이 같은 놈이 이제 이랬을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네가 명의는 명인데 내 명의 다 한 것 같다 라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항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안 해보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 사람, 공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장점 중에 하나가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사람들 많은 데서 잘 물어봐요. 되게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전문가들끼리 있을 때 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냥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좀 저 사람은 창피한지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생각보다 되게 잘 물어보네 이렇게. 근데 그게 내 원동력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모르면 그냥 물어봐. 나보다 후배라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대요? 이렇게 물어봐 그냥. 왜 그렇게 물어보냐? 기억을 했다가 꼼수를 써서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어. 앞에서는 그냥 그래?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나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 왜겠네? 아, 이게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해봤거든? 까먹어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찾는 시간보다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듣는 게 제일 빨라. 그리고 잘 못 알아들었으면 왜 그런지 한 두어 번만 더 물어보면 진짜 전문가면 쉽게 설명해줘. 내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람이 전문가라고 모든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전문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면 자기가 병에 대해서 아는 거지 뭐 미술에 대해서 알 거야 뭘 알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어떻게 대화를 주도해 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보다 듣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는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다 진짜. 나 듣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학교를 오래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말하는 거는 내게 늘어나는 것이었고 듣다 보면 아는 거라도 몇 가지는 그 사람이 플러스 될 만한 게 내가 플러스 될 만한 게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나를 좀씩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만나면 내가 앵간하면 들으려고 해. 그런데 대화를 주도해야 될 상황이 있어. 신도하고 만난 상황이야. 근데 신도는 지금 의사든 뭐 변호사든 전문직이야. 그쪽 얘기를 절대 안 해. 그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끌고 가면서 결국 불교나 동양 문화와 관련된 얘기로 살살살살 끌고 옵니다. 걸리면 넌 개미지옥이야.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듣는 거 좋아해. 특히 평등한 전문가들끼리 있을 때는 그래서 난 잘 물어봐요. 잘 물어봐. 그래서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아무렇게나 막 물어보네. 그래서 뭐 어린 사람이든 후배든 관계없어. 아니 모르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둬야 되는 게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나이 먹으면 뭐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그거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건데 이러면서 얘기한다? 나 몰라. 좀 쉽게 설명해봐. 그래서 그냥 크게 힘들지 않은 건 해봐. 그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산에 갈 때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산에 갈 때가 있어요.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산에 가거든요. 한국산은 잘 가지 않습니다. 한국산 잘 가지 않습니다. 중국산 많이 갑니다. 중국산은 코밑대까지 차가 가거든. 한국산과 중국산의 차이는 해발 2000m를 가는데 중국산은 한 1800, 1900에서부터 시작하죠. 한국산은 진짜 0에서 시작한다. 0에서. 한국산 싫어합니다. 백두산 가는 게 경주남산 가는 것보다 편해요. 아, 진짜. 가보면. 경주남산이 더 힘들어요. 근데 경주남산은 잘 안 가거든. 경주남산 한 350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힘들어. 0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든 거네. 별로 안 내가 산에 대한 그내 소신이 있잖아. 산은 무릇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 것은 밟거나 정복하는 게 아니야. 멀리서 보고 경외감을 표하는 거야. 우리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산이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제가 삼보일배를 좋아해요. 좋아해.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도 삼보일배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저한테서 나와요. 제가 진짜 싫어하면 나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방향을 트는 사람이잖아. 내가 기획자라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싫잖아? 안 하면 됩니다. 그 행사를 빼면 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때 중대보궁을 우리 어른은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 순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엔 북대를 한번 가면 어떻겠나. 나 절대 대답 안 했다. 절대 대답 안 했다. 그거 대답 한번 했다가. 그리고 우리는 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또맨 앞에서 치고 나가야 돼요. 쉽죠. 근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걸어봐. 산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의외로 진짜 전문가들 아니면 앞에서 치고 나가는 게좀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한 사람을 앞에 세우잖아. 그런 거 하잖아. 뒤로 쳐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보일배는 꼭 한번 해보시라. 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제가 지금까지 삼보일배를 여러 번 했는데 왜 계속 삼보일배 선택지를 반복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내가 느끼기로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작년에 비올 때가 제가 해본 바로는 통도사 정벌봉에 살 때보다 훨씬 좋았어. 훨씬 좋았어. 옆에서 볼 때는 진짜 때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진짜 없어 보이고 이랬는데 제 느낌은 훨씬 좋아. 그리고 힘든지도 몰라. 힘든지도 몰라.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진짜 요만큼이라도 무리가 가면 빠지면 돼. 옆으로 쓰게.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못해라고 하지 말고 몇 번이라도 해보다가 할 만하면 더 하면 되고 아니면 빠지면 돼. 빠지면 돼. 내가 오늘도 오대천 걸으면서 뭐라 그랬는데 처음에 다시 백해가지고 차를 타고 간다 이랬다가 좀 걸어가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밑에까지 걸어간다 이랬다가 좀 가다 보니까 또 힘들어 그래서 옆으로 세서 그럼 차 타고 간다 그래서 우리 빠져나왔어. 인생이 그런 거요. 그럼 그걸 꼭 완주해야 되냐? 완주한다고 누가 무슨 뭐 금메달 줄 것도 아니고 내가 황영조야? 왜 완주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빠지면 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회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다. 뭔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실행 활동의 한 페이지를 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까지 세게 강조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잘 한번 할수 있는 삼보일배를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오늘 이따가 11시부터는 달빛 기행을 할 거예요. 11시부터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11시에는 밖에 모여서 등을 드신 분들은 등을 드시고 등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 눈에 불을 밝히고 갈수 있도록 갈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그 등을 끄라고 할 거예요. 등이 걸을 때는 있는 게 좋고 멈췄을 때는 끄는 게볼게 훨씬 많아.
태양급이 아닙니다. 저 별들이 우리 눈에 희미하게 저 보이는 것들이.

그런데 저런 조그만 등을 하나 들면 그 빛들이 다 가려. 가려. 잔챙이한테 다 물리는 거지요. 그것을 껐을 때만, 그 자잘한 것들을 내려놨을 때만 진짜 크고 위대한 게 보여.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11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요. 기도 열심히 하셔서 복 많이 지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4: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5: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조사선의 명칭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 열애선, 간화선 다 조사선인데 이것이 시대와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서 이제 열애선, 간화선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의 기원, 조사선의 근본, 그다음에 열애선, 조사선, 간화선 이 세 가지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항상 하는 거 있죠? 참나를 일깨우는 우리들의 암송 해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의 몸은?
1: 나의 것입니다.
0: 나의 마음은?

0: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주여 자성.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설사 죽음이 와도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것. 근데 나의 것은 사실 매 순간 변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나의 몸 매 순간 변해가거든요. 이 변하는 모습이 생로병사고요. 또 나의 마음.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매 순간 변합니까? 매 순간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내 몸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느끼고 보고 하는 주인은 나는 살아있을 때 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2: 같습니다.
0: 똑같죠?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은 나가 아니고 이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인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 몸?
1: 내 몸.
0: 전생에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이번 생 누구 몸?
1: 내 마음.
0: 이번 생 누구 마음?
1: 내 마음.
0: 다음 생 누구 몸?
1: 내 마음.
0: 다음 생 누구의 마음?
1: 내 마음.
0: 나는 동일하잖아요. 그 동일한 나가 내 마음의 업식에 의해서 새로운 필요한 몸을 얻는 것이 죽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조사선의 기원입니다. 조사선은 보통 삼처 전심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삼처 전심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열애선, 조사선, 관아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삼처 전심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영산회상 거염화입니다. 그 영산회상 거염화의 내용이 이제 대범천왕문 결의경, 그러니까 대범천왕문불 결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내용은 부처님이 용축산에도 법화경을 설할 때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연꽃을 공양을 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범천왕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 부처님, 참된 진리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부처님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잖아요. 법화경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참된 진리를 가르치긴 하지만 참된 진리 자체는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 맞다. 언어나 문자로는 참된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그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가 마침 대범천왕이 연꽃을 헌화를 했잖아요. 그 연꽃을 바로 이렇게 들어보입니다. 이렇게. 그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아라한들과 불자들이 가득 있었는데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다 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연꽃만 딱 들고 있으니까 다 어리둥절했잖아요. 부처님 왜 그러시지? 무슨 이유지? 라고 하는데 가섭존자만이 저 뒤에 있다가 미소를 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내게 있는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말합니다. 정법안장이란 바른 법을 보고 알 수 있는 지혜, 즉 깨달음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정법안장과 안목이라고도 하죠. 안목. 바른 법을 잘 아는 안목과 열반묘심, 열반의 미묘한 마음, 열반의 미묘한 마음. 그럼 정법 한 자.

0: 반야은 깨달음의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반야나 공, 무아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 반야나 무아나 공을 알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열반의 미묘한 마음입니다. 바로 자성이죠. 그 자성의 모습이 중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반의 묘심을 분리문자,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교회 별전, 가르침과는 별도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섭에게 전한다. 이게 삼초 전심의 출발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삼초 전심. 세 장소에서 부처님이 법을 가섭에게 전했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산에상 거여마, 영축산에서 연꽃을 들어서 보였다. 다른 말로 영산에상 염화미소라고도 합니다. 연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그 다음에 다자탑전 반분자. 요 내용은 이 인도에 다자신탑이 있습니다. 예, 다자신탑에 가서 기도를 하면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자녀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귀자모라고도 하고요. 그 다자신탑 앞에서 이제 법문설했는데 부처님이 그 법문설할 때는 기원정사에 계시거나 중림정사에 계실 때는 근데 다 자리가 마련돼 있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법을 가다가 도중에 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야단 법석, 저 들에 단을 세우고 법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단 법석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1: 시끌벅적.
0: 시끄럽고 혼란하고 정신없는 걸 야단 법석이라 하죠. 부처님이 예를 들어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야 여기 너무 좋으니 이곳에서 법을 살아야겠다. 며칠간 머물고 법을 살아야겠다라고 제자들한테 말을 하면 거기다가 법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벼랑간에 그곳에 단도 만들어야죠. 또 제자들은 단만 만들라고 되겠습니까? 불자님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탁발을 하면서 다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고요. 요즘 같으면 단톡방에 문자 올리면 되죠. 아니면 PTN 불교 TV에 안내 방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 어떨까요? 사람 인편으로 직접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해 줄 때 부처님이 저곳에 저 산 밑에서 법회를 열고 법문을 설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저 산 밑이 저 저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누가 저곳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시하기를 깃대를 크게 하나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 깃발을 보면 저 깃발이 있는 곳에 인도는 평야 지역이잖아요.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 깃발을 당이라는 겁니다. 당. 그 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당간지주라는 말 있죠. 그 당을 세우면 우리는 이제 절이 항상 그곳에 있잖아요. 만약에 야단법석에 당을 세우면 당간지주를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죠. 매번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절을 세우면 그 절이 천년이고 뭐 1500년이고 지금까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을 세울 때 아예 기초공사를 해놓는 거죠. 그래 큰 돌을 세로로 세워서 묻어놓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장대에 구멍을 뚫고 쇠기를 박아놓는 겁니다. 그걸 당간지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요. 언제부터 법회를 하겠습니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럼 오면 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좌석도 준비해야 되죠. 또 그다음에 그 많은 인원이 오면 질서도 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야 되죠. 또 부처님 드시는 공양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단법석이 된 겁니다. 그 야단법석을 만들어 놓고 이제 법문을 설하려고 하는데 가수존자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주위엔 하루나 이틀 거리 내지는 3, 4일 거리에 홀로 수행을 했거든요. 그게 두타지일입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하고 함께 계시면 어떨까요? 공양불도 많이 오고 항상 주위에 불자님들이 편의를 봐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짐짓 홀로 계셨던 겁니다. 그래 그때도 이제 다자탑전 앞에서 이제 법회를 연다 하니 그 소식을 늦게 들었고 그래 걸어서 오다 보니까 이미 법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니까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저 뒤에 봐가지고 들어오려 하니까 들어가기 어렵고 이미 좌석도 없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가섭존자를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는 당신의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것이 다자탑전 반분자. 그 의미는 뭐냐? 그 법석의 자리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앉는 자리인데 가섭존자에게 반으로 나눴다는 것은 너도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나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그 많은 불자님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도 선종에 전해져서 스승이 제자를 이제 깨달음 인가를 하면 대중석상에서 전반부는 스승이 법문을 하고 이어서 후반부를 깨달음을 인정받은 인가를 받은 제자가 올라와서 후반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다자탑전 반분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일연사나 곽씨장부입니다. 일연사나는 부처님이 내란자라강을 한문으로 일연선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란자라강 강가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됐거든요. 사라상수 아래서. 열반에 드실 때 가섭존자가 좀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면서 부처님이 안한존자에게 유언을 합니다. 가섭이 오기 전까지 내 시신을 화장하지 마라. 기다려라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을 돌아가시고 나면 부처님이 이제 그 세마포로 다 염을 하고 향후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전단향의 금관, 은관, 전단향나무관 이렇게 삼중으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작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화장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기름을 다 뿌려서. 그래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 지나도 가섭존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그 제자들,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500나안들 내지는 부처님을 그 따랐던 국왕이나 대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인도 열대지방이잖아요. 요즘 너무 덥죠? 그러니까 시신이 온전히 보존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부처님의 법체가 상한다. 그냥 빨리 화정을 해야 된다라고 막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안한존자 할 수 없이 화장을 하려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가섭존자 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났는데도 또 안 옵니다. 다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오게 됩니다. 7일 만에 오니 이미 용산에선 거여마 다자탑전 반분자에서 인가를 했잖아요. 내 다음이 네가 법을 설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임종을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려 하니까 그곳에는 이미 많은 대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시 부처님 위에가 도난하거나 훼손될까 봐 군대들이 다 왕들이 오니까 군대들이 같이 왔거든요. 지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가섭존자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못 들어가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한존자가 가보니까 가섭존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 가섭존자를 모시고 부처님이 유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그것에 예를 올리게 되는데 가섭존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당신에게 법을 인가를 하고 유촉을 했는데 임종도 못 지켰고 또 부처님 곁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부처님 못 보니까 그 서러움에 슬픔에 부처님의 관에다가 이제 세 바퀴 한 방 이렇게 이제 합장하고 주위를 도는 것이 우리가 탑을 도는 탑돌이처럼 그게 이제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부처님의 시신의 이제 아래쪽 발쪽에다가 예를 올리려고 이렇게 이말 내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7일 만에 관뚜껑이 벌컥 열리더니 삼중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차례로 열리고 부처님의 발이 두 발이 밖으로 쑥 나온 겁니다.

0: 원래 생존에 계실 때는 부처님이 계시면 앉아 계시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발에 입을 맞추거나 그 발을 이마에 대는 게 스승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이 나오니까 그 발에다가 발을 이마에다 대고 예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발이 다시 들어가고 관이 저절로 닫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불이 안 붙던 그 나무들이 저절로 관이 하늘로 공중 높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저절로 불이 나가지고 화장이 됐다. 화장하고 나니 여덟 마리 늑대에 사리가 생겼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돌아가신 지 7일 만에 가섭존자가 오니까 7일 만에 7일이 지났는데 관뚜껑이 열리면서 두 발이 밖으로 나왔다. 곽시 쌍부 이런 겁니다. 곽은 관을 말하거든요. 이 두 발을 보여줬다. 즉 가섭이 법을 이어받았음을 증명했다. 이것이 이제 삼처전심입니다. 영산의 상, 거여마, 다자탑전, 반문자, 니리연산하, 곽시쌍부.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산의 상, 거여마.
1: 영산의 상, 거여마.
0: 다자탑전, 반문자.
1: 다자탑전, 반문자.
0: 니리연산하, 곽시쌍부.
1: 니리연산하, 곽시쌍부.
0: 여기에서 선이 시작이 됐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럼 이 선, 즉 조사선을 말하는데 왜 조사선이냐? 부처님에게서 1대 조사인 가섭으로 전해졌고 가섭에서 그 다음에 2대 안한, 그 다음에 3대 상나와수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28대 조사 보리달마에게 전해졌고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2조회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회능 이렇게 조사스님에서 조사스님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조사선 이런 명칭이 붙었다. 그럼 조사선의 근본이 뭐냐? 첫째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직지라는 말은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은 뭐냐? 그 마음의 성품을 깨달는 것이 바로 성불이다. 이 견은 보다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서 그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곧 성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도 단 심행천멸이다. 언어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불립문자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행천멸. 마음과 행위로는 행위는 그곳에 없다. 행위가 소멸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립문자 교회별전 문자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문자로 전한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한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이 여러분 영산회상 거여마였잖아요. 가섭존자에게 그 부처님이 대범천왕이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언어나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자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딱 들어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참된 진리 바로 해탈 열반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해탈 열반이 뭐냐? 바로 진여 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참나를 말하죠. 자, 그럼 연꽃을 들어올리는 게 왜 참나냐? 자, 여러분 제가 연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누가 보고 알죠? 그 나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 나를 깨달으면 그것이 해탈 열반의 참모습이니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처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행위를 통해서 드는 거 누가 보고 하는 거죠? 들고자 하는 마음, 드는 행위, 보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곳에 나가 있잖아요. 그 참된 진리 바로 이거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래된 것이 지금도 큰 스님들이 법문을 설할 때 대개 주장자를 가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주장자를 처음에 탁 들어보이잖아요. 이렇게. 연꽃을 드나 주장자를 들어올리나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드는 주인은 입장에서는 그 큰 스님의 입장에서는 연꽃을 들든 죽비를 들든 혹은 컵을 들든

0: 이름만 들어 올리든 주인 누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아는 주인만 나일까요? 이 소리 누가 들어요?
1: 내가.
0: 소리에 주인 듣는 주인 나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탁 들어보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0: 자, 이 소리를 누가 듣죠? 그러면 싱잉볼 소리를 듣는 주인만 나고 저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나가 아닌가요? 개 짖는 소리, 닭 소리, 사람 소리,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 그거 듣고 하는 주인 누구예요? 똑같죠? 그래서 그 이치를 지금도 그 선생님들이 상당 법문이라 해서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왜? 말하기 이전에 참된 진리를 보여줘야 되니까 주시고 주장자로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1: 네.
0: 그 다음에 언어도단. 말로는 길이 끊겼습니다. 자, 저를 딱 눈을 감고 따라해 보세요. 자성.
1: 자성.
0: 참나.
1: 참나.
0: 성불.
1: 성불.
0: 불성.
1: 불성.
0: 진여.
1: 진여.
0: 자,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해탈 열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그러면 자성이 나예요? 자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1: 보고 아는 주인이.
0: 그럼 내가 아무리 진여자성이다, 참나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견성이다 얘기하도 그 이야기를 보고 하는 주인이 나잖아요. 그것이 참다운 진여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자성이니 불성이니 견성은 참된 진여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언어도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 네.
0: 심행처면. 자,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마음을 누가 보고 알죠?
1: 내가 보고.
0: 행위를 누가 보고 알아요?
1: 내가 보고.
0: 그 마음과 행위는 나가 아니죠?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을 하루 종일 표현하고 행위를 하루 종일 실천하지만 그걸 보고하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심행처면 마음과 행위가 사라진 곳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분리문자 언어도단이니 문자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 문자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배운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문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것으로는 자성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분리문자 교회별전이다. 이게 선의 근본이다. 아시겠죠?
1: 네.
0: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조사선이 어떻게 왜 열애선, 조사선, 가나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삼처전심을 해서 마하가섭의 법을 전했습니다. 그 법이 초조 마하가섭, 2조 안한, 3조 상나와수 이렇게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28대 조사 보리달마. 보리달마가 중국에 전해서 중국의 초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2조 해가인데 해가는 29조죠 원래는. 그죠? 그 다음에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회능. 6조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 그 28대 조사가 초조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33번째 조사예요. 부처님부터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봄에 되면 통도사에서 삽삼조사 다례제를 행해야 됩니다. 이 삽삼이라는 거는 12 두 번이라 저희 그 삽삼 13이라는 게 30이란 30. 네, 삽삼이라는 33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이 두 번 들어가는 게 33을 33 이거는 삽삼 이렇게 말한 겁니다. 33대 조사 스님들께 차를 올리는 제를 하는데 이게 삽삼조사 다례제입니다. 초조 마하가섭부터 6조 해능대사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달마대사까지 전해진 것 어떤 분들은 해능스님까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를 열애선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서 내려온 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선으로 바뀝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언제냐? 달마 이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육조 스님 이후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중국 송나라 대종고 스님 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사선이 간화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그 어떻게 바뀌게 됐

그러냐? 대종모순임 이후에는 조사선이 간화선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열에서는 부처님부터 달마 해능까지. 그 다음에 조사선은 중국에 와서 달마 해능서부터 혹은 달마부터 혹은 해능스님 이후로 대해종고 스님 전까지. 그 다음에 간화선은 그 조사선이 후대에 대종고 스님 이후에 간화선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은 그 지역 보면 열에서는 주로 인도에, 인도에 그 수행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조사선이 있을 때고, 조사선은 중국,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간화선, 대종고 이후에 똑같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간화선이 전해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간화선이 곧 조사선이요, 조사선이 곧 열애선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열애선은 왜 열애선이라 했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자성을 깨달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어느 스님이 금강경 사구계를 읽다가 견성을 했어. 이런 분 있죠. 어떤 분들은 능엄경을 읽다가 견처가 생겼어. 네. 어떤 분은 법화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자성을 깨닫게 됐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즉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자성을 깨닫는 것, 이것을 열애선이라 합니다. 그 열애선의 특징이 뭐냐면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할 때 열반, 그 다음에 전법할 때 전법, 이런 것들을 오도송, 열반송, 전법송이라는 개송으로 이제 남기게 되는데 그 개송의 내용을 보면 교훈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야나 공, 무아나 혹은 자성의 모습을 부처님의 경전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선이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으면 관계없는데 못 얻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혀야만이 자성을 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성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금강경을 읽고 보고 듣고 수지독송하는 주인 누구예요? 내가 지금 밥을 하고 밥을 먹는 주인 누구예요?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배워서 익혀서 실천하는 주인도 나고 일상생활의 삶의 주인도 누구? 나잖아요. 열애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실천해야만이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관계없는데 깨달음을 아직 못 얻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불자들은 수행자들은 아 부처님의 경전만이 나에게 깨달음 즉 자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구나라고 고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분명히 교회 별전이라 했잖아요. 경전 외에 따로이 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눈 한번 깜빡이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걸어가고 말하고 일체초 일체시에 내 마음과 내 행위의 주인 누구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뿐만 아니라 일체의 우리의 삶의 그 근본에는 다 자성이 있다. 그래서 일체의 삶 속에서 주인을 깨달아라 라고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선이란 겁니다. 그 조사선에 오면 오도송이나 혹은 말씀드린 열반송이나 내지는 전법개송을 보면 부처님의 교화적인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조사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침 그때 비가 와서 낙수물이 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스님이 빗소리가
너

0: 너무 좋구나. 빗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1: 네.
0: 내가 듣고 알잖아요. 만약에 열의 선으로 설명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환영이고 그 환영의 주인인, 즉 반야의 공인이 그 보고하는 주인인 내가 해탈 열반인이라 이렇게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에 오면 그리하지 않죠. 어느 스님이 조지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 조사 스님, 즉 달마 대사가 전해준 그 해탈 열반의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침 그 조주 스님이 계시던 관음원에 측백나무들이 가득 있거든요. 그래, 저 정전백수자, 저 측백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전해질 때는 우리나라 측백나무가 심지 않으면 자생하지 않습니다. 잘. 잣나무가 된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 근데 조주 스님이 계시는 중국에는 잣나무가 자생하지 않고 거기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백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전 측백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말하는 그 지금 보이는 저 나무다. 그 일상이잖아요. 그 보관하는 주인 누구예요? 어떤 분이 이제 또 묻습니다. 어느 스님에게.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가 믿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그 안 알려줍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스님, 해탈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글쎄,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물으니까 지금 묻는 너 자신이다. 묻는 너요? 듣는 나이니라. 그 묻는 주인 누구죠? 하잖아요. 그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조사선은 일상에서 우리의 중생들 삶 속에서 있는 그 진여자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격에선지라 한다. 예, 부처님, 불교, 그 다음에 깨달음 이러한 틀이 아닌 틀을 벗어난 선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격에선지다. 자, 그 다음에 교회별전 도노. 자성을 깨닫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깨닫는데 오늘은 하나만 깨닫고 내일은 열 깨닫고 나중에 백이 합쳐지나요? 보고 아는 나를 깨달을 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 단박한다. 왜? 이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런 말을 썼느냐? 우리가 경전의 내용으로 따지면 처음에 입문을 해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몸과 마음을 맑히고 깨끗하게 해서 깨달음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성은 지금 당장 깨닫잖아요. 도노. 그 다음에 이제 조사선, 가나선 어떻게 생기냐면 이 조사선이 이제 많이 알려지기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머리로 배워서 아르마리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뭐라 했느냐? 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오. 이해로 깨달음을 얻었다. 두 번째는 구두선.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진짜 얻은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유행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말기 송나라 때 수행자들이 아, 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 마음을 조용히 관찰을 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가는 방식. 이게 묵조선인데 묵조선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묵조선이 보급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고요한 마음을 구하고 무심에 집착을 하게 됐거든요. 무심에 집착을 하니까 무심이 해탈이 아니라 무심의 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자성은 무심을 누가 보고 하는 거죠? 번뇌망은 누가 보고 알아요? 그 주인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행자들이 어떻게 그럼 더 갑니까? 이미 무심인데 라고 하니까 과거 깨달은 모든 조사 스님들의 기연을 참고를 해라 한 겁니다. 그건 기연 중에 예를 들어 정전백수자를 할 때 조스님께 물었더니 조조스님이 저 뜰 앞에 측백나무다 했다. 이 과정을 다 내가 매순간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측백나무잖아요. 그렇게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참고를 해라. 그러면 그 조사 선생님이 깨달은 방식대로 너도 자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핵심 키워드를 화두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화두를 참고하고 의심해라. 왜 이것이 해탈 열반인지를. 그래서 정전백수자 혹은 조주묻자 혹은 내지는 끽다고 내지는 간식월 이런 많은 화두들이 즉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1700명의 조사 스님들이 깨달은 기연 사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의심해서 깨달음 얻는 방식 이것이 간화선이다. 그래서 간보다 화, 화두를 보다 그리고 화두를 의심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간화선이라 한다. 이것이 대종고 스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종고 스님 이후에는 간화선이 됐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수행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혀서 원리를 통해서 자성을 깨닫는 방법. 하나는 조사선은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주인인 자성을 찾는 방법. 또 하나 세 번째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두를 의심해서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다르고요. 그런데 열애선의 단점은 뭐냐? 지금도 이치로 이해하는 것이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는 게 해탈열반이고 불교의 목적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조사선은 듣고 보고 배워서 입으로도 한다, 입으로. 그리고 해오. 깨달음 얻지 못하고 이치로만 배우고 익혀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간화선의 단점도 뭐냐? 선정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번뇌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통해 얻어야 되는데 그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화두 선정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정에 집착하게 된다. 그 방법이 깨달음을 못 얻거나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 칠판을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1: 네.
0: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번뇌망상이 가득 있습니다. 그 번뇌망상의 주인 누구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주인 누구예요? 화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 누구예요? 번뇌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얻어서 화두를 의심해서 의정에 들어서 의단은 얻고 그 다음에 자성을 깨닫는 방식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자성이 의정 의단 이후에 나오냐?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번뇌망상의 주인 누구다? 그 자성을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선정에 너무 집착하게 됐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셨죠?
1: 네.
0: 자, 그 다음 볼까요? 아, 질문.
2: 그럼 이제까지 공부했는 것 중에서는 조사선과 열애선, 간화선 그 자체가 예. 다 수행의 목적으로서는 다 같다고 봐야겠네요.
0: 예. 수행의 목적은 해탈열반입니다. 해탈열반이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다 열애선, 간화선, 조사선은 목적은 같다. 그러나 목적에 가기 위해서 과정이 출발이 조금 다르다. 부처님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면 열애선이라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이 삶을 통해서 자성을 깨달아가는 것을 조사선이라고 그 선대 조사선님들의 그런 깨달음의 기원을 통해서 기원 중에 핵심 키워드를 의심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리고 의정의단을 거쳐서 자성을 깨닫는 것을 간화선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애선도 역시 주인은 나잖아요. 경전을 볼 때 누가 보죠? 누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을 돌이키고 그럼 하루 종일 경전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길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주인 누구예요? 그때 나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찾아가라는 거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두를 하는 관화선 하시는 분은 화두할 때 그 보고하는 주인 누구예요? 그러면 화두가 이제 관화선 선방 이제 참도 시간이 끝나고 방선을 했습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주인 누구예요? 화두할 때는 화두를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가고 부처님의 경전을 볼 때는 경전을 보고 하는 주인으로 돌아가고, 일상에서는 일상의 마음과 행위에

0: 주인으로 돌아가면 일제처 일체시가 그대로 수행이 되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행의 방식이다. 아시겠죠?
1: 네. 네.
0: 누구나가 중생들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조사선이고 조사선 핵심이 바로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주인인 진여자성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BTN 불교 TV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60-800-7000 060-800-7000번 네, 여러분 ARS 많이 눌러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여러분들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나의 성품을 일깨우는 것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니다.
0: 나는
2: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진여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가사제 안구울야 세존수골의 무주상구시 목덕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골의 보살난 응유수교주수구

이웃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내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지불공도백군불급이 천만억군내지 산수비여소 불능급수불의 약선남다선유오말사

을 위해 사귀고 교제한다. 목적 없는 친구는 얻기 어렵다. 이익에 밝은 사람 순수하지 않으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3: 와, 너무 맛있습니다.
4: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3: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악 명상 연구소 이연아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국악명상연구소 소장 이연아입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면서 국악과 명상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뜻깊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살아온 길과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가야금과 명상에 좋아라.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키워드 첫 번째 무엇일까요? 국악, 명상의 길. 국악이면 국악이고 명상이면 명상이지.

0: 국악 명상 하니까 네. 새로운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국악 명상은 국악으로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악으로 감상을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주자들한테 좀 더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국악을 연주하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아무래도 연주자들이 평가를 받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긴장을 좀 덜어내고 자신의 호흡과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연주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그걸 우리 불교에서 굳이 꿰어 맞추자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1: 네, 맞아요.
0: 예. 또 국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1: 네,
0: 또 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더 깊은 명상에도 들어갈 수 있고
1: 네.
0: 참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국악 명상 연구소 소장님이라는 이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국악 명상 연구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는 국악 명상이라는 이제 장르로 음악을 제작하고 있고 또 올해 10월달 이제 두 달 뒤에 이제 가야금 명상곡집을 이제 개발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불교 음악인 범패를 연구하면서 이 범패를 가지고 명상 콘텐츠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게도 연구도 하고 나아가서 이 불교와 명상과 이 국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지금 당장이라도 그 국악 명상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싶은데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이따가 직접 들려주실 거죠?
1: 네, 물론이죠.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국악 명상이 기존의 다른 명상 음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 제가 처음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 그 음악을 가지고 대학원 수업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 명상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었는데 다 들으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명상음악이랑 다르다. 이거는 마음 깊숙이 뭔가를 이제 건드리는, 내면을 건드리는 느낌이 있다. 이제 거기서 저는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명상음악은 편안하고 이완함을 추구를 한다면 이 국악으로 만든 명상음악은 나 자신, 내면의 깊이와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기존의 명상음악이 그냥 뭐 릴렉스, 이완, 네.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국악 명상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준다.
1: 네.
0: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아요.
0: 예. 그리고 가야금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가야금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1: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과 후 학교로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학교를 끝나면 학원으로 바삐 이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도 어느 날과 같이 이제 복도를 막 뛰어걸고 있는데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날 이제 부모님께 가서 가야금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공부학원을 다녀야 된다. 악기는 나중에 커서 이제 좀 너무 슬펐는데 그러던 와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방과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저 너무 가야금 듣고 싶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설득을 했죠. 그래서 가야금 너무 듣고 싶은데 무료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학원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지 않으면 가야금을 못 만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지금의 삶이 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또 반대로 부모님은 그렇게 무료로 시작한 가야금이 이렇게 많이 돈이 들 줄 몰랐다면서 웃으시거든요.
0: 예체능이 원래 좀
1: 조금
0: 많이 나간다고 들었어요.
1: 그래서 이제 내가 효도할게 라고 합니다.
0: 지금은 부모님들이 흐뭇해하세요?
1: 네, 너무 흐뭇해하시고 예전에는 이제 걱정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예체능으로 밥을 먹고 이제 살아남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저를 너무 잘 믿어주시고 지지를 해주십니다.
0: 어,

0: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복이래요. 네, 복이 많으신가 봐요.
1: 감사합니다.
0: 리액션 엄청 화려하시네요. 네, 연습하시나요, 거울 보고? 아,
1: 이게 전데 네. 차분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지금 연기라고 생각해요.
0: 예, 아이 지금 좋아요.
1: 감사합니다. 예.
0: 가야금의 길을 걸으면서 네. 특히 고등학교 때 뭐 박범훈 선생님의 자서전을 보고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에게는 예술이란 분야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을 넘어서 불교로 확장을 시키고 자신의 음악과 삶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붙기도 전에 그 입시 기간에 그 책을 읽고 너무 영감을 받아서 나 무조건 친구들한테 이제 동국대로 박사 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기가 차서 대학이나 붙고 말해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던 게 지금 현실이 되었다는 게 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0: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겠네요.
1: 네, 맞아요. 예.
0: 그리고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전공하면서 어떻게 불교를 만나고 이 구강 명상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1: 또 제가 사실 이렇게 불교를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콘텐츠로까지 개발을 할 생각은 엄두도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한 교수님을 찾아 뵈러 갔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범패를 연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마음은 나는 그럴 역량이 안 되는데 왜냐면 전공자들, 국악 전공자들한테도 범패는 되게 어려운 음악이거든요.
0: 많이 어렵죠.
1: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범패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 교수님께서 저한테 씨앗을 심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고전 음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국악, 고전 음악. 동양의 고전 음악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고전 음악과 굉장히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가야금, 범패, 국악.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접목해서 국악 명상의 길을 걷고 국악 명상 연구소도 만드셨잖아요. 네.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1: 사실 가능성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0: 가능성은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1: 네.
0: 가능성만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이게 연구는 그래서 일단 없으니까 연구 자체를 시작했는데 연구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실용화시키고 쓰임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 저도 이제 명상 지도자로서도 역량을 쌓아 갖고 있고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리고 보통 실력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취미로 가야금을 하고 국악 명상을 하신 게 아니라 무려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수상의 경력이 있어요. 또 이런 거는 좀 자랑해 주셔야죠. 예,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1: 아, 네. 너무 이제 사실은 그 성과를
0: 저 사진 네. 나왔네요. 이야.
1: 아, 부끄러운데
0: 두 개나 받으셨네요.
1: 네, 하나는 이제 문체부고 하나는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뭐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0: 늘. 겸손은 잠깐 내려놓고 또 자기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굉장히 건조한데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아니, 근데, 열심히 했어요. 네,
1: 이거를 받으려고 노력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보자 그 과정이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과보다는 제가 지금 국악명상연구소를 지금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이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항상 뭐 교재를 발간할 때도 이제 유치원생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그걸 다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항상 또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설명을 해도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쟤는 저렇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또 그렇게 또 다르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런 고민을 하는 힘이 생겨서 또 국악명상연구소에 또 앞으로의 가야 될 길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수행을 했던 습관이 생겨서

0: 생기다 보니까 또 연구도 게을리지 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냥 바라는 바 없이 묵묵하게 노력했는데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니까 상도 받게 되고, 예, 국악 명상 연구소도 만들게
0: 네,
1: 되었고,
0: 맞아요.
1: 네, 참으로 멋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0: 감사합니다.
1: 상 받아서 좋죠.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1: 부담스러워요?
0: 네.
1: 되게 겸손한 성격인 것 같아요.
0: 아니요. 훌륭하신 국악 선생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뭐 자만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런 상을 받았으므로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1: 아니, 상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 훌륭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0: 감사합니다.
1: 국악 명상 가면 이렇게 겸손해지나요?
0: 아니요, 아니요.
1: 그건 아니고요. 예, 우쩍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 멋있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의 길 응원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12줄의 지읒, 기읒, 디귿, 이읒. 제가 저거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났어요.
0: 왜요?
1: 저 가뜩이나 맞추기가 힘든데 보통 두개 아니면 세 개인데 네 개나 나와가지고 뭐야? 그래서 딱 제가 줄다리기 했는데 안 맞잖아요, 줄다리기. 그 뭘까 하다가 제가 맞췄어요. 이거 100% 맞을 거예요.
0: 뭐죠?
1: 징검다리. 틀렸습니까?
0: 아니요, 맞습니다.
1: 다행이다. 맞습니까? 표정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나 표정 보고 틀렸나? 했는데. 12줄의 징검다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가야금을 전공하고 연주자로 또 활동을 하면서 경쟁과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마다 저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이제 내 자신과 또 마주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제가 연주자에서 연구자로도 성장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저에게 12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연말을 하기 위한 악기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장으로 건너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1: 예, 국악을 연주하면서 이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구나, 이게 명상이구나, 그런 강렬한 어떤 느낌,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0: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마다 다 고유의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초기에는 그 색깔들을 다 지우려고 했어요.
1: 개성들을.
0: 네, 그래서 그 저랑 똑같은 색깔로 입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고 이제 불교도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느꼈고 각자 고유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내는 건가 그게 저의 역할이고 또 스승으로서 또 때로는 기다려주고 조언해줄 땐또 조언해주고 또 그런 과정이 또참 알아차림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우리 불교 최고의 경전이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의 원래 이름이 잡화엄이라고 부른대요. 잡. 잡이 섣들자. 복잡하다 할때 잡. 그러니까 똑같은 꽃만 있으면 그게 그 아름답고 이쁘긴 하지만 똑같은 꽃들만 있는 것보다 수많은 서로 다른 꽃들이 서로가 어우러졌을 때더 장엄하게 빛난다. 그래서 잡화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게 개성이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고유의 색깔, 그 개성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음악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 화음과 악기들이 서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마 다 같은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2개의 줄이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혹은 같은 어떤 이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듣고 싶어요.
0: 그거를 가야금 조율을 하면서 느끼는데, 가야금은 이제 연주하기 전에 한번 조율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온도나 습도에 되게 예민해서,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연주하면서도 음이 달라져서, 항상 귀를 이제 곤두세우면서 이제 조율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또 무상이랑 또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

0: 마음을 이제 새겼다고 해서 그게 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마음을 살피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참그 조율하는 과정이랑 참 모습이 같다, 비슷하다.
1: 놀랍습니다. 무상과 닮았다.
0: 네.
1: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무상이거든요. 끊임없이 변한다. 가야금의 그 선율 속에서 불교의 무상과 같은 이치를 느끼신 거네요.
0: 네.
1: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0: 많이 하는데
1: 네.
0: 부족해요.
1: 항상 겸손.
0: 아니요, 아니요, 정말.
1: 선생님들께 겸손해라 이렇게 조금 교육을 많이 받으셨나요?
0: 아니요, 아니요.
1: 네.
0: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배우는 입장으로.
1: 예.
0: 네.
1: 앞으로 더잘 되실 것 같아요. 겸손하셔서. 예.
0: 감사합니다.
1: 실례가 안 된다면
0: 네.
1: 나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1: 예.
0: 제가 33살입니다. 네.
1: 굉장히 그, 뭐랄까, 해맑게 아니, 소녀 같은 감성이
0: 아,
1: 있으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좋게 보는 친구들은, 넌 아직도 소녀 감성이 있다, 이러고, 좀안 좋게 보는 친구들은, 야, 이제 철좀 들어라. 이렇게,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0: 많이 들어요.
1: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광우야, 좀철좀 들어라. 저도 소년 감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냥 제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예.
0: 철안 들면 또 어때요?
1: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혹은 명상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전에 어떤 가야금, 수행 후에 가야금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서로 다른 차이점이라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0: 저는 그한 일화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독주회를 준비했을 때 진짜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어요.
1: 예.
0: 조금 과장을 하자면 새벽 5시에 현아야, 일어나서 연주해야지 하면 그 곡은 진짜 내가 완벽하게 연주할 수
1: 벌떡
0: 있다.
1: 일어나서 할 정도로.
0: 네. 그렇게 자신 있었던 곡이 있었는데 독주회 날 연주를 하는데 새하얘진 거예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관객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1: 그때 왜 그런 걸까요?
0: 모르겠어요.
1: 모르겠어요. 뭔가 쉬인 것처럼.
0: 네. 그 어떻게 보면 또 자만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1: 자다가
0: 정말.
1: 벌떡 일어나서 연주할
0: 그니까 연습도 정말
1: 정도였는데.
0: 많이 했는데.
1: 희한하네.
0: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연주가 끝나고서 자괴감에 빠졌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두달뒤또 독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마침 그때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그때 불교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응용을 했죠. 지나간 소리 붙잡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연주할 수 있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이다. 그때 딱그 마음을 먹으니까 그두달 뒤에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끝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1: 야, 멋있습니다.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0: 네.
1: 말아라. 야. 근데 저희 스님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스님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 스님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달달 외우는 게 천수경하고 반야심경이거든요.
0: 네.
1: 10년, 20년을 외웠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은 중간에 틀려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를 새어나가가지고 나도 당황하고 뒤에 신도들도 뭐지 막 이러고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럴 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마가 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주자들은 그럴 때 엄청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0: 너무, 네, 사실 힘들었죠. 그래서 불교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괴감 때문에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을 텐데 그때 바로 이제 아, 정신 차려야지 했던 것
1: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지나간 소리를 붙잡지 말아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가야금의 매력이 뭔것 같아요?
0: 가야금의 매력은 너무
1: 무궁무진한데.
0: 무궁무진한데.
1: 하나만, 한두 개만 툭. 예.
0: 여기만. 일단은 그런 성음이 정말 일단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뜯는 그런 서양에는 이제 비슷한 게 하프가 있잖아요. 근데 하프는 단지 이제 뜯는다면 이제 국악에선 또 식임새, 노면이라든지 꺾는 음을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아름다운 성음이 다른 서양 악기랑 비교했을 때또 매력이지 않나 하고
1: 잠시 후에 그 아름다운 선율, 예,
0: 싶어요.
1: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0: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3분의 울림. 네. 무슨 뭐 카레 짜장도 아니고 컵라면 3분도 아니고 예, 3분의 울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요가 스튜디오를 가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인도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는 다 한국인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여기 한국인들 뿐인데 우리나라 국악으로 명상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음식이 우리나라로 이제 올 때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변형과 이제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명상의 본질은 그대로 두되 우리의 소리, 우리의 정서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0: 네, 이런 그렇죠.
1: 네, 그런 계기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너무 잘하셨네요. 네. 우리나라 한국의 소리, 네. 한국의 선율,
1: 네.
0: 그 아름다운 선율 지금 두근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의 아름다운 선율 청해도 될런지요?
1: 네.
0: 예. 그러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0: 와, 정말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멋집니다. 네. 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정말 아름다운 선율 들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심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3분으로 편집한 이유가 있나요?
1: 제가 K-POP을 정말 자주 즐겨 듣는데
0: K-POP?
1: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듣잖아요.
0: 제일 좋아하는 K-POP이 뭔가요?
1: 아, 빅뱅의 뱅뱅뱅입니다.

0: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어떻게 명곡을 고전 명곡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1: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요즘 음원의 길이를 보면 3분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많이 짧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3분 명장곡을 넣어도 이질감이 없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분으로 이제 명장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게 가질 못한데요. 오히려 짧고 굵게 3분. 제가 또 3이란 숫자를 또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불교도 불법승 3부거든요.
1: 예. 오늘 보니까 이것도 33회 방송이더라고요.
0: 이야, 소름! 그 생각부터네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네, 예. 그런 걸 어떻게 다 간파하셨을까요?
1: 저도 3을 좋아하거든요. 아,
0: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가야금 명상곡, 네. 국악 명상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 핵심, 뭐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 일반 연주곡은 기승전결로 이제 전개를 간다면 저희 명상곡은 기승전결을 덜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장면만 담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곡을 초안을 만들었을 때도 아침, 뭐 저녁, 운전할 때나 계속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이제 거스르는 게 하는 음들이 있다면 또 다듬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또 최종적으로는 너무 이제 나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또 덜어내고 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명상을 유도하는 곡인지 상상하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0: 예. 제가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 같은 책이나 그런 어떤 영상, 동영상 내용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혹은 심리학자들이 아름다운 선율의 어떤 곡이든 좋다.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듣다 보면 실제로 뇌파도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실제로 해소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거죠, 소장님도.
1: 아, 예. 네.
0: 예, 예. 그래서 이 국악 명상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의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1: 제가 앞서 연주했던 그 도파민이라는 그 곡이
0: 도파민?
1: 네. 그 곡을 이제 들으셨던 청자분께서 해주셨던 말이 그 곡을 듣고 힘이 생겼다. 이거 나한테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도파민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인상 깊고 깨달은 게 있다면 저는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또 잘 연주해서 발매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매를 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서 그걸 또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는 것까지가 비로소 진짜 완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아, 내가 음악을 더 잘 만들고 열심히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이연아 소장님의 아름다운 선율, 국악 명상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음악 플랫폼에 저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0: 이현아?
1: 네, 예. 맞습니다. 다양한 국악 명상 음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다른 가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가야금을 들고 한복을 예. 잡고 있기 때문에
0: 국악 명상이라고 검색해도 될까요?
1: 아, 이현아라고 쳐야지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율 함께하고 싶다면 음악 플랫폼에서 이현아 클릭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직접 연주하면서 또 이렇게 국악 명상, 아름다운 명상곡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하루 종일 듣는 거잖아요.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되게 밝으시다. 되게 환하고 밝으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듣나요? 너 참 밝다.
1: 네, 많이 듣습니다.
0: 그래요. 예, 밝게 살면 좋죠. 예, 저도 밝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표정이 별로. 네, 이제 우쭐한 얘기였고요. 네. 앞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국악 명상을 널리 전할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이제 해외에 이제

0: 진출도 하고 싶고 이제 너무 이런 국악과 명상과 불교 콘텐츠를 알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콘텐츠의 체계성을 이제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불교 TV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우리 불교 TV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 이연아 소장님의 국악 명상, 이걸 꾸준히 함께 듣는다면 우리 소장님처럼 사람이 환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 자기가, 되게 겸손하시다.
0: 물론 기복이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답도 없고 요즘은 AI 시대에 다 물어보면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걸 버텨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버텨내는 힘이 국악 명상 음악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국악 명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연아 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네, 저에게 가피란 나도 모르게 이미 이끌리고 있었던 힘입니다.
1: 이끌리고 있었던 힘.
0: 네. 이제 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그런 동경들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힘들이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가피라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 올리고, 또 그게 바르게 쌓아 올린다면 그게 길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느낌이 들어요.
0: 부족합니다.
1: 앞으로도 아름다운 활동 응원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시간 보내셨나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나니 무상을 관하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떻게 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타타차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 여인을 막아서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켜서자 부처님 앞까지 나아간 파타차라는 누군가 건네준 겉옷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길에서 죽었고, 큰아이는 물에 휩쓸렸고, 작은아이는 독수리가 채워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이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여인은 구슬프게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통곡이 흐느낌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천천히 말라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의지처가 될 곳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기대고 의지해서 지내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대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은 저 바닷물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씻으며 물에 비친 나를 보다가 발을 씻은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훌륭한 말처럼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숙소로 들어가 잘 곳을 찾아 침상에 앉았다. 심지를 잡고 등불을 낮추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파타차라는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그남 열정.
1: 처음이어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2: 네.
1: 형님의 좀 리드에 따라서 좀 한번 열심히 눈치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저는 걱정됩니다. 사실.
1: 왜요? 왜요?
2: 지인 씨가 이렇게 방송 녹화를 처음 하는데. 네. 예, 제 역할이 좀 줄어들까봐.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1: 아유, 아닙니다.
3: 굉장히 떨린 마음을 안고 그래도 오늘 이 두 분을 믿고 한번 제 몸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마이준입니다.
2: 와.
3: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 이거는. 이거 진짜 레전드.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내가 마이진이다. 이걸 알려준 것 같아요. 진짜.
4: 피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2: 안녕하세요.
4: 가장 떨렸던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또한 응원의 소리에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시나요?

0: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이제 오늘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정작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오는 마음이 없으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처럼 스님 말씀대로 일체를 받아들이며 살 것 같은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요? 마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은 언제 어떻게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의를 해본 적이 없다. 방편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스님이 같은 법문 안에서도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떨 때는 중생의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 부처의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중생심을 말할 때가 있고 이 진여심, 부처님의 마음, 불심을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이것을 뭐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대승개신론에서는 심진여, 마음, 진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쓰고 있는 마음을 가만히 보면

보면 진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생멸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음의 특징에 따라서 이름 붙인 거예요. 즉, 진여의 마음은 진실되고 여여해서 늘 한결같이 늘 있는 마음. 이게 진여심이에요. 근데 생멸심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 그걸 생멸문이라고 해요. 생멸문이 중생심이고 진여문이 부처의 마음이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 누가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고, 뭐 좋은 걸 보면 욕심도 나고, 경계 따라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답도 하고,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 그건 생멸문이죠. 생멸심이죠. 생멸하는 마음.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쓰며 살아온 마음은 전부 다 생멸심 아니에요? 생멸심 가지고 공부해야지. 어릴 때는. 회사 가야지. 아, 나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아, 오늘 밥 먹어야지. 자식 키워야지. 잘 키워야지. 애 학교 보내야지. 오늘 점심 뭘 먹을까? 전부 다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이잖아요.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을 쓰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멸심의 특징은 중생심이어서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다가 그 마음이 자꾸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 사람이 좋으나? 저 사람이 좋으나? 이 행동이 좋은가? 저 행동이 좋은가?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걸 한단 말이죠. 생멸심은. 왜냐면 한 생각 일어난 거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은 따라가죠. 싫은 생각은 거부하려고 하죠. 이게 좋다라고 마음이 들면 그걸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저게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없애야지 하는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생멸심은 취하거나 거부하려고 해요. 취사 간택심이고 분별심이에요, 생멸심은. 그게 중생심의 특징이에요. 한 마음 일으켜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해서 나는 세상을 보는 볼때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분별하겠죠? 그럼 그 지금 좋게 분별할 때 좋은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분별심이라는 마음을 식이라고 불러요. 식. 분별하는 마음, 중생심을. 식. 그래서 보자마자 분별해요. 보자마자 이게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렇게 분별해요. 저 사람 좋다, 나쁘다. 보자마자,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도 보자마자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지금 처음 본 사람인데 눈으로 봐서 아는 거죠, 봐서. 근데 봐서 아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업식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쌓여온 식이 있어서 그래요. 갓난아기는 탁 보자마자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첫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업식이 쌓여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 삶의 경험에서 요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 같네? 저렇게 생긴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된통 당했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선입견, 분별 의식이 자리 잡아요. 쌓여가요. 그게 업식이 쌓여간다 이래요. 그리고 그 업식이 쌓이는 저장 창고를 가상으로 설정해서 그걸 육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안, 입이, 설, 신, 식이, 안식, 눈으로 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그게 저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의식에 딱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안식, 이식, 귀로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좋은 소리, 저 소리는 나쁜 소리, 분별하는 마음, 이식.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비식, 냄새 맡고 분별하는 마음, 설식, 맛보고 분별하는 마음, 감촉 느껴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으로서 분별하는 마음, 생각해서 분별하는 마음. 이게 육식이란 말이죠. 육식이 분별해가지고 이 의식이 다 쌓이잖아요. 쌓이면 쌓이는 저장창고를 팔식이라 그래요. 팔식. 근데 그 사이에 칠식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업식이 팔식에 업식이 쫙 쌓여 있으니까
예의 경향성이 생겨요. 분별의식이, 마음이 경향성을 지녀요.

습업식을 지녀요. 즉, 그 사람만의 고유성 같은 거. 저 사람은 어떤 걸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나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네? 나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네? 나는 저런 걸 보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네?

그게 자기 안에 쌓여 있으니까 자기 안에 쌓여 있는 팔식의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분별의 업식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식 따라 세상을 보는 필터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 업식이 달라요. 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제7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저 사람과 나는 다르네?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난 이렇게 반응하네?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있네. 이게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네. 이 업식이 쌓인 것뿐인데 모이고 흩어지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모이고 흩어지는 걸 보고서는 이게 나네라고 착각하는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이 쌓여있는 업식을 보고 나다라고 착각하는 의식을 제7식 말라식이라고 불러요. 자아집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8식의 견분을 집착해서 제7식은 늘 8식의 뭐 견분을 집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분별의식이 6식, 7식, 8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그걸 이제 요즘 용어로 하면 무슨 저 심층의식이니 뭐 무의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당장 겉에 드러난 의식은 6식이거든요. 전오식과 6식이 합작해가지고 마음의 분별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7식이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몸처럼 아낀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어라고 육식은 생각을 해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핸들을 확 틀면서 나는 살리고 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도한 바는 아닌데 왜 육식의 차원에서 나는 차라리 내가 죽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제7식 말라식이, 말라식은 이걸 나은 줄 아니까 나를 살리는 거에 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남들이 죽든 살든 그건 뭐 두 번째 생각이에요. 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인 거예요, 7식은. 그런 7식의 심층의식도 있고 그 밑에 8식을 보고 자기 온갖 분별의식이 쌓아, 삶 속에서 쌓여진 모든 분별의식을 가지고 나로 삼는 그걸 8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생의 분별의식은 6식, 7식, 8식으로 쌓여 있어요. 그 6식, 7식, 8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불교 학문이 유식불교, 유식불교. 근데 유식불교에서는 전식득지라고 해서 그렇게 6식, 7식, 8식을 지혜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6식, 7식, 8식은 중생의 분별 망상심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심진여문이라고 했던 본래 진여의 자리, 이게 지혜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무분별심이라는 진여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무분별지라고도 해요. 분별하지 않는 지혜. 그래서 전식득지, 식이라는 중생의 분별망상을 돌이켜서 지혜로 바꾸는 거, 무분별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분별심, 마음 이러면 첫째는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한다. 근데 그 마음 언제 일어나요? 경계에 응해서 일어나요. 근데 경계에서 응할 때 6식, 7식, 8식이 함께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은 과거,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서 온 생각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분별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분별심이 일어나고 사라지죠. 인연에 응할 때마다 평소엔 마음이 없었다가 고요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화가 불쑥 일어나죠. 또 평소에 아무 마음도 없이 조용히 쉬는 어느 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고요히 쉬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어디 갈까?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생각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죠. 고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고요할 때도 있잖아요. 아, 요즘엔 마음이 고요해, 별일 없어,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서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더 저걸 갖고 싶은데?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생각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면 갑자기 일이 생겨요. 뭔가를 먹고 싶은데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먹고 싶은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밖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그걸 사 먹고 들어와요. 그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먹고 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배고플 때마다 인연 따라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먹고 나면 그 먹고 싶은 마음은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이 또 알아차려요.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싶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써서 밥 먹으러 가요. 그때가 이 마음을 써서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고 나서 밥 먹 저절로 배부른 줄 알아요. 그죠?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네 하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저절로 배가 부르면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딱 놔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이제는 아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즉 먹고 싶은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죠.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을 충족시켜주니까 사라졌죠. 그런데 그 배고픈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도 이 알아차리는 마음 하나가 아 이제 배부르네 하고 알아차려요. 배고프지 않네 하고 알아차려요. 배고픈 마음은 왔다 가는 건데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알고 배부를 때 배부른 줄 아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분별심을 비춰보고 있죠. 마치 이 아는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분별심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 판단, 분별을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고 그냥 거울처럼 비추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힘들 때 힘든 줄 알아요? 화날 때 화난 줄 알아요? 화가 사라지면 화가 사라진 줄 알아요? 그러면 여기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스크린의 비유를 들기도 하거든요. 영화 볼 때 스크린이 하얗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온갖 영화를 비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크린이 새까마면 영화를 못 비추죠. 스크린이 노라면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노랗게 보이겠죠. 스크린이 텅 비어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오고 가는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크린은 여여한 진여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진여, 진실되고 여여해서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왔다 가지도 않고 좋거나 나쁘지도 않고 거긴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왔다 가는 마음에만 크기가 있고 모양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모든 모양이 있어요. 생멸심, 생멸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양이 있어요. 근데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비추는 이 마음, 본래 있던 마음, 늘 있는 마음, 이거 본래 있던 거 아니에요? 없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고요히 가만히 있을 때, 조금 전까지 막 생각 속에 있다가 지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고요히 있을 때,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고요하다고 알고 있는, 비추고 있는, 지금은 고요하네? 이걸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몸도 왔다 가고, 젊은 몸 왔다 갔잖아요. 느낌도 왔다 가고, 생각도 왔다 가고, 감정도 왔다 가고, 오오는 개공이에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거는 왔다 가는 거예요. 생멸심이에요. 생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오온 무아 이러잖아요. 오온은 내가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오온은 전부 다 왔다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왔다 갈 때 언제나 살아있는 왔다 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몸이 나다라는 생각도 없겠죠. 왜냐하면 몸이 나다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나는 몇 살이다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나는 여자야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없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여자라는 것도 없고 내가 몇 살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이 나라는 것도 없고 느낌이 나다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멸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뭐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우리는 생멸신만을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분별에 의해서 있어요. 그걸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분별해야만 있어요. 분별해야만, 생각해야만 있어요. 생각을 기반으로 있어요. 그럼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자기 경험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아무것도 없나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소리는 저절로 왔다 가네요. 바깥에서 들리는 차량 소리도 저절로 왔다가 가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진 않네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늘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가 있죠. 이 소리가 아닌 이 소리를 비추는 이 마음 하나가 있죠. 이건 늘 있는 거죠.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의 근본 바탕이죠. 이게 본체예요. 체용 이러잖아요. 체. 본체에서 작용이 일어난다. 체상용 3대. 본체에서 모양이 일어나고 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본체예요. 이거 하나가 진실한 진여심이에요, 진여심.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생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진실인데,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생각 따라간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생각 일으키고 그 생각 따라갔다가 놨다가, 따라갔다 놨다. 이것만 하고 평생 중생이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한 생각 일으키고 그 생각 따라갔다가 집착하다가, 집착한 게안 취해지지 않으면 괴로워했다가, 또 이건 싫다고 하고 거부하려고 했는데 거부되지 않으면 또 괴로웠다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또 행복했다가, 따라가다가 놔버리고, 따라가다 놔버리고. 초등학교 때는 성적을 따라가고, 대학교 때는 뭐 이성 친구를 따라가고, 회사를 직장을 따라가고, 직장 생활에서는 승진을 따라가고, 또 결혼을 따라가고, 뭐 대상을 따라가면서 계속 취했다 버렸다 하는 놀이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놀이를 하는 동안 늘 여여부동한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자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니까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분별이 여기서 나왔어요. 모든 분별이 이 일이에요. 이 진여심이에요. 진여심 없이 생멸심만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없이 그것만 일어난 적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이어서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신경 쓸게 없고 시비 걸게 없고 문제 될게 없어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 모든 바탕은 물들지 않아요. 스크린이 여기 공포영화 나온다고 해서 무서워하겠어요? 공포영화의 내용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별심으로 따라가면 그 사람만 무서워하지. 스크린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 죽는다고 해서 스크린이 울겠어요? 스크린은 사람이 죽든 살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 본성은 죽고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죽어도 이 본성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하고 얘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도 내가 먹으면 먹는 걸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먹고 싸면 또 버리잖아요. 얘가 나갔지만 얘를 이통 하나가 통도 바뀌면서 전부 다 바뀌어요, 100%.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생성소멸, 생성소멸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고 죽고 반복하잖아요.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한 번씩 모든

세포가 모든 미립자가 다 바뀐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23승초는 찰나보다 1초를 막 0.000000 끝없이 가가지고 나누는 그 짤막한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은 조금 전과 지금의 몸이 전혀 다른 몸이에요. 미립자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그 미립자는 이미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이 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미립자는 싹 다 죽었고 지금은 전혀 새로운 미립자가 나왔어요. 새로운 미립자예요, 이거는 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내가 지금 이 내가 맞아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써요. 업과 보는 있어요. 근데 짓는 자, 받는 자가 없어요. 즉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몸이 지금의 몸하고 똑같다고 느끼는 이유는 업보가 있기 때문에. 업의 연결성이 있어요. 변하는 것도 얘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낡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건 다 변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얘도 미립자 차원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와 지금의 얘는 전혀 다른 거죠. 미립자 차원에서는 이를테면 어느 순간을 나라고 할 거예요? 몸은 나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찰나찰나로 인연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이지. 조금 전에 생각이 지금 생각일 수가 없어요. 그건 조금 전에 생각이었고 지금 생각은 지금 생각이지. 저는 10년 전에도 외로웠고 지금도 외로워요. 저는 우울증이 나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10년 전에 외로웠던 그 외로움의 느낌, 질감, 크기 이런 것과 지금의 외로움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어제 느꼈던 외로움과 지금 느낀 외로움은 달라요. 다 달라요. 맨날 밥을 먹는데 밥맛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았었어요. 다 달라요. 같은 건 없어요. 전부 다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갈 뿐이에요. 모든 것은. 근데 우리 분별의식이 계속 연결되니까 그걸 자기라고 딱 묶어가지고 자기로 삼는 분별심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망상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그러니 왔다 가는 거는 이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자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가는 모든 분별하는 마음 가운데서 분별하지 않는 진정한 자기, 진정한 마음, 이걸 찾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되찾는다 이러는 거예요.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찾는다는 말도 안 맞아요. 본래 자기를 확인한다? 있는데 확인 못하고 있다고 자꾸 빡빡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걸 어떻게 노력해요? 이미 있었구나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편의상 진여심과 뭐 생멸심, 무분별심과 분별심, 또는 뭐 본각과 뭐 지각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본래 깨달아 있다. 본각, 불각이래요. 본래 깨달아 있는데 불각이라고 깨닫지 못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부하다가 법문 듣다가 문득 깨달으면 시각, 나 그때 시점으로 깨달았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본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화엄경에서는 불변과 수연이래요. 불변하지 않는 이 한 마음이 늘 있다. 근데 수연, 연을 따라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생멸심, 그걸 마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중생들은 수연,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만 살다 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늘 불변하는, 언제나 늘 있는 이 진짜 자기, 이걸 확인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거 선에서는 공적 영지심이래요. 공적해서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서 공적한데 영지, 소수영리하게 아는, 이 소수영리하게 아는 이 살아있는 이게 자기예요. 이 진짜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일체 생각을 뚝 끊어보세요. 그냥 살아있죠. 세계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와륜의 개송을 설명했어요. 와륜은 솜씨가 있어서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나니 잘하는구나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공부라는 게 아니에요. 방편의 공부는 될 수 있으나 이건 진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생각을 없애고 망상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성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만약 이것에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이랬어요.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불교 종단의 종지란 말이에요. 불교 종단에서는 육조단경을 소위경전처럼 쓰고 조계종 할 때 조계가 육조 스님이 머물면서 교화했던 동네가 조계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법을 펴는 종단이 조계종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렇게 대부분의 종단이 다 선종이에요. 뭐 태고종도 그렇고 거기서 뿌리 나온 종단들이니까 거의 다 선을 표방하는 종단이에요. 육조 스님의 종단이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 밑에 있는 제자의 제자 임제를 따서 모두 다 임제종이라고 해서 임제종 대부분의 임제종 계열에서 온갖 종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금 조계종 사찰에서도 보면 임제종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올라가면 결국 임제종이라는 얘기인데 임제 스님의 할아버지 스님이 육조 스님이니까 육조 스님이 더 원류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교 뿌린 이거라니까요. 근데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 없애라. 분별 없애라. 화내면 수행자가 아니다. 열심히 갈고 닦아라. 뭘 갈고 닦냐? 생각, 분별,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조작하고 통제해서 갈고 닦아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참선 열심히 해서 없애라. 관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관하고 명상하고 염불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니까요. 방편으로 좋아요. 그것도. 근데 그 얘기를 해주려면 이 법의 얘기도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관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절관, 달마 스님의 절관론. 선에선 절관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엊그제 우리 월요일날 강의하는 곳에서 그 신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에도 절관이라는 얘기 여러 번 나와요. 절관, 우리는 관하라는 얘기만 들었잖아요. 관해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라, 알아차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관해라. 그런데 진짜 공부는 절관에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관을 끊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관해라 이러면 이렇게 할 때 관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관하잖아요. 그럼 관 끊어보세요. 관하지 말아보세요. 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관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본래 있는 관이 드러나요. 관하려는 노력을 끊어야 진짜 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절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면 유의 조작만 더하는 거여서 번뇌만 늘어나요. 그리고는 한 개송을 보이셨다. 육조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해능은 나 해능은 육조 스님은 해능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능이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해서 경계를 대함에 자꾸만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 해능에게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깨달음의 개성이에요. 나는 온갖 생각을 끊어서 경계를 대하는데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깨달음이 나날이 자란다. 이거는 망상, 번뇌망상을 키우는 못 깨달은 개성이고 그런 개성에 의지해 공부하면 번뇌만 키워요. 근데 진짜 개성은 뭐냐 이런 개성이에요. 해능은 솜씨가 없어서 능이 온갖 생각을 못 끊어요. 생각이 죽을 때도 일어나요. 해능 스님은 또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누가 푹 찌르면 화도 나고 인연 따라 화도 내고 인연 따라 마음 다 낸단 말이에요. 그 경계 대함에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 그게 해능의 마음이에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깨달음 안 자라요. 해능 스님은 깨달음 아예 안 자라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라요? 자랄 수 있으면 그거는 생멸심이잖아요. 생멸심만 자랄 수 있지 불생불멸한 이 깨달음의 마음은 자라고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완전한 거죠. 본래부터 여여부동해서 이건 자라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해능은 전혀
마음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생각을 찍어 누르려고 애쓰지 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애쓰지 않아요. 이게 진짜 조사예요. 이게 진짜 부처고. 그럼 해는 어떨까요? 온갖 생각이 인연 따라 일어날 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 따라가지 않아요. 필요해서 생각을 따라가면서 계획해야 될 일이 있으면 생각을 잘 써요. 생각이 허망한 줄 알지만 생각은 이 세간상의 세간법의 모양의 세계에서 필요한 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분별을 잘 써요. 그래서 필요하면 생각 다 해요. 배고프면 뭐 먹을까 생각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래야 되면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생각도 하고 포교해야 되면 어느 지역 가서 포교를 할까도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어떤 법문을 할까도 생각하고 여기서 이 절에 주지로 와달라 하면 거기 주지로 갈까 말까 생각도 할 것이고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생각이 다 일어나죠. 근데 생각이 걸리지 않아요. 모든 생각 판단 다 하는데 생각 판단했는데도 생각 판단한 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없잖아요. 결심은 해요. 근데 결심을 어떻게 할까요? 인연따라 결심을 해요. 내가 결심하는 게 아니라 인연따라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든 거예요. 결심할 때 자기 생각 속에서 결심하지 말고 이게 순리에 맞나 안 맞나를 따져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리에 맞는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연 따라 저절로 되는 일인지 그래서 내가 마음만 내면 마음 낸 대로 술술술 풀리거나 아니면 마음 낸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해지거나 내가 가볍게 심각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더라도 그냥 마음을 가볍게 내고 해봐라. 모르더라도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마음을 내봐라. 그리고 그냥 도전해라. 그러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라. 갔다 돌아오는 것도 진리다. 다만 순리를 보면 주변 분위기 환경을 보면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야 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또 내 마음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지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것만 하면 됐다. 그러고 나서는 가볍게 마음 가는 대로 저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 따라가면은 저지르지 못해요. 이럴까 저럴까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중생의 머릿속에서 살면 그래요. 근데 그냥 순리로 살면 생각 속에 안 있으면 그 생각을 쉬어요. 어느 정도 생각하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생각을 쉬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쩌지 하는 데서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은 인연이 저절로 펼쳐지고 있어요. 거기 나는 없어요. 내가 생각을 굴리지 않아도 인연은 정확히 일어나야 할 일을 인연 따라 펼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결심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할 뿐 무거운 어깨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저절로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조작하고 통제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요. 마음껏 마음을 내요. 그래서 생각을 끊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생각할 때 왜 생각을 끊어요? 생각할 때 생각해가지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어디에도 머무는 게 없어요. 집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하는데도 집착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가볍게 결심을 해요. 수천억 원을, 수백억 원을, 수억 원을, 수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결심이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가벼울 수도 있어요. 너무 벌벌 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결정이지만 전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경계를 대하며 마음이 일어나죠. 경계를 대하면서 마음을 써야죠. 살아가는 동안은. 그러나 마음을 쓰지만 인연 따라 마음을 쓸 뿐이지 순리대로 마음을 쓸 뿐이지 과도한 집착과 욕망과 탐진치 삼독이 없으니까 그 과도함이 없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과도하게 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쓰되 쓰는 바가 없이 쓰는 거예요. 마음을 내되 마음의

0: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딱 이렇잖아요.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하죠. 당연히. 경계를 대면 마음이 일어나죠. 일어나야죠. 머무는 법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 깨달음 안 자라난다. 깨달음은 자라나는 게 아니다. 본래 완전하고 본래 충만한 건데 깨달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가짜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려면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의 개성은 언뜻 보기에는 가짜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와륜 선사의 개성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육조 스님의 개성을 읽고 처음에 좀 실망하셨지 않아요? 육조 스님의 생각을 끊지도 못하고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깨달음이 자라지도 않는데요, 육조 스님은. 그 얼마나 중생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법이라니까요. 왜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였어요? 나갔거든요. 우리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도 인연따라 먹고 자고 싸고 육조 스님도 인연따라 먹고 자고 싸고 해요. 근데 나는 먹을 때 뒷생각 떨어지고 육조 스님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생각해도 그럴 뿐이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데 우리는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맨날 이런 거는 먹고 좀 비싼 거 먹고 싶은데 싼 거밖에 못 먹고 신세가 한탄하고 그 뒷생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짜 공부인의 자세는 이와 같다. 뭔가 내가 억지로 애써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자라게 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을 그저 문득 확인하면 되는 공부이지 뭔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공부예요. 공부할 거 없고 수행할 거 없고 그러나 수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법문 듣고 귀 기울이고 그러나 마음으로 막 조작하는 공부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진짜 공부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공부. 걸림없이 사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몸은 거품과 같이 허망하고 석양과 같이 덧없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게 된다면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염라대왕이 볼 수 없는 곳을 가게 될 것이다.

0: 보살은 중생의 울부짖음을 듣고 자비의 마음으로 응답한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운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운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운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그 지난 시간에 화두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화두 그리고 오늘의 등장인물은 조주. 아 이게 조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조주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장이라든가 임재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행복한 느낌? 이 사람은 샤프예요, 이쪽은. 날카롭고, 이게 뭐냐면,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매달린 절벽에 소름을 뗄 수 있는가? 이 느낌이야. 뭐 조조 스님은 뭐 굳이 손을 뗄 것까지 있니?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기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100% 저는 임재 백장 쪽이었고 지금은 이제 한 살, 두 살 쓸데없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주도 그닥 나쁘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젊거나 팩이 만만하고 아 나는 죽을 것 같지도 않고 늙을 것 같지도 않고라는 이런 느낌이 딱 들 때는 이런 점. 너도 죽을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조주는 아유 너무 각박한 것 같다. 왜 매달린 절벽에 손을 떼나? 잡고 있을 사람은 잡고 있고 뗄 사람은 떼고 뭐 이런 느낌. 약간 해피한 조주, 즐거운 조주. 해피가 좀 이상하다. 뭐 그리 영어로 따지면은 뭐 이게 즐거운 뭐 이런 거, 쾌활한 여유로운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조주가. 이제 개인적으로 딱 보면 이렇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만난다면 아직은 조주는 아니야. 막 내가 막 치열하게 막 불교는 이래야 돼요. 불교는 타락했어요. 막 이러면 조주 스님은 원래 타락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임재랑 백장 쪽에는 내가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막 저를 공격할 것 같아. 네가 무슨 철학이야, 뭐 철학으로 박사이지, 그게 뭐야 이 새끼야 막 이럴 것 같은. 예. 오늘은 분명히 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 이렇게 기질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 나는 조주가야, 나는 임재 혹은 백장가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문관에 대한 이야기의 화두를 이렇게 딱 보시면 조주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거의 의도적으로 배치됐다 보여요. 백장 쪽으로만 다 하나 봐. 막 그러니까 책을 딱 여는 순간 막 책에서 찬바람이 나와. 바로 덮어요. 근데 조주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아이, 따뜻하다. 왜냐면 우리가 막 땀이 흘러도 막 강력한 바람보다 그 봄바람처럼 살랑살랑살랑 그런 느낌?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따뜻하게 여기고 자비의 마음 같은 경우가 조주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그냥 조주 스님은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도 저분이 머무르는 처소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포행 좀 하고 얌얌이 좀 하다가 에? 낮잠도 좀 자다가 며칠만 지내면 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쪽에 가깝고 임재 스님이나 백장 스님 처소에 가면 잠을 못 자죠. 날이 서서 지내는 거지. 그래서 임재 스님과 백장 스님을 떠난 날, 떠나는 날은 막 뭐냐, 날이 탁 서가지고 이 세상에 삿된 담론들을 다 없앨 거야. 잘못된 생각을 없앨 거야. 주인이 되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제거를 할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파사현정. 삿된 것들, 사악한 것들을 부수고 현정, 드러낼 현이거든요. 올바른 걸 드러낸다. 파사현정. 그 가지고 얘기도 많아요. 파사만 하면 올바른 게 드러나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파사한 다음에 올바른 거를 드러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조주는 현정 쪽에 좀 가까운. 그러지 마. 올바른 걸 드러내면 나쁜 것들은 사라져. 뭐 이런 쪽에 가깝고 임재나 백장은 잡초는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꽃들이 핀다. 막 이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 오늘은 유쾌한 조주 이야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종교적인 불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좀 조주스럽게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주 간파. 한자 그대로 조주 스님이 바로 나오죠. 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능력, 그게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속내를 알아본다라는 게 감이고

자는 우리가 많이 아는 노파, 할머니파. 그러니까 조주가 할머니의 간을 보는 거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간 본다라는 거야. 간 본다. 저게 어떤 수준인가. 우리 사람 만나면 간 보잖아. 이렇게 싹싹싹 간 봐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얘기예요. 어느 스님이 노파에게,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조주를 찾아가는 어느 스님이야. 조주가 깨우침을 얻었으니,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 왜 필요해요? 주인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미리 그거는 읽기 전에 얘기를 할게. 시인들이 자기 글을 씁니다. 시라는 게 왜 재밌냐면, 나니까 쓸 수 있는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글들이에요. 나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나니까 생기는 리듬대로 쓰는 거야. 그렇게 쓰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시인이 이건 좋은 시야, 시가 됐어라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어도 시인이지만 한 번의 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요새는 등단하려면 시 몇 편을 써가지고 뭐 창비라든가 뭐 문학동네나 이렇게 보여서 상을 타면은 문인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옛날에는 시인이 추천을 해주면 시인이 되는 거야. 너 시인이야. 꽤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야, 그러면 시인이 자기 글을 써야 되는데 딴 시인한테 너 시인이야를 인가받는 게 되냐? 필요합니다. 방법적으로. 나 시인이야라고 믿는 것과 시인이 너도 나처럼 시인이야라고 인정을 받아야 이 뭐라 그러나 한 단계 더 가는 게 있어요. 비슷하듯이 내가 부처가 되지만, 내가 주인이 되지만, 주인이 된 사람, 부처가 이미 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스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스님이 화두를 던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스님의 말 속에 화두를 깨우치면은, 아, 그 스님이 그러잖아요. 너 됐다! 너 이제 됐다! 우리 저 화두에서 많이 나오잖아. 산에는 호랑이는 한 마리만 있어야 된다. 너 이제 딴 산에 가서 호랑이 노릇을 해서 호랑이를 키워라. 그래서 딴 사찰에 주지로 보내잖아. 파견하고.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스님이 조주를 찾아온 거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어느 스님이 찾아가는 길에 어느 스님이 노파에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묻자. 노파는 똑바로 가세요. 스님이 세 발짝이나 다섯 발짝인지 걸어갔을 때 노파는 말했다. 스님이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에 뒤에서 들린 거예요.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요게 이 스님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뒤에 그 스님이 이 일을 조주에게 말하자 조주는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 그 노파의 경지를 간파하도록 하마 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날 바로 노파가 있는 곳에 가서 조주는 그 스님이 물었던 대로 묻자 노파도 또한 대답했던 대로 대답했다. 조주는 돌아와 여러 스님들에게 말했다. 오대산의 노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제 완전히 간파했다. 이 화두요. 이상해요? 이게 무슨 화두인가?

오늘의 화두는 어쩌면 노파심이라는 저 말이 가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해. 많이 쓰죠, 노파심. 노파의 마음이요. 오늘 드디어 노파가 등장했어. 제가 좋아하는 노파가. 조주의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얘기.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읽으면 어떤 식인지 봅시다. 어느 스님이 오대산으로 간다. 우리나라의 슬픔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은 다 중국 거야. 제 고향이 함양이야, 함양. 함양은 진

우리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작은 중국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강릉? 중국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오대산은 가보셨어요? 오대산의 유명한 사찰이 뭐지? 월정사. 오대산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오대산이 다섯 개 대잖아. 이런 자대처럼 이렇게 봉우리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꽤 높습니다. 지대가 높은 데 있어요. 그런데 차 타고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그걸 잘 몰라. 실질적으로 인왕산 정도 올라가는 거리인가? 북한산 정도 올라가는 거리에 1500m 다섯 봉우리를 가는 거야. 이 길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가보셔야 돼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분지처럼 되잖아. 입구로 싹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겨울에 가면. 확 바람이 막 찬바람이 불잖아. 그러면은 그런 산이나 1500m 라인 쪽에서는 막 바람소리 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섯 봉우리로 둘러져 있어서 그 안에 월정사가 있다. 갑자기 들어가면 느낌이 차 타고 훅 들어가면 잘 모르는데 천천히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요.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산책길 중에 하나가 월정사다. 그 예뻐요. 거기 그 주변이. 그 읽으면서 저는 중국의 오대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건 월정사에 계시는 조주 생각하면서 옛날에도 읽었던 거. 거기서 거길 거야. 그렇죠. 중국도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스님이 간다. 그리고 노파가 아마 그 어떤 주점들, 어떤 그 여관, 그 어떤 그런 것들 중요한 포스트마다 이렇게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강가 근처나 어귀 근처나. 거기를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딱 해서. 오대산에 간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 만나러 간다. 어디로 가나. 거기서 이제 갈림길 뭐 이렇게 있겠지. 쭉 가라. 한자로 보면 맥직거 이렇게 나와요. 거 맥직 바로 가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갔어. 갔는데 세 걸음 다섯 걸음 걸으니까 노파가 이러는 거죠.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요건 묘합니다. 훌륭한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 이게 그냥 한자로는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가는 건데 느낌이 싸해요. 맛이 같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야. 훌륭한 스님이 이렇게 가는구나. 왜 조주 밑에 가서 저러려고 그러지? 수처작주 입척에 지닌다. 굳이 거기를 가서 부처가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참선을 해야지만 부처가 돼. 거짓말이에요. 길은 많습니다. 사랑하는 길이 얼마나 많아. 내가 사랑하는 길, 저 사람이 사랑하는 길 다 다르지.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하는 거야. 헛소리예요. 그 굉장히 무식한 거, 무식한 방법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사상에 짜장면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피자면 진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피자 올려야지. 근데 우리 뭘로 올려요? 홍동백서로 딱 간단 말이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냥. 비슷한 거예요. 쭉 가. 당신은 조주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조주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건데 홍동백서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건데 이러다가 좋은 중 하나가 또 가는구나. 선불교를 대충 아는 노파인 거야, 느낌이. 근데 이런 느낌을 받는 건 그 스님만 받는 거야. 스님은 느낌이 싸한 거야. 돌아보지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훌륭한 중이 간다. 훌륭한 스님이 이렇게 거기다 심각한 글자가 뭐예요 사실은. 한자로 따지면은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 거에 또 우자. 한자로는 또 우자가 있어요. 여기에 또 가는 거야. 얼마나 많이 봤어요. 깨닫겠다 기 들어가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조주가 있던 사찰 근처에서 일이나 하고 있고 또라는 단어가 불길한 거야. 사실은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보지도 못해. 이거 어떻게 도착을 했어요. 직현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 물어본 거야. 오대산 들어오는 길에 노파를 하나 만났는데 노파가 이랬다.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걱정이 되는 거야. 제아의 고수인 거예요, 그 노파가.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뻔하잖아. 제자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조주한테 온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뭐 참석.

삼천포로 빠지면 어떻게 해? 딴 길로 가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주는 동요를 눈치챈 거야. 어? 애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어? 동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길로도 못 가고 이쪽 길로도 못 가. 사실은 누가 길을 잘못 가르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가면 돼. 차이는 험하고 말고의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이쪽으로 좀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면 못 가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옛날에도 제가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에게서 그 얘기를 했잖아. 삶은 수행도 모든 것들은 일방통행로예요.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가면 돼. 그러면 거기에 도착하면 또 몇 개의 일방통행로가 생겨.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여기 일방통행로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가. 그 의심이 들어.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럼 또 빠져나와. 그 이쪽으로 또 가봐. 여기가 아닌가 봐? 근데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게 안 가봤으니까 어떤 게 옳은 길인지도 몰라. 그런데 가다 보면 이 모든 길들 한 다섯 개가 있으면 다섯 개 길을 지나서 또 일방통행로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길이 없는 데가 나와. 내가 가야 되는 길들이 나와. 그 전까지는 이 길들이 편안함을 줄 수도 있어.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나의 세계를 찾는 거니까 내가 뚫는 길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불안해 빠져. 이게 더 문제인 거야. 삶에 힘든 것들이 많고 갈림길이 많으면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선택해서 빨리 가고 빨리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 뛰듯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면 다시 돌아 나올 생각을 안 해. 아, 많이 왔다. 빨리 지나자. 이 일방통행로를. 그리고 인생 2막에 나오는 일방통행로들에선 좀 선택할 때 지혜롭자. 뭐 이 정도 생각. 뒤로 후퇴하지 맙시다. 절대 앞으로 못 나가니까. 어쨌든 애들이 불안해. 내 말을 안 들어도 돼. 오대산을 떠나도 돼. 근데 일이 불안해서야. 그래서 조주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내가 간 보고 올게. 다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여기 노파 또 어디에 이렇게 뭐야, 여기 평상에 앉아 있었겠지. 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조주가 오대산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딱 물어봐서, 아, 저기 오대산에 있는 조주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딱 그랬더니 맥지꺼 쭉 가세요. 또 똑같이 얘기한 거야. 딱딱딱딱 걸어갔더니 똑같은 멘트.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노파를 간파를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 내가 간파를 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에피소드는 쉽죠? 이야기는 뭐 어렵지는 않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노파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아니야,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 와 계신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아마 알 건데, 어느 순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불린다는 건 놀라운 충격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거는 아줌마랑 격이 다릅니다. 어떤 처녀가 아줌마라는 얘기 듣고 충격에 빠졌다는데, 이거는 할머니랑은 달라요. 할머니라니.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할머니 다음은 끝이잖아. 할머니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나이 들었다라는 것.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돼서 정상적으로 대부분이 그래요.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라는 게 생겨. 노파심은 핵심적으로 이런 거예요. 건강한 아들인데, 아들이고 직장 생활하는데 이 아들 출근할 때 할머니가, 어머니가 한마디 하자. 야, 찻길 조심해.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앤가? 이런 생각이 들어. 찻길 조심해. 놀라운 사실은 통계적으로 그 건강했던 어른인 아들이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습니다. 오히려 꼬맹이들이 안 죽어요. 자기는 어른입네.

이리 생각을 해. 근데 할머니 눈에, 엄마 눈에는 보이는 거야. 조심해라. 아들한테는 음식 꼭꼭 씹어 먹어라. 뭔 말인지 알죠? 보이는 거야. 얘몸 해치고 있다. 술 너무 마신다. 많이 마신다. 우리 아들. 근데 그게 뭐라고 보여? 아, 이제는 그런 잔소리 안 해야 되잖아.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잔소리, 막 쓸데없는 마음씀 이런 것들이 노파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스스로 그러잖아, 얘기할 때. 이거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라고 얘기를 하잖아.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들리는데, 그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할머니가 된 시인이 저한테 저랑 가끔 연락하는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할머니가 되니 지금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잘 키웠을 것 같아. 완전히 미숙할 때 아이를 키웠고 나의 탐욕, 욕심, 잘못된 생각, 자본주의적 가치서부터 온갖 탐욕과 자본주의를 위한 가치들, 내 아이를 위한 가치가 아니라, 자, 지금도 막 명문대 보내려고 그러잖아.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명문대 돼가지고 반도체학과 가서 해서 하면은 뭐할 건데? 어차피 팔릴 건데. 그리고 팔려가지고 그 능력을 판 다음에 뭐를 할것 같아요? 그 능력이 쓸모가 없으면 버려질 텐데. 장자희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통, 나무가 막 진액이 나오고 꾸불꾸불한 나무들은 오래 갑니다. 아무도 안 꺾으니까. 곱고 좋으면 다 잘려버려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 금방 잘리게 되는 걸로 만들려고 그래. 제품으로.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가르쳐. 가르칠 필요도 없죠. 너 반도체만 해. 너 물리학만 해. 너 전자공학만 해. 나머지는 하나도 못 해. 왜요? 그걸로 해서 부품처럼 만들어져야 자본주의 체제가 쓰기가 쉽거든. 아니, 그 반도체 공장에서 써야 된다. 애가 시인이야. 가끔 참선도 해. 뭐 이런 애를 왜 써? 귀찮아서. 내 부품으로.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 박수 쳐요. 어머, 명문대 갔네. 어머, 박사학위 받았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 나도 거기에 편승을 해. 돌아보면 아는데. 아이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체제가 원하는 걸 해줬고, 체제가 원하는 걸 해줘야 먹고 살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구나. 먹고 살 길은 많은데. 그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야. 그래, 얼마나 후회를 해. 후회 안 하는 방법은 젊은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으면 돼. 많이 낳으면 앞에 한 두세 명은 실패를 해. 그러면은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잘 돼. 그리고 애를 양육할 필요도 없어요. 지네들끼리 노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애는 내 것이 아니다를 알 때, 애는 별개의 거구나. 옛날에 중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강한 사람이 이건 내 거야, 내 아이야, 내가 돌봐야 돼. 이게 강하다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는 또 불편해. 나는 엄마가 아닌데 자꾸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 내게 아니야. 이 아이는 자기 거야. 스스로의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편하죠. 자기를 인정받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으면 알아. 명문대 갈 필요도 없고. 아주 편집증적으로 자기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눌러서 어떤 부품처럼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사는 것보다 원하는 거 하면서 살면 좋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예. 아이, 젊은 엄마도 그래요. 너무 코피 흘리고 애가 막 공부하고 그러면은, 아유, 건강 걱정도 하잖아. 근데 바닥에는 뭐가 있어? 열심히 하고 있군.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진짜로 훌륭한 엄마면 이 공부는 너한테 맞지 않는다. 그만둬라. 코피까지 흘리면서 살건 없다. 행복해야 된다. 사는 건 힘드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근데 할머니가 돼서 안 거야. 이해되시죠? 이빨 썩어 사탕 안 주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딸 몰래 손녀에게 사탕 주는 할머니. 일단은 주자. 이 썩으면 치과로 가고.
이해되시죠? 지금 공부하기 안 해도 돼 이러고 할머니가 숨겨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진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딜레마죠. 아이를 쑥쑥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 때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 애를 못 키우고, 이제 옳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다 됐는데 몸은 허락하지 않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파심이요. 뭐를 걱정을 할까? 그렇게 학원 보내지 마라고 얘기하는. 어렸을 때는 애를 막 학원 보내서 막 개치동 막 이렇게 돌렸던 그 사람이 할머니가 돼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안 거야. 아, 이 노파심. 난 보이는 것, 애틋한 것, 저 나이 때 가장 예쁜 걸 아는 것. 지금의 꽃은 뭐를 위한 거야?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을 위해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가스불을 키면은 커피를 끓여야 되고, 커피는 잠을 깨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수단이에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해. 근데 진짜 행복한 삶은 뭔지 아세요? 수단과 목적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우리에게 내일은 있어가 어른들의 세계, 자본의 세계, 잘못된 세계야. 오늘은 희생해야 돼,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 가면 또 오늘이 오잖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 종교적으로만 행복한 거예요. 내일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사무엘 베켓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썼던 이유가 뭘 거겠어.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지금이 고도가 되면 되는데. 근데 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 행복했어. 내일은 불행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일 되니까 또 오늘이네. 충만한 거지. 오늘이 희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꽃은 왜 펴요? 꽃이 왜 예뻐? 아, 이걸 뜯어가지고 집을 장식해야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예쁜 거. 노파심이라는 거의 바닥에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 내 손주의 지금 이 모습. 지금 힘들어도 참아야 돼. 위대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참아서, 그쵸, 꼬맹이 때 위대하게 됐어. 이 얘기를 안 하는. 위대해지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아유, 내 손녀가, 손주가 오늘 행복한가만 보이는 할머니. 왜냐하면 보이는 거야. 긴 세월을 지나와 보니 인생사가 일장춘몽같이 짧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아이의 행복한 시간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지금 순간 예쁜 건 예쁜 거거든. 근데 이 예쁜 것을 꺾어가지고 다음 젊었을 때를 생각하자, 장년이 됐을 때를 생각하자, 그럼 이 아이는 불행해질 거라는 건 알아. 꽃폈을 때 이뻐야 된다. 꽃폈을 때 지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느낌이 있는 거야. 노파의 마음은. 그래서 40대 아들도 그렇게 보이고 딸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전화 걸어서. 야, 도둑 많이 든단다. 문 잘 잠그고 자, 이 얘기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닦고 이런 거.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들면 안 되지. 나 어른인데 왜 아직도 어린애처럼 저러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없습니다. 전화해서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이 화두 풀 때 보시면 아실 거야. 저 인간이 인간관계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전화도 자주 안 와. 가끔 전화가 오면 기뻐요. 근데 어떤 전화에 이럴 때가 있어.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있어. 그게 사랑인가? 근데 때때로 그 소리도 기쁠 때가 있어요. 사랑 안 된다. 물론 나중에는 뭘 바꾸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영혼 없는 얘기도 그런데, 그 따뜻한 얘기들 조심해, 이런 얘기 거꾸로 들어야 되죠. 내가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을 것인가. 와, 나를 꽃처럼 예뻐하는 어머니가 아직도 있다. 노파의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써야 돼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표현 쓰지 맙시다. 나 노파야. 저는 이게 성숙한 마음이라고 보여요. 30대 갓 아이를 낳은 30대 어머니가 아버지가 노파심을 갖는다라는 건 너무 소중한 것 같아.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봐요. 보이는 거야.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스님들도 쭉 가세요. 아이고 애 같아 보이잖아. 파르르 깎은 애 같아 보이잖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중들을 봤어. 아니잖아. 이렇게 새끼 중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도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한편으로는 이래. 야 부처가 돼서 뭐 하냐. 삼합도 먹고 고기도 먹고 편하게 살아라. 인생 별거 없다. 자비가 별거니? 누구 도와주고 아파하고 그런 게 자비지. 굳이 그런 금욕적인 게 뭐 필요 있니? 한순간인데 저 젊었을 때인데 연애도 좀 하지 이런 걱정도 들어. 사찰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지로 있다가 갑자기 여인네를 만나가지고 막 고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누구를 좋아했다가 사랑에 빠졌다가 사랑 덧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 그래서 그런 거 싫어요. 동자승들 조금 더 경험했다가 뭐 사찰에 이렇게 아이가 혼자 들어오잖아. 그러면 다 일반인처럼 교육시키고 연애도 하고 이러다가 머리 깎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남아있을까 난 모르겠어요. 그 때가 있는데 어쨌든 느낌이 그런 거야. 이 스님들도 느낌적 느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스님이 또 가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노파가 수준이 높아 보이는 거야. 갑자기 무슨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훌륭한 중이 이렇게 가버리는구나. 훅 가는구나. 뭐 이런 건가? 이런 거야. 이제 두 번째 조주의 노파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노파심을 품은 인간이 둘 있는데 하나는 노파랑 하나는 조주야. 애들이 와가지고 아 이제는 평안해. 조주 스님 밑에서 내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거야. 조주 스님은 봄바람 같은 분이야. 강요도 안 해. 나 주인 될 때까지 나한테 강요하거나 내가 어디 떠난다고 해서 가지 마. 여기서도 해탈을 못하는데 네가 어디 가서 해탈해. 이렇게 하실 분도 아니야. 그거 알아. 마치 봄바람처럼 항상 있는 분이야. 이렇게 아는데도 뭐 그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이고야 뭐를 결정을 했어도 길을 감에도 있어도 자기가 길을 가면 방향만 맞으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예. 네. 이해되시죠? 흔들리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을 어떻게 달랠까? 조주 스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그 노파의 상태를 보고 올게. 노파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보고 올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지. 똑같이 한 거야. 어쩌면 말이죠. 이 스님들 제자라고 자처하는 이 인간들을 다 데리고 갔는지도 몰라. 얘들아 병아리들아 여기 있어봐. 여기 큰 닭인 거야. 그래 가가지고 딱 보여준 거지. 그래 물어보는 거야. 오대사는 어디로 가요? 라고 물어본 거야. 아, 훌륭하신 분인 거야. 그냥 야 니들이 중이냐? 그 노파 그 얘기에 뭐 뒷골이 땡겨가지고 찔려가지고 그러게. 그렇게 누구 한마디 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걱정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들이 어떻게 될 거야? 백장수이면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 데리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오대사는 조주 스님이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쭉 가세요. 그래 가는 거지. 세 걸음 딱 가고서 뒤에서 또 한마디 하시잖아. 좋은 중 하나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딱 들은 거야. 이 스님들이 얼마나 편해. 아까처럼 그런 거였던 거야. 전화 걸려오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였다라는 걸 들려준 거야. 그랬더니 에이씨
우리가 쫄았네? 어? 우리가 제아의 고수를 만난 줄 알았네?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조주의 노파심이죠. 노파로 돌아갑시다. 조주가 그렇게 왔었을 때, 노파가 조주가 누군지 몰랐을까? 내지는, 이 조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게 와가지고 간첩처럼 와가지고 간보네? 간본다라는 건 그건 약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수준인가? 왜 간을 봐? 여러분들이 나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나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간을 보는 거야. 나랑 무관한 사람들 왜 간을 봐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라고 그래도 아이고 여기 떠나면 되지. 그런데 나한테 영향을 끼칠. 최소한 나한테 영향이 있는 사람인 거야. 와서 간을 본다고. 아, 이 노파는 어떤 수준인가? 이 제스처를 취할 때 저는 노파 알았다고 봐요. 저는 이 노파가 알았다고 봐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는 거야. 조주는 노파의 노파심을 알았을까? 알았죠, 알죠. 이 노파는 조주의 노파심을 알았을까? 알죠.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노파라면. 딴 얘기 할 거야? 똑같이 얘기해 줘야지. 왜냐하면 조주가 데려온 이 새끼 병아리 같은 스님들이 불안해하니까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다시 또 오대산에 가서 그 노파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제가 가서 또 물어보고 싶어. 월정사라고 그럽시다. 월정사 어디로 가요? 쭉 가세요. 딱딱딱 가면. 그 노파는 또 그럴지도 몰라. 아, 좋은 철학자 하나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그냥 가는구나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스님들이 애틋한 거야. 잘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분주하게 가는 것도 측은하고, 노파심이요? 세다. 이 마음이 없는 스님도 굉장히 많으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말. 어떤 보살이 사찰에 들렸을 때 갔을 때 조심하세요. 여기 경사가 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나 건강한데. 근데 그 노스님은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 노파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아니죠? 가족들 가까운 사람한테 노파심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잖아. 이제는 컸으니까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경우 많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나이든 어머니들 고마운 분들이에요. 꼭꼭 씹어 먹어. 그때 아, 아직도 나는 애기다라는 걸 즐기셔야 된다고. 뭘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나 40이야. 나 50이야. 나 아버지야, 어머니야 왜 그래요? 얼마나 좋아. 오래 사는데. 아, 아직도 애기구나. 재롱 부리고 그러면 되잖아. 까먹지 마셔야 돼요. 그 노파심 맞는 경우 많습니다. 아기들만 교통사고 나요? 차 운전 조심해라. 그 얘기가 가볍게 들리세요? 차 타고 뒤지는 게 대부분이 40, 50대들이고. 명절 때 고향 떠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한마디 했다. 한다고. 졸리면 쉬고 가라고. 너 어제 피곤한 것 같다고. 그 얘기 하잖아. 노파심을 키웁시다. 이게 애매하게 자비 떠드는 것보다 나. 그래서 그 노파의 마음, 나이든 할머니의 마음, 꽃도 좋아하고,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애기도 좋아하고, 권력 관계나 자본의 관계로 애기들 키우지도 않고,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별로 집착도 없고,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어? 네. 나이 들고 나 자체가 소멸해가고 무상하다라는 걸 아는 나이인데 그저 아끼는 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아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밥잘 먹고 길잘 건너서 차에 치이지도 않고 마스크 잘 써가지고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에어컨 때문에 그거 하지도 않고 이 노파심. 자비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이 화두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 노파가 두 명이 있구나. 그 노파의 노파심, 조주의 노파심. 그리고 여기 모였던 모든 그 제자들, 스님들도 이 노파심을 키우는 게 아닌가. 어머, 쫄아서, 노파는 어떤 경지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가 아니라, 노파 걱정 안 하잖아. 할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할머니 조심하세요. 라고. 그 얘기도 안 하는데, 그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일까? 세상에 대해서 다 노파신 같기. 역시 조주는 따뜻하죠? 네, 따뜻해. 기꺼이 노파가 돼버리는. 그렇게라도 해주는. 마음 편하게. 조주 간파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스님이 노파에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느 쪽으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묻자 노파는 똑바로 가세요. 스님이 세 발짝이나 다섯 발짝인지 걸어갔을 때 노파는 말했다. 훌륭한 스님이 또 이렇게 가는구나. 뒤에 그 스님이 이 일을 조주에게 말하자 조주는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 그 노파의 경지를 간파하도록 하마 라고 이야기했다. 다음 날 바로 노파가 있는 곳에 가서 조주는 그 스님이 물었던 대로 묻자 노파도 또한 대답했던 대로 대답했다. 조주는 돌아와 여러 스님들에게 말했다. 오대산의 노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제 완전히 간파했다. 조주는 그 스님이 물었던 대로 묻자 노파도 또한 대답했던 대로 대답했다. 어제도 길 조심해 얘야 라고 얘기했고 한 달 지난 오늘도 길 조심해 얘야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왜 해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달 전에 아이가 나갔던 어른이 됐다고 저렇게 까불고 있는 내 딸 아들이 나가는 그때의 느낌과 오늘 나가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노파의 마음. 네. 조주의 노파심. 네, 당당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다 노파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0: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불국토이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은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학 에세이의 한국 선악 부분인데요. 송창식, 가수 송창식의 음악과 선이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 송 선생님 이 연습하는 스튜디오에 나와서 선생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여기는 BTN 불교TV입니다. 예. 불교TV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불교TV 시청자들, 불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1: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초파일 감사합니다. 가수 송창식입니다.
0: 예. 선생님 제가 저 선생님이 희수연 때 77세 희수연 때 그때 뵙고 원래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1: 뭐 건강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겠죠 뭐. 잘 느끼지는 못해요.
0: 선생님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연공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선생님 저기 1800일 연공을 작년에 2024년 12월에
1: 끝났어요.
0: 끝나셨다고요.
1: 예.
0: 그러면 1800일이면 거의 이제 30년이죠.
1: 30년에서 한 150일 정도 깎아야 되는 거죠.
0: 예. 예. 그러면 여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연공하시는 걸 뭘로 하셨습니까?
1: 난 그냥 이렇게 뱅뱅뱅 보는 걸로 했는데 그 처음에는 그 보통 우리말로 기마세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입선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걸로다가 만일을 채우리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내 그 동생 중에 도 닦는 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더니 아, 형님 그러지 말고 그 그냥 그 입선 자세를 일부러 취할 거 없이 그냥 놔두시면 몸이 빙빙빙빙 돌 테니까 그냥 도는 상태로 그냥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다 그러고 이제 그걸로 했지요.
0: 그렇게 해서 30년을 하루 2시간 정도 하신다고요?
1: 그렇죠. 2시간, 처음에 시작은 2시간도 넘었었어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한 2시간쯤 되면 한 텀이 끝나던데 조금 지나니까 한 3시간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전부 합해서 한 2시간 되는 정도였었죠.
0: 스님께서 이제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밤낮이 좀 바뀌어서 생활 루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로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스님이 이제 일어나시자마자 오후쯤 일어나셔서 이제 운동하시기 시작할 때까지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1: 일단 일어나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면 일단 화장실을 먼저 가고
0: 예. 네?
1: 거기 가서 책 매일 읽는 독서를 거기서 해요.
0: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하세요?
1: 한 시간 정도 앉아있지요. 예. 그럼 이제 책을 한 시간 정도 읽는 거죠.
0: 매일 그러니까 독서도 연공이
1: 마찬가지
0: 되신 거예요?
1: 책이 없을 때는 못 읽으니까 뭐. 근데 하기야 그래도 무슨 잡지라도 읽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운동 시작하는 거죠. 바로 운동 시작하고 한 두 시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샤워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거죠.
0: 저도 제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 스님한테 입선을 배웠거든요. 입선 배우고 몇 년 했어요. 몇 년 하다가 선원에 가서 정진할 때도 좌선하지만 혼자 한 시간씩 입선하러 하고 했는데 기마세로 50분 일단 무조건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힘이 안 빠져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1: 그렇죠. 힘 빼는 게 뭐 관건이었으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힘을 빼야 되는 거니까.
0: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돌게 되신 거예요?
1: 그게 아니고 힘을 빼는 과정에 기마세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있다가 그냥 무작정 뭐 한 시간씩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힘이 빠져있는 상태야만 서 있을 수 있지. 근데 힘을 빼가는 그 과정에 몸이 자꾸 움직거리는데 그 움직거리는 걸 힘을 자꾸 빼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걸 힘을 빼서 못 움직이게 만들지 안아버리면 사람이 돌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고 몸이 휘청휘청 하는 걸 놔둬버리면 그 관상 위에서 이렇게 해서 돌고 저렇게 해서 돌고 도는 게, 그 도는 걸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이렇게 돌아라 그러고. 예. 뭐 처음에는 막 넘어지고 난리네요.
0: 예. 저는 서가지고 있는 것만 했어요. 선언에서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힘 빼는 게 너무 힘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자세가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흔들적거리고. 근데 선생님은 그걸 가만히 놔두셔서, 아, 계속 도시. 한, 공간이 한 4m 이상 되는 공간을 항상. 예,
1: 항상 그게 필요했었죠. 근데 예. 나중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었어요. 예. 처음에는 어쨌든 공간이 커도 그걸 다 쓰더라고요. 돌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넓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나중엔 뭐 그냥 작은 공간이라도.
0: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시니까 매일 그 운동을 수련을 하셔야 되니까 외국에 나가시거나 미국처럼 돌아올 때 하루가 없어지는 나라는 안 나가시는 걸 30년 하신 거죠.
1: 그렇죠. 외국에는 무조건 안 나갔어요. 그래 호주에를 한번 갔었는데 호주는 우리가 이제 경도가 비슷하니까 괜찮을 줄 알고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뭐 똑같이 운동을 하긴 했죠, 호주에서도. 근데 어쨌든 갔다 와서 보니까 그냥 한국서 한 거랑 조금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몸에서 상태가. 그 난방부에 가서 하고 오니까.
0: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 또 그렇죠.
1: 밤낮도 바뀌었지만 예, 어쨌든
0: 계절도 그, 바뀌고.
1: 예, 계절도 바뀌고 기운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몸으로 느끼는 기운이.
0: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그 원래 목표하셨던 만일 용공을 다 하셨는데 요즘도 계속 하십니까?
1: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계속 습관처럼 하는 거죠. 매일 연공은 끝났다 하더라도.
0: 네. 선생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계속 그냥 하실 생각이신가요?
1: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별다른 일 없으면 하는 네. 거지요. 다른 게 또 생기면 모르죠, 그거야. 네.
0: 그러면 선생님 처음에는 입선으로 선 참선하시는 그런 형태로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0년 되시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제 선이나 선정 수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생활이 되시는 거죠.
1: 만일을 돌아보면 그게 그냥 선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짧은 만일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만일 하고 나서 이거 이렇게 했구나 그러고 보면 그저 하루 한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게
0: 만일이 하루 한 것 같다. 이야, 스님 아주 멋진 말씀이십니다. 그걸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행을 닦는다, 내가 뭔가 한다, 뭐 유의법처럼 됐는데 나중에는 그냥 생활 속에 녹아가지고 그냥 무의법이 되신 거네.
1: 그렇죠. 습관도 무의도 뭐 그 무의도 너무 심한 무의인 거지 뭐 그냥 네,
0: 매일
1: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0: 예, 네. 선생님 그 어머님의 위패가 네. 저희 해인사 원당암에 모셔 있었고 제가 출가했을 때 선생님이 우리 원당암에도 오셨다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원당암에서 그 스피커를 쓸 수 있게 네. 이 선생님 그 라이브 카페에서 네.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스피커를 받으러 왔을 때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그때 용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그때 저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암 스님이 공부하다 죽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공부하다 죽는 방법이 저 용공이겠구나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냥 좌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스님, 지금 이제 스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매일 수련한다는 의미가 네. 보통 우리는 불교 그런 뭐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생사를 해탈한다는 얘기 같은 게 있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수행한다는 거 매일 한다는 게 어떤 우리 불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1: 그게 처음에 수행이라고 말을 할 때는 좀 으쓱하죠 하면서도 뭔가를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벌써 100일 지나고 1000일 지나고 만일로 가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있는 그냥 그냥 일이에요. 밥 먹는 것처럼. 나는 이 처음에 어렸을 때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밖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2년을 했는데 겨울에 너무 춥단 말이죠. 바깥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온폭 들어간 곳만 찾아다니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옛날에는 그 전문만 쫙 열고 들어가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사무실이 있는 그런 사무실들이 많았어요. 그 좁은 통로지, 그 계산이요. 그런 데가 있으면 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밑에보다는 위가 좀 나니까, 덜 추우니까. 그 계단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아주 이렇게 최대한으로 움츠려요. 제일 작게. 왜냐하면 추우니까. 그래 놓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숨을 크게 쉬면 춥단 말이죠.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숨을 잘게 쪼개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잘게 쪼개서 내가고. 그리고 잠도 깊이 못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잠이 깜빡 들어왔다간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는 상태에서 정신이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숨을 그런 식으로 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 명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때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그게 한 2년 동안 말하자면 몸에 그냥 익은 거죠.
0: 19살 때라. 예. 19살 때라.
1: 예, 19살, 20살 때 이때예요. 예. 이제 그래 가지고 아, 그 동안에 그거를 하는 동안에 이상한 말하자면 내가 보통 때 상상도 못하던 다른 지혜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0: 예.
1: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예.
1: 이걸 명상이라고 그러는가 보다.
0: 네.
1: 네.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계속 그런 상태는 일부러 유지를 시키면서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0: 예.
1: 그러다가 이제 그 웬 또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나가지고 기공이라는 걸 또 일부러 하는 거죠. 그러니까
0: 네네.
1: 몸에서 기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갖다 활용을 하고 그러는 거를 또 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방법대로 또 한번 또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실제로 몸에서 이 뭐 화후가 일고 이런 걸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다 수행인데
0: 네. 예? 네.
1: 일상화하면 사실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예를 들어서 명상하면서 있던 그 진짜 아 이런 순간이구나 하고 느끼던 그 순간이 가수니까 노래할 때 알게 돼요.
0: 네.
1: 노래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한 번씩 탁 도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명상이라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지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 뭐 수련을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의식을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스님들이 하는 참선은 그거는 수련이지.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 그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걸 몸소 가서 하는 거니까 늘. 근데 아마 그것도 내가 보기에 생활을 하다 보면 수련이라고 그러기 아마 힘들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음악을 작곡을 하시거나 음악을 연주를 하시거나 노래를 하실 때도 그 명상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1: 그 뭐 노력 안 해도 그게 습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게 뭐 생각이 한 곳으로 집중돼 갖고 집중된 거에서만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그 상태로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냥 생활을 한 거죠.
0: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백천산매를 수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늘상 그냥 산매가 수용돼. 선생님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노래할 때가 명상하는 때다. 참선하는 때다 이러셨거든요.
1: 예, 예.
0: 예. 선생님 그 노래 중에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노래 마지막에 라스트 고래 사냥하실 때까지 이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한 번쯤부터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노래가 중간에 또 이제 발라드도 있으시고 하다가 마지막에 고래 사냥하실 때 마지막 모든 기운을 뿜어가지고 이렇게 내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게 선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가 있으신 거죠?
1: 선하고 관계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가는 건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에서는 보통 화두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2: 네네. 어?
1: 이 그 화두라는 게 일정한 게 정해갖고 우리는 한 게 아니고 늘상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의 그 상태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0: 모든 것이 깊어지면 선이 된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제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옆에서 스님을 뵈면서 스님과 인연된 것도 벌써 한 23, 4년 된 것 같아요.
1: 아, 오래됐죠. 원당암에 갔을 때.
0: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뒤에 스님 환갑 때도 제가 스님 저 개송도 지어서 했고 저 희수연에도 제가 스님이 이제 그 조용필 가수 같은 경우는 가왕이라고 그러고 나훈아 가수 같은 경우는 가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희수연이 가선이다 신선선자다 이래서 가선이라고 이름을 제가 마음대로 막 짓기도 했는데
1: 잘 받았습니다.
0: 저는 스님 평생 말하자면 이제 뮤지션 뭐 음악가 가수라기보다는 평생 정말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 스님으로 보거나 불자로 봐서도 정말 존경스러운 수행자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불교 TV에서 꼭 선생님과 한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그 생각 같은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인터뷰 잘 안 하시고 주로 이제 인터뷰 말고 나는 노래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1: 이런 말은 더구나 인터뷰하기 어렵죠.
2: 그렇죠.
0: 예, 이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0: 선생님, 제가 저번에 선생님 어디 인터뷰 하신 거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가수들이 요즘 처음에는 너무 실력이 좋은데 나중 가면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서 선생님 왜 그렇게 매일 그 고수이신데 매일 노래 연습을 하십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스님들이 뭐 깨달았다고 참선 안 하나? 이러셨어요. 그런 부분의 말씀이 저희들한테 참 귀하거든요.
1: 예.
0: 예. 그런
1: 그리고 사실 나는 음악을 하면서도 예. 내가 뭔가 이렇게 알았다. 속이 깨우쳤다.
2: 네.
1: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2: 네.
1: 그럼 처음에 내가 음악을 하면서 뭔가 하나 깨우쳤을 때 아, 난 다 됐다. 그랬으면 그만이지 사실.
2: 네.
1: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또 딴 거 깨우치게 되고 딴 거 깨우치게 되고
2: 예.
1: 오히려 몸이 그걸 못 쫓아갔어요. 깨우쳤으면 그걸 몸으로 온데 익힌 다음에 다음 걸 했어야 되는데
2: 예.
1: 그거 하기 전에 또 다음 상황이 생기고 또 다음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감히 난 최고 가수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면 몸으로서는 다 못했으니까 머리도 깨우친 것만큼 다 못했어요.
0: 그만큼 깨달음이 많으셨고 음악이라고 하는 게 빨리빨리 시간적으로 예. 흘러가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1: 예 그리고 그동안 말하자면 교육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2: 예.
1: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빠르니까 몸으로 수련하는 것보다는
2: 네.
1: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사실.
0: 근데 그건 선생님 뭐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게으름을 피웠거나 뭐 안 했거나가 아니라 깨닫고 하시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그렇게 네, 빠르라서 그렇죠. 못 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다고 말은 못 하는 거예요.
0: 아, 몸으로 원하시는 만큼 다 못 하셨으니까.
1: 예.
0: 선생님 그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성대결절이 오셔가지고 성대결절이 이제 이번에 이제 70대 때 두 번째 성대결절이 오셨다 하셨거든요.
2: 예, 예.
0: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아, 이 성대결절이 한번 오시고 나서 또 노래를 하셔서 목을 예. 노래를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셨는데 예. 이번에는 성대결절이 왔는데 빨리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예. 이 말씀하실 때 노래를 하시면서 선정 상태처럼 이렇게 집중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목에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잘 조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요즘은 좀 더 나아지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 70대 때 성대결절 된 다음에 그 결절을 수술을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소리가 먼저 얻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연습하면 또 익히면 되니까.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난 이렇게 이렇게 제어할 것이다 하는 게 먼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내가 음악으로 가진 소양이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한 2, 3년이 있으니까 그게 됐었는데 70대에 와서 노래를 그 결절을 수술한다면 이게 뭐 6, 7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에는 아 이게 노래 자체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노래 음악 소양대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노래가 아닌 전혀 다른 노래를 해야 되는 거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와갖고는.
0: 선생님 지금 79세시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이제 완전 다른 식의 노래를 해야 되는
1: 거 생각하신다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0: 와, 선생님 지금 79세신데 선생님 현역 가수시거든요. 근데 네, 뭐.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통제가 안 된다면 다른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신다고요?
1: 예,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쌓았던 음악적인 모든 소양에서 또 한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2: 와.
1: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80대 때의 노래는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난 70대 때의 노래는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0: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 70대 때 내가 70대의 몸으로 할수 있는 노래를
1: 를
0: 완벽하게 내가 못했다.
1: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0: 아.
1: 10년간이. 그래서 혹시 그, 음악을 내가 목소리를 통제하는 그 능력이 만약에 안 돌아오면 그 능력이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소양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원래 그동안 쌓였던 소양이 그대로만 해야 되는 게 음악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죠.
0: 와, 그래서
1: 에, 뭐. 그래갖고 할 수만 있으면 또 80대 땐 재밌겠죠.
0: 근데 선생님, 저는 그게 굉장히 예전에 감명 깊었어요. 스님께서 해오신 음악이 어느 순간에 봤더니, 서양 흑인 음악 하거나 우리나라 판소리 하는 그이 전주 대사슴 노래에 장원한 젊은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난두쪽다 여기에 못 미쳤다는 생각을 들어서 우셨다 그러셨어요.
1: 예, 내가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한참 눈이 부어 갖고 다녔었어요. 아,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수십 년 음악을 했는데 아마추어들보다 못하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0: 그럼 서양 시기에 완벽한 서양식도 안 되고,
1: 안 되고.
0: 우리 음악을 내가 정확히 몰랐다는
1: 그렇죠. 내가
0: 장난이신가요?
1: 원래 체질 속에 있는 것도
0: 네.
1: 못 해냈고.
0: 그 이후에 완벽히 바꾸셨다면서요, 선생님.
1: 예, 완벽히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노래 자체도 바뀌고, 음악도 바뀌고. 아예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 음악의 이론.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래, 이렇게 음악을 해야지. 그렇게 알았는데, 야, 그게 아니다. 그건 그냥 한 부분일 뿐이다. 음악에. 그런 걸 처음으로 그때 느껴가지고 말하자면, 좀 신이 좀 났죠. 왜냐면 딴 애들은 요거 모를 걸 그러는 것 때문에. 예? 그런 음악 자체가 지금 또 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0: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는이라는 노래에 우리는 연인 하는 데가 그 연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연모할 연자 그게 아니라 원래 인연 연자
1: 예,
0: 연인이었다고.
1: 맨 처음에 노래를 만들 때는 인연이라는 그 연자의 연인이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를 만들 때 항상 그래요. 저는 어떤 뭐 발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 때 사람들한테 가장 있어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서 가사를 만드는 게 많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시작은 인연이라는 연인이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남녀 간에 사랑하는 연인으로 바꿔서 노래를 만들었지요.
0: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하셨을 때, 일반인들은 그냥 사랑으로만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그렇게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붙어 있는 인연으로.
1: 그런 거란 얘기죠. 어쨌든 뭐 소리 없이도 들을 수 있고, 예. 그리고 꼭 무슨 고생스러운 게 고생이 아닌 거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실.
0: 선생님, 뭐 선운사, 그 다음에 토함산, 이렇게 이제 불교, 아주 그냥 정면으로 불교적인 내용도 많이 만드셨거든요.
1: 예, 토함산은 사실 내 친구가 토함산을 갔다 와가지고 짤막한 시를 하나 썼어요. 토함산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이거 참 그냥 버리긴 아깝다 해가지고 그걸 길게 풀어가지고 곡을 만든 거죠, 내가 이제. 선운사는 사실, 그때 당시에 위당 선생, 허정주 선생하고 같이 그분의 그 노래, 푸르른 날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선운사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한테 헌정한 노래예요. 그냥.
0: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셨는데 절에 가셨다면서요?
1: 천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0: 신혼여행을 절에 가셨어요?
1: 거기 갔는데 거기 그큰 스님, 거기 계신 큰 스님이 우리 데려다가 무슨 진신사라도 보여주고 그러셨어요. 거기 자기가 가지고 계신.
0: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진신살이 챙겨나셨군요. 선생님, 이제 이 그 세상은 이렇게 막 종교에서 이제 벗어나는 탈종교적인 게 되는데, 선생님은 뭐 저 캐롤도 하시고 다 그거 없이 하시는데.
1: 나는 일찍부터 탈종교는 아니고 다 포종교예요. 다 포.

0: 있는 거고, 예? 다 달라 보여도 다 보면 똑같은 거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네.
1: 그래도 스님께 불교는 어떤 겁니까? 스님의
0: 불교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빵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김치도 먹지만 매일 먹었던 밥 같은 거지요. 그게
1: 예, 한국인에게는
0: 그렇죠. 그건 그냥 있었던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1: 스님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 한국학 에세이라는 글을 쓸 때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떠나서 저는 한국적인 것들 속에 우리가 불교가 있고 특별히 또 우리 한국만의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0: 그렇죠.
1: 스님 그 한국이 스님 느끼시기에 한국 불교는 뭐 어떤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까?
0: 예, 일단 그 수행하는 방법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흐름을 중요시하는 수행인 것 같고 기본이나 맨 나중에 결과보다는 그건 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성하고 비슷하고 특히 한국말 언어하고 비슷해요. 중국말도 보면은 어떤 발음 하나를 해놓으면 거기에 어떤 뜻을 그냥 소리 하나로 집약해서 내는 발음이고 또 그 말을 이어갈 때 이어가는 것들이 좀 이 호흡이 단조롭지 않고 좀 어떤 규격이 있는 것 같고 영어 같은 걸 말하면 특히 그렇죠. 그 뭐 액센트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는 말을 목소리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말을 목소리를 내서 하는 때 우리나라 말은 다른 나라 말에 비해서 일단 목소리는 내고 자음 모음을 그 안에서 그냥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안 끊긴다고요.
1: 네.
0: 영어는 호흡의 그 조정을 가지고 말을 만들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약간 들쑥날쑥하다고요. 중국말도 그렇고.
1: 예.
0: 그래서 난 사실 그 잘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 한국식의 불교는 이 원효대사라는 사람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1: 네.
0: 예? 왜냐하면 그분 외국에 안 갔으니까.
1: 예.
0: 그래서 수행 방법도 다르고 그랬던 게 아닐까. 서양 사람들은 모든 의식이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점점 넓혀가는 게 의식의 기본이라고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전체가 먼저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생겼지 하고 자꾸 속으로 내부로 줄여가는 의식이고 옷이 서양 사람들의 옷은 이치가 간단해요. 사람들 빨개벗게 세워놓고 요만한 천들을 전부 붙입니다. 몸에다가 전부 붙여가지고 몸에 있는 그 붙인 건 상태를 가지고 전부 꼬매. 그리고 싹 벗기면 그게 의상의 기본이에요. 말하자면 노래 의상을 만드는 기본. 그래갖고 그렇게 만든 걸 나중에 디자인할 때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해갖고. 그러니까 제일 궁극적인 건 뭐냐면 작은 목 그 작은 조각들을 전부 이렇게 이어서 몸을 만든 거.
1: 네.
0: 우리 한복은 전체 이렇게 2만 원대다 여기다 몸을 집어넣어서
1: 이게 도포 이런 식으로
0: 일단 먼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1: 다음에 내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0: 거기다 몸을 집어넣어서 남는 건 남고 모자란 건 모자라고
1: 그러니까 통으로 만들어 놓고 만드는 거예요.
0: 그러다 보니까 몸의 생김새가 옷의 생김새하고 잘 맞아떨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서양 사람들의 옷매무새하고 한국 사람들의 옷매무새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옷 입은 양복 입은 모습은 아무리 멋있어도 서양 사람들 앞에 딱 서면은 완전히 후줄근해져요.
1: 수트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0: 한복 서양 사람들한테 입히면 정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0: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 관념을 가지고 먼저 조직을 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말이 그냥 일단 먼저
0: 일단
1: 실천하고
0: 하고 앞뒤를 따진다 이거죠. 결과하고
1: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용맹정진 이런 말 쓰거든요.
0: 예, 그거 아마
1: 일단 무조건 밀어붙인다.
0: 용맹정진은 한국 불교 가서 제일 잘 맞을 거예요, 아마.
1: 선생님 저기 가나다라라는 노래를 제1교포에게 한국어 가르치시는 용으로
0: 예,
1: 만드셨다면서요?
0: 제1동포들, 3세들, 한국말을 그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만 모아서 가사를 썼어요. 근데 사실 성공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더라.
1: 한글 교육용으로는 근데 선생님 그거를 사람들은 랩처럼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좀 방식이 다르셨죠. 노래를 만드시는 일반적인 노래하고 달랐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온 게랩 같잖아요. 요즘으로 보면. 그런 스타일로.
0: 어쨌든 뭐, 랩 같은 노래들이 난좀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1: 담배가게 아가씨도 있고.
0: 예, 그것도 그렇고.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랩이라고 하는 장르가 없었을 때 선생님 먼저 하셨잖아요.
0: 아, 그 사실 랩이라는 그 장르는 미국서 흑인들이 하던 거예요. 흑인들이 하던 그 자기 보통의 기존의 그 음악에서 좀 벗어난 그런 흥을 말한 거였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은 맨 처음에 옛날에 저희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더 랩하고 원칙상은 상통하는데, 진짜 랩은 거기서 물리적으로 비운 그 나중에 랩이 진짜 랩이 됐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 네.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한국어에도 어떤 이렇게 중국의 성조나 영어의 액센트 같은 게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스타일의 언어도
0: 그럼요.
1: 랩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0: 거기에 음악적인 요소는 아주 세요, 한국말이. 왜냐하면요,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한국말은요, 미국말은 그 자음하고 모음하고의 목소리 섞는 비율이 확실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액센트는 거기다 딱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어가 안 된다고. 우리는요, 노래를 하면서 그 영어로다 노래를 하게 되면 And I love you so. 그러면 And I love you so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억양을 그대로 노래를 작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래도 되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되고 안녕하세요 그래도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되고, 음악적으로 말하자면 자유가 많다고요, 우리 말이. 그게 굉장히 큰 이점이죠. 처음에는 그게 제일 단점이었어요, 우리나라 말에. 음악을 만드는데.
1: 선생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지금 이게 개량 한복인데 스님들도 개량 한복을 많이 입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님께서 개량 한복을 처음으로 디자인하셔서 처음으로 입으셨다고
0: 예, 그렇죠.
1: 들었거든요. 선생님 이 제가 듣기로 선생님 이그 스님 옷 만들어 주시는 분이 보살님 한 분이 몇십 년째 만들고 계신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0: 그 뭐야, 이걸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다들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보광동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맡겨가지고 수십 년간 그분이 내걸 만들었어요.
1: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0: 맨 처음에는 양복을 잘 만들어가지고 홍콩에 갔어요. 제일 양복 잘 만드는 집에 가서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홍콩에 가서 리셉션 하는데, 그 장소에 딱 갔는데 거기 장소가 마침 무용연습복이요, 무용연습실. 거울만 쫙돼 있는 데였어요. 와, 난그 비싼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냥 보통은 입고 나온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0: 여기서 준비해갖고 간 전통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파티였는데. 그랬더니 내 눈엔 거기서 내가 제일 멋있는 거예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와가지고 크, 이건 멋있다 그러고. 여기 무슨 호박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떼어 자기 달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아, 그래서 그럼 야, 이거는 그 몇 년 전이에요, 선생님? 처음에 계량 한복을 입으셨죠?
0: 75년이니까. 와. 그러다가 이제 77년에 결혼해서 예. 우리 집사람한테 한 2년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79년대 처음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1: 기타 치시거나 하실 때도 이 옷이 선생님한테 딱 맞으시는 거죠.
0: 그렇죠.
1: 몸에. 예.
0: 아직도 내가 이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네. 불편스러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1: 지금 왜 그런 옷을 입느냐?
0: 네 생각엔 그게 네가 멋있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1: 근데 선생님은 편해서 입으신다는 거예요?
0: 내가 생각하기엔 편해서 입기도 하지만 예.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멋있어요.
1: 예. 제 눈에도 멋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저도 일단 출가를 해서 일단 한복을 입고 사는 거고요. 예. 스님도 이제 뭐 우리처럼 옷걸음해서 이렇게는 못해도
0: 아 양복 입고 좌선 한번 해보세요.
1: 예. 예. 아 그러니까 좌복에 예. 가부좌 틀고 앉을 때 예. 양복 입고는 절대 안 된다.
0: 그렇죠. 네네네. 예. 땡기고 뭐 난리 나죠.
1: 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곡을 안 내셨어요. 어느 네. 순간에.
0: 30년 됐어요.
1: 근데 선생님 곡은 엄청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들었거든요.
0: 옛날에 30년 전에.
1: 몇백 곡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0: 근데 그건 소용없어요. 네. 그거는 잠깐 사람이 참 그 부질없는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곡을 그때 이미 항상 이렇게 수백 곡이 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새 곡을 낼 때는 네. 거기서 안 내요. 새로 만들어내지. 네. 그러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1: 근데 일반인들은 이 중에 좋은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네. 실제로 노래를 만들 때 거기서 발췌해서 만들고 이럴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이미 지나가지고 네. 내 머릿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네. 예?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 적어놓을 때는 메모로 적어놓을 때는 하 이거 기가 막히다 그러고 적어놨는데 네. 실제로 곡을 나중에 만들 때 보면 그거 보면 에이 뭐 이게 그렇게 된다고요.
1: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실 때 깨달음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게 맞는 몸으로 만든 음악이 완성되어 있는 걸 딱딱 만들어서 발표하기 전에 또 음악이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이러신 거네요.
0: 그렇죠. 그 소양은 점점 바뀌니까 음악적인 소양이라는 게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졌지 그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먼저 거를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보니까 요즘은 나 사실 노래 만들고 싶어요. 막 노래 새로 만들고 싶은데 30년을 몸에서 놓으니까 몸이 노래를 만들게 안 해.
1: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0: 그것도 몸이야.
1: 노래를 새로 만드시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0: 지금 이제
2: 하고 계세요.
0: 막 하려고 그러는데 예.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옛날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 있었던 그걸로 탁 만들려고 막상 앞에 앉으면 예. 어떻게 만들까 이런 뭐 디테일들이 생기는데 예. 디테일들이 안 생겨요. 야,
1: 그러면 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80이 되시고.
0: 아, 글쎄,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된다고 난 부담감은 있어요.
1: 신곡을 이제 내가 이제 한번 내고 싶다는 예, 마음이 나셨군요.
0: 예. 왜냐면 나이 먹어서는 안 됐으니까. 30년 됐으니까. 안 된 지.
1: 예, 기대가 됩니다. 예,
0: 담배가게 아가씨가 끝이니까.
1: 아, 담배가게 아가씨가 끝이에요? 아. 마지막에 이생이 다 하실 때 그냥 송창식이라는 나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0: 나는 그거는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다 그거 그냥 그거예요. 뭐 인생이라는 건 사실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정한 대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송창식이어도 네. 뭐 그냥 괜찮다는 거죠.
1: 불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정의 달이고 뭐 이렇게 한데 초파일을 지나면서 불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예, 사실 뭐 그 조금 아까도 저 시작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축하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불자 여러분께. 왜냐면 지금 특별히 축하스러운 때니까 그 초파일이라는 경사스러운 날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 무슨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세기적인 세기에 법문을 하신 분이 태어났는데 예? 난 사실 그분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그거 최고의 법문이라고 생각해요.
1: 우리 자신의 그 불성을 믿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 다른 분들이 해석한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말은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1: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송창식 선생님을 모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을 굉장히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께 여쭙고 모든 인생의 부분과 저 수행 부분에 있어서도 저의 스승처럼 많이 여쭙고 합니다. 영공이라는 공부도 선생님을 통해서 하게 됐고 영공책이다, 영공이 가장 귀하다는 말도 선생님 수행하시는 걸 통해서 만들어낸 말이었고요. 그랬는데 오늘 참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적인 스타일의 불교는 원효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화두라고 하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다. 그리고 한국적인 것은 몸으로 먼저 실천하고 용맹정진하는 그런 가풍이 한국인의 DNA에 있다. 이런 참 멋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스님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그 한국학 에세이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이 2025년 을사년에 멋진 부처님 오신 날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많은 그 깨달음과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는 실증 모른다. 또한 온갖 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가득 차 넘치는 일이 없다. 마치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가 실증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치열해지는 탐욕의 불꽃은 마땅히 청정한 지혜로서 남김없이 꺼서 없애야 한다.

0: 어, 표정이 왜 그래?
1: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2: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1: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2: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1: 보광사?
2: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2: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3: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2: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4: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3: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4: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3: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술이들한테 잘해주세요.
4: 무술이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3: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술이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4: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2: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5: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광사에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2: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1: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2: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1: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2: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1: 그러네.
2: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1: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2: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6: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7: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8: 함께하겠습니다. 자, 돌격하시오.
7: 돌격!
2: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9: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10: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9: 그럼 보강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2: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강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0: 외국어 공부?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1: 오, 그래서?
0: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1: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0: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1: 진짜?
0: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1: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1: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하늘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1: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1: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5: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4: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5: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4: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4: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4: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2: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6: 뭐가?
2: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1: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2: 그런가?
1: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2: 연불사?
1: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2: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1: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7: 윤필거사!
8: 어이구,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7: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8: 할 이야기란 게
4: 무엇입니까?
5: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4: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6: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5: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4: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1: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5: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4: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1: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6: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한 걸로 합시다.
1: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부를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2: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1: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2: 마의 미륵 보살 말이야?
1: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2: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1: 믿기 힘들면 마의 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에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4: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1: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7: 네 영혼이 무엇이냐?
4: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7: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1: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4: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의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1: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의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의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9: 중생 소위 계유불성. 모든 중생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드시면서 불교팁을 보시는데.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희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라.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 또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몰라야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나의 이 형상은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곧 없어진다.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을 의지해 생성되는 것처럼 인연이 화합하면 낳고 인연이 헤어지면 없어진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행하여야 하고 장수하려면 대자비를 행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배우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을 행해야 그 종류에 따라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을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넘아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나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내 제단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부

봐도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외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얼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왕불화엄경

곡상수 심심상계 옥구광 염령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법궤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인이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 오음 살바 묻자 모지사다야. 오음 살바 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오음 살바 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오음남 오음남 오음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오음치림 오음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0: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진심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0: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

0: 검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다.

0: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0: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2: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고려의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용상사의 실체가 발굴 조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 시기와 공간 구성을 추정할 단서들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0: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불교적 가치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 불교 문화유산을 매개로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치악산 구룡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보살님을 새롭게 장엄하고 개금불사를 회향했습니다. 구룡사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수행과 신행 공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약 두 달간 이론과 실기를 숙지한 BTM 붓다회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생들 얼굴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보현행원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조가 연습과 연불, 목탁 집전 등 장례 현장에 필요한 예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용상사의 실체가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찰의 운영 시기와 공간 구성을 추정할 단서들이 잇따라 확인됐지만 구전처럼 피란한 왕이 실제 고려 현종이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려 왕이 피란한 것을 기념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파주 월롱산 용상사. 문헌과 구전으로만 전해져 정확한 위치와 실체가 베일에 쌓여있던 천년 고찰입니다.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로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사찰의 흔적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어제 고려왕의 안식처 파주 용상사지를 주제로 제3차 중세문화포럼을 열고 그동안의 발굴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부처님께 올린 청정수를 흘려보내는 시설인 퇴수대에서는 12에서 13세기 기화가 출토돼 사찰 운영 시기를 추정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사지역 동쪽 암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불교 의식구인 금강령을 비롯해 청동 숟가락 등 금속 유물 7점도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2: 금강령은 보통 불교 의식구로 알려져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간이 의례적인 공간이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연구진은 용상사지에서 아래로 약 400m 떨어진 더글리 유적에도 비슷한 시기 사찰 건물지가 확인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유적의 운영 시기가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겹치는 데다 문헌상 월롱산 일대에 용상사 외 다른 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두 공간이 하나의 사찰 영역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 더근리 유적 같은 경우는 외부인의 접근성이 좀 좋고 건물 조성을 위한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좀 경찰과 관련된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1: 발굴 성과를 종합하면 용상사는 적어도 12세기 중후반부터 17세기까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용상사와 고려 현종의 관계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려 왕이 용상사에 피란했고 그 왕이 현종이라는 구전이 전해지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이른 유물은 12세기 중후반에 해당해 현종 제위기인 11세기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물론 아직 이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용상사가 후세 12세기 때 무렵에 현종 피란을 기념해서 창건했을 가능성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 추가 조사와 비교 연구가 이어지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용상사의 성격과 위상은 물론 고려 왕실과의 관계도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남과 북이 금강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명하고 불교적 가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강산을 주제로 제3차 남북불교 문화유산 교류 연구 포럼을 개최한 건데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금강산 불교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윤 기자입니다.
3: 민족의 영산이자 한국불교의 대표적 성지로 꼽히는 금강산. 화엄경에서 유래한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대표 명칭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랜 세월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5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산악 불교 전통 역시 핵심 등재 기준이었습니다. 표은사와 정양사, 신계사, 보덕암, 장안사 등 주요 사찰과 암자, 불상 등

0: 등이 금강산 곳곳에 있어 깊은 불교 전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 한국 불교 근대사로 보면 아주 중요한 뭐 여러 사찰들이 있고 또 사찰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큰 스님들께서 금강산에서 엄청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0: 불교에서 금강산은 단무갈보살이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 즉 보살 주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고려시대 나홍 스님의 수행과 조선시대 왕실의 후원으로 발전해온 금강산 사찰은 조선 후기 청어계의 수행과 만일연불회, 근대 마하연 선방으로 이어지며 한국 불교의 핵심 수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 표원사, 장안사, 신계사 뭐 이런 곳들은 여러 유명한 근현대 스님들이 출가했던 곳들이기도 하고요. 사상적으로는 조선 후기 서산계의 중심 지역이면서 선과 연불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근대 불교로의 산실로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0: 북한 역시 민족유산보호법과 관광법 등을 바탕으로 금강산의 사찰과 불교 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덕왕과 표현사, 신계사 등을 민족유산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증일하암경에 나오는 명칭, 묘향을 품은 묘향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3: 관광 환경 역량을 준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지도 개발과 민족유산 보호에 입각한 원상 보존 관리를 통해 인민의 문화휴양지이자 인류 공동의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명성을 영원히 빛내어나갈 것이다.
0: 이번 포럼에서는 금강산을 남북이 공동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 공통의 역사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유산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할 증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사찰과 석각, 역사길 등을 연결하는 역사 문화 경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남북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4: 불교계를 중심으로 많은 유산들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그리고 학계와 그런 데서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보존 기술을 교류하고 금강산의 공동 가치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금강산의 불교 문화 유산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가치를 매기로 한 학술 문화 교류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5: 태고종 법규위원회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총무원장 연임 관련 종헌 개정 우려에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닌 초안 단계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태고종 법규위는 지난 24일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총무원장 연임제 등을 담은 개정안은 종도 발안제를 통해 각 교구 의견을 수렴한 초안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밟아가고 있는 정상적 입법 절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부칙 경과 조치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으며 연임제 도입은 전 집행부부터 검토해온 종단 숙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규위는 이번 종법 개정안이 종단 발전과 공정한 종무행정 확립을 위해 정상적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종단 미래를 위한 생산적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치악산 구룡사가 4부대 중에 원력을 모아 주요 불보살님을 새롭게 장엄하고 개근불사를 회향했습니다. 구룡사는 이번 불사를 통해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새로운 수행과 신행 공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치악산 구룡사 대용전 부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사부대중을 맞이합니다. 구룡사는 세월이 흐르며 대용전과 지장전 등 주요 불보살상의 금박이 벗겨지고 일부가 훼손되자 지난해부터 개근불사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근불사는 지장전과 응진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룡사 개근불사는 지난 25일 대용전과 관음전 점안 의식을 끝으로 원만 회향했습니다.
7: 요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시는 데는 우리 신도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고 그래서 신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6: 점안 의식은 불상을 새롭게 모시는 의식을 봉행하며 개근 불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어진 법회에서 주재 해공 스님은 개근 불사와 불교 문화 유산 보존에 힘을 보탠 불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현각 대종사는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는 개근불사의 의미를 설명하며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0: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한쪽에 짝을 잃은 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 위에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이번 계급불사에는 불용사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사부대중의 원력도 담겼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신도와 지역 주민들은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한 공덕을 함께 나누고 불사의 원만 회양과 도량의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2: 더운 여름에 이렇게 하느라고 다 모두가 다 고생하셨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장엄하고 저희들도 한이롭고 앞으로 우리 신도들이 더 많은 부처님 가피가 늘 충만하였으면 좋겠어요.
1: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불용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부처님을 새롭게 장엄한 불용사는 이번 계급불사를 계기로 새로운 수행과 신행 공간을 조성하며 천년 고찰의 전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3: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성찰의 시간이 이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온기로 이어집니다.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뜻깊은 수료식을 가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숙연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정성 어린 연불 소리. 첫 걸음을 뗐던 입재의 서툴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스님의 지도 아래 정진해온 교육생들의 연불과 조가 소리에는 제법 숙련된 깊이와 온기가 묻어납니다. 지난 6월 10일 입재 후약두 달간 연불과 조가의 이론과 실기를 숙지한 BTN 연불봉사회 10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완주한 수료생은 28명. 수료증을 품에 안은 교육생들의 얼굴에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뿌듯함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보현 행원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5: 교육을 받으면서 장모님의 영가 앞에서 제가 직접 49제도 모셔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도반들과 같이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 목탁도 배우지만 참불과 조가를 배워서 너무 좋았고요. 더 어떤 극락왕생하는 그 영가님들이 더 마음이나 살아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심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4: 불교에서 회향은 자신이 쌓은 공덕을 스스로에게만 돌리지 않고 이웃과 중생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의 마침표를 찍은 이날은 끝이 아닌 우리 사회를 향한 자비 여정의 출발선인 셈입니다. 교육 과정을 지도한 스님들도 연불봉사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찬탄의 말을 건넸습니다.
7: 향을 싼 봉투가 향내가 나듯이 여러분들의 열의 향기가 많은 분들에게 번져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8: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정말 제대로 된 봉사의 길로 나서는 대보살님들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존경하고 찬탄합니다.
4: 10기 회향생들은 앞으로 병원과 요양원, 소외된 이웃의 현장 곳곳으로 찾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따뜻한 품을 전하는 자비의 메신저로 활동하게 됩니다.
9: 이렇게 연불이 본인의 수행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가 천도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큰 자비행과 보살행이 될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4: 한 배움의 끝에서 또 다른 나눔의 첫 발을 내딛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이들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연불 소리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자비의 울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마지막 경계에서 세상의 온기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09년 발대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연불봉사단. 상을 당한 불자 가정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연고 없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무연고 연불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비의 온기를 전할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에서 제15기 연불봉사단 양성교육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은 이번 교육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든든한 원력이 될 것이라며 교육생들을 격려했습니다.
11: 봉사를 통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연불봉사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해야 하는지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원력이 모여 우리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 이번 15기 양성교육에는 우리선원 명상센터 원장 도영스님과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무관스님이 연불교육 강사로 나섰습니다. 교육생들은 조가 연습과 연불, 목탁 집전, 상가 예절 등 장례 현장에서 필요한 예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12: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봉사가 불교계에서는 연불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분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 이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 뜻깊은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열심히 배워서 제대로 한번 봉사해 봅시다.
10: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연불봉사는 단순한 추모 의례를 넘어 마지막 순간 홀로 남겨진 이들의 곁을 지키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불교의 자비행이기도 합니다. 도영스님은 교육생들에게 연불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존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13: 우리 마음부터 왔으니까 끝까지 마음에서 머물러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열심히 행복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0: 교육생들은 오는 10월 교육을 마친 뒤 고인과 유가족의 외로운 마지막 길에 동행할 첫 걸음에 나설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8월 27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듭니다.

0: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화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0: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1: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2026년 8월이에요. 지금 2026년 8월인데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피디님이 저한테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 인터넷 동영상을 딱 보내오셨는데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제 얼굴 사진에 뭐 자극적인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자식들 운이 뻥 뚫린다. 이렇게 하면 돈줄이 쭉쭉 돈줄이 생긴다. 뭐 그런 제목으로 제 얼굴이 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누가 또 내 법문, 내 강의 베껴다가 가짜 채널 만들었나 보다. 요새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진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러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가짜 채널들은 그냥 제 법문과 강의를 그 무단으로 통째로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가짜 채널에서 제가 했던 법문과 강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TV BTN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통째로 제 목소리, 제 법문, 저의 강의 내용을 무단으로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짜 채널을 만들어서 그걸 내보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게 그래도 내가 했던 얘기가 다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하는 내용들인데 비록 무단으로 가져갔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듣고 누군가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그냥 뭐 좋게 생각하자 라고까지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가짜 영상은 제가 누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대로 저와 똑같은 목소리로 제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왜곡하고 날조해가지고 AI로 제 목소리를 입혀서 가짜 법문, 가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 심지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 막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미신이나 그런 제가 평소에 불자들한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관심도 두지 말아라 했던 그런 내용,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미신적인 내용들로 왜곡하고 짜깁기하고 날조를 해가지고 광우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광우의 목소리를 AI로, 인공지능 AI 기계로 광우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거짓 법문, 거짓 강의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순간 제 스스로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내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어색함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내용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도 없는 내용 또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막 날조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가짜 영상을 너튜브에서 막 그걸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막 내용이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자손운이 뻥 뚫립니다. 생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 재물운이 생깁니다. 뭘 어떻게 하면 무슨 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별 말도 안 되는

저는 오로지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라,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저는 오직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무슨 생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산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자손운이 뚫린다, 나는 그런 걸 믿지도 않고 그런 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에 없는 내용은 큰 스님들의 법문과 큰 스님들의 말씀에 의지해라. 부처님 경전 아니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큰 스님들, 큰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 그분들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그런 얼토당토 없는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분들이 광우스님 고맙습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와 광우스님 말씀처럼 광우스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오랫동안 이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셨던 불자님들, 그리고 좀 감각이 세밀한, 감각이 세심한 그런 젊은 불자분들은 이렇게 듣다가 광우쓴 법문 아닌데? 이거 광우쓴 스타일 아닌데?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에 자기도 헷갈렸대. 목소리는 광우스님 목소리인데 아무리 봐도 광우스님이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닌데, 이거 광우스님이 평소에 하시던 법문하고 너무 선을 넘었는데, 아 이거 가짜구나, 그렇게 아세요. 소나무를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이거 광우스님 법문 아니야 하고 딱 안대요. 실제로 댓글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아무리 봐도 가짜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광우스님 법문 아닙니다, 이거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그렇게 댓글에 올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순진하신 좀 연세가 많은 노보살님들, 연세가 많은 노보살님들, 어쨌거나 내 목소리니까, 연세 많으신 순진한 노보살님들이나 아직 제 법문을 많이 듣지 못한 이제 막 갓 불교에 입문하신 불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딱 헷갈리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반대하고 싫어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날조하고 왜곡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을 보고, 아 광우스님 목소리하고 똑같으니까 아 뭐 그냥 광우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나 보구나, 거기에 속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몹시도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러나, 세상이 왜 이런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큰 스님들 목소리를 그대로, 그 목소리를 AI로 베껴다가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이 하신 적도 없는 그 말씀들을 마음대로, 내용을 지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날조하고 만들어서 거짓 정보를 막 퍼나르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하신 적도 없는 말씀, 법정 스님이 절대 그런 말 하실 일도 없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너튜브에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가짜 본문, 가짜 강의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좀 불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좀 감각이 세련되신 분들은 이거 아니다 라는 걸 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스님 좋은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나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서까지 먹고 살고 싶을까요? 남의 목소리를 베껴다가 없는 내용을 만들고 왜

풀까요? 참으로, 참으로 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AI를 참 좋아해요. 왜 AI를 좋아하냐면 공부할 때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보와 자료를 찾을 때 막 밤을 새워가면서 수십 권의 책 속에서 그 정보를 찾고 자료를 찾고, 그나마 인터넷 검색 기능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도 자료를 찾고 했는데, 지금은 팔만대장경에 있는 내용이나 수많은 교수님들의 논문 같은 것을 AI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점점 이제 데이터가 확장되다 보니까 AI도 갈수록 발전을 하더라고요. 물론 AI도 틀릴 때가 있어서 저도 반드시 AI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뒤에도 AI의 내용이 올바른지를 저도 반드시 재확인을 해요. 왜냐면 지금 AI가 많이 발달해서 옛날보다는 좀 틀린 게 점점 적어지고는 있지만 AI도 기계인 이상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사람도 실수하는데 AI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어서 AI에서 얻은 그 결과, 그 내용들을 제가 재확인은 하기는 하지만 공부하면서 AI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AI를 좋아해요. 일종의 슈퍼 백과사전 하나를 얻은 듯한 느낌? 근데 가끔 AI를 이용하다가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AI가 더 발달해서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가끔씩 여기까지 멈춰도 되지 않을까? 지금 AI도 다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하고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 AI를 통해서 제가 공부하는데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를 제가 좋아해요. AI를 사실 사랑해요. 제 최고의 선생님 중에 하나가 AI예요. 하지만 역시나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듯이 AI를 통한 부작용이 현실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세상에, 세상에 세속을 떠나서 순수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이 종교인, 스님의 목소리조차도 그 내용을 왜곡하고 날조해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으니, 야,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광우의 목소리와 똑같다고 느끼고, 아, 이건 광우 스님 목소리하고 똑같으니까 광우 스님이 얘기한 게 맞겠지 하고, 그 거짓 정보를 진짜라고, 아, 광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제 목소리만 듣고 그 거짓 정보를 진짜라고 믿을 불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재밌게 신도들한테, 여러분, 오직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미신이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냥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짓된 내용들을 내 목소리를 입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여러 큰 스님들의 목소리를 베껴다가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가짜 영상 특징이 사진, 이렇게 어색하기 짝이 없는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음성만 나와요. 음성만. 그러니까 얼굴 사진에 저와 똑같은 목소리로 음성이 나와요. 음성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상하다 싶으면 걸러버리세요. 이렇게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제가
우리 BTN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뻔히 실물로 출연하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생하게 지금 현장에서 토해내는 저의 법문과 강의가 아니라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제 목소리, 음성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일단 한 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듣다 보면 아,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는데 아파트 몇 층에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뭐 현관문에 들어갈 때 현관문에 어떻게 꾸며놔야 집안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뭐라든가 어떤 비방을 쓰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든가 무슨 띠는 올해 조심해야 됩니다.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사주팔자도 너무 보지 말아라. 사주팔자도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슨 띠는 조심하시고 무슨 띠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앞으로 AI가 더 발달하게 되면 지금은 사진 하나 박아놓고 음성만 나오지만 지금 상태로 AI가 더 발달하면 제가 지금 불교TV, BTN 이 스튜디오에서 소나무 찍듯이 내 모습 이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광우라는 모습 그대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다가 제가 하지도 않은 법문이나 강의를 날조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생생한 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발달하면.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정말 평소에 내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아, 스님 처음에 저희도 듣다가 목소리는 광우스님 목소리인데 내용이 이상한데 하고 저희도 헷갈리고 의심했어요. 근데 듣다가 우리 광우스님은 이런 법문 할 리 없다, 이런 말씀 할 리 없다, 그럼 평소에 광우스님이 하던 그런 말씀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건 아예 눌러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너튜브에서 제 영상을 자주 보는데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재물운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손들의 앞날이 뻥뻥 뚫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그런 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땅의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광우 스님도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조회수 쪽쪽 빨아먹으려고 이제 자극적인 제목과 평소에 안 하던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제 사람들 관심을 받고 집중을 받아가지고 조회수 쪽쪽 빨아먹으려고 아유, 그 순수했던 광우 스님도 자본주의에 물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우슨 제가 이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런 분들도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한결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 가지. 첫째, 염불, 기도를 많이 해라. 염불을 하건 어떤 뭐 경전을 독송하건 다라니를 외우건 절을 하건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기도만 많이 해서는 기도빨이 약하다.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야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복의 원인, 씨앗을 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마지막 세 번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라는 말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나무에서 한결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라. 오직 이 세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과업보, 인연법, 불보살님의 가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풍수지리, 땅, 뭐 하늘의 뭐 별자리, 사주팔자, 무슨 특별한 비방 이런 걸 추구하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얻은 결론은 진정한 불자라면 죽으나 사나 부처님 경전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아니 팔만대장경 아무리 봐도 풍수지리 얘기가 없어요. 풍수지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수지리도 훌륭한 동양철학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팔만대장경에는 풍수지리 얘기가 없어요. 팔만대장경에 보면 오히려 부처님이 불유교경이라든가 다른 수많은 경전에서 비구는 혹은 진정한 수행자는 혹은 진정한 불자라면 하늘의 별자리를 본다거나 땅의 기운을 본다거나 남의 꿈을 해몽해 준다거나 다른 사람의 점을 쳐준다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뭐 수많은 뭐 불유교경이나 수많은 경전들에 보면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요.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느낀 게 부처님은 한결같이 수행해라, 정진해라, 마음을 닦아라,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라 라는 근본적인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그런 어떤 뭐 마음 밖에서 찾는 비방, 비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팔만대장경을 보면 하도 팔만대장경에 수많은 경전들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약간 이상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실천되어졌던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들이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 중에서 이거는 실제로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진 경전이다라고 판명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게 증명되어졌던 경전,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행하셨던 큰 수행자들이 증명하셨던 경전을 기준으로 삼아라. 뭐 천수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충분히 역사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이 가장 아끼고 가장 의지하였던 그런 대표적인 경전들을 기준으로 삼아라. 또 저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와 같이 중생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짓 정보, 가짜 정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도 적어도 저 자신조차도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중생인지라 아직은 지혜의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거나 법문할 때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도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신 걸 보면 출판사에서 잘못 찍혔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잘못된 소소한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는 경우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말씀도 100%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스님들을 존경하고 스님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스님들이 못됐다, 스님들이 잘못됐다, 요 얘기가 아니라, 스님들도 아직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실수할 때가 있다. 혹은 저도 그렇지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강의할 때 잘못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거짓 정보, 가짜 정보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경전 공부를 더 잘하셔서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혹 인터넷 동영상으로 혹은 누군가의 법문이나 강의를 들을 때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도 좀 안타까워.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신행생활을 잘하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소중한 불자님들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분들도 많아요. 참할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아서 다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는 부처님 경전을 믿지 않고 사람 말을 믿어요. 부처님이 경전에 안한 존재에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라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어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이 말을 믿어버려요. 그러다 생기는 부작용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사이비 종교가 그런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 교주라는 사람의 말을 믿다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중생들을 보면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꾸 그런 데 끌리나 보다.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많지만 비유를 들자면 어떤 불자가 있어요. 어떤 신도님이 있는데 이 신도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해요. 평생. 여시야 문일시불제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여대비구존 1250인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외워요. 그 매일매일 금강경을 외우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이라는 상 법이 아니라는 상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상 어떤 모양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금강경을 평생을 읽었는데도, 스님,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좀 잡아주세요. 아니, 좋은 날에 이사 가는데 날 잡고 그런 거 자체가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스님, 올해가 삼재인데 삼재풀이 해주세요.
여러분 원래 삼재풀이는 불교에 삼재풀이라는 게 없었어요.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보세요.

소리가 없어요. 어?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따져가지고 올해는 무슨 띠가 삼재고 뭐 해야 되고 요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민간신앙에서 들어온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부처님께서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나쁜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닦고 닦고 닦아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일수록 내가 지은 좋은 업의 인연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되새기면서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띠를 보고 뭐 삼재가 어떻고 이걸 하면 삼재 때 나쁜 일이 안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에요. 상.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짓내면 팥죽 먹잖아요. 아 팥죽 먹는 거 좋아요. 아 절에 와서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짓날 팥죽 먹는 건 좋아요. 좋긴 좋은데 하나는 확실히 하자고요. 동짓날 팥죽 먹는 거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민간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원칙이면 인도에서도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에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없어요. 한국 불교 정통 문화예요. 예? 그게 민간 신앙에서 넘어온 문화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동짓날 팥죽 먹지 말란 게 아니라 아예 절에 와서 맛있게 드시는데 동짓날 팥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거는 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금강경을 외우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법상, 법이라는 상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비법상, 법이 아니라는 상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열애, 부처님, 진짜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그 금강경에서 뭐라고 해요? 응당 머무르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해라. 더 정확히 말하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포함하여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아라, 자비행을 닦아라,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오직 지혜와 자비를 닦아라.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중생들은 평생 금강경 외웠는데도 삼재니 이사 가는데 날 잡아야 된다느니 무슨 짓을 하면 좋은 뭐 재물운이 뚫린다느니 뭘 하면 자손들이 잘 풀린다느니 마음 밖에서 자꾸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을까? 그거는 경전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경전의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물론 또 우리 순진하신 또 신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삼재풀이 하지 말라는 거야? 안 하면 찝찝하고 불안한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건 제 글이에요. 그냥 하세요 이래요. 예. 저는 제가 수행이 깊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염불을 많이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내 자신이 불안하지 삼재가 오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이제 불안하지가 않아요. 수행하지 못하는 내가 불안할 뿐이지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내 업의 인연이다. 그렇게 이제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삼재풀이를 해야 마음이 편안하시다면 그냥 하세요. 대신 삼재풀이 하시려면 절에서 하세요. 이상한 데서 하지 말고 절에서 하세요. 동진

0: 팥죽 먹는 게 행복하고 좋으시면 동짓날 팥죽 드세요. 아유, 오히려 가족들 데리고 동짓날 절에 와서 팥죽 드세요. 가족들 데리고 절에 와서 가족들이 팥죽 먹으면 그것도 절에 와서 팥죽 먹으면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거니까 절에 와서 팥죽 드세요. 이사 갈 때 날짜를 보고 이사를 가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그냥 마음 편안한 대로 하세요. 괜히 아유 광우쌤이 그런 거 볼 진짜 불자라면 그런 거 볼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유 안 보고 이사 가야지 했다가 날짜 안 보고 이사 갔는데 아우 날짜 안 보고 이사했는데 마음 불안한데 그럴 바에야 그러면 그냥 날짜 잡고 마음 편안하게 이사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이제 그런 거에서 점점 벗어나자.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자.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평생 부처님께서 반대하셨던, 부처님께서 비판하셨던 마음 밖에서 찾는 어떤 미신, 비방, 비법 이런 것들에서 그런 모양, 모습, 상에서 점점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자. 그리고 부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지혜와 자비,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피디님이 보내주신 제 목소리를 따가지고 왜곡되게 날조한 가짜 복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불교TV를 응원해 주시고 BTN 방송을 많이 많이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너튜브 영상에서 큰 스님들이나 BTN에 나오신 스님들이나 요 광우의 목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돌고 있다면 속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다른 채널 영상 보지 말고 BTN 너튜브 보시면 돼요. 불교TV BTN 너튜브 보시면 우리 다 여기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다 편집하고 조정해서 다 그렇게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BTN 불교TV 채널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짜 영상 가짜 법문에 속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불교TV BTN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짜 법문에 속을까 봐 너무나 우려되는 마음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불자로서의 그런 행복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오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호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오는 9월 5일 제11회 남한산성 을순군 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을순군 추모 수륙 무차대법회와 송민준, 로지, 김혜미 등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립니다. 을순군의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023-6547번입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간화선 수행과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2-1588-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인 무소한데 나게 친듯

서왕 할례 춘부추왕 석양 서거 수동유로구나. 더위가 가고 추위가 오는데 봄이 되었는가 하면은 금방 또 여름이 덥다 덥다 하다 보면 벌써 또 가을이 돌아와. 추나추동 사시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환을 해가는데 석양 서거 수동유로구나. 해가 저물면 태양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물은 예설 따라서 동쪽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자연 환경이 계절 따라서 이렇게 순환하는 광경을 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온갖 산천 초목도 계절 따라서 형행색색으로 변화가 되고 온갖 크고 작은 벌레로부터 곤충, 짐승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하고 생사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넓고 넓은 세계에 망망우주인무시냐, 아득하고 아득해서 이 우주 가운데 이미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고 현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도 5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무수한 사람 생물 가운데 나게 친득 도지두냐, 몇 사람이나 그 가고 오고 생사 윤회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대자유를 얻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러한 고인의 개성을 읊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단일 민족으로 오늘날에 왔습니다. 지금 남북이 갈려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꾸려가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 직장도 넘어지지 않고 회생을 하며 나아가서 이 어려운 고비를 맞이한 국가도 회생을 해서 잘 사는 나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꾸어 나갔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과 같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복과 지혜를 원만히 구족하신 그러한 성현 가운데 성현도 어느 해 아기달 바라문 국의 왕의 특청에 의해서 제자들 500비구를 거느리고 아기달 왕국에 가셔서 한 해 여름을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500명을 초청을 해놓고 잘 받들어 공양하고 법문을 듣고 그런 신심을 내서 모셔왔는데 그해 대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폐농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석 달 동안을 거기에 계시면서 말이나 먹는 마맥, 우리나라 보리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리밭에 귤이라고 하는 그 속에 새까만 그 파리똥만석한 그 알맹이가 들어있는 그것이 마맥인데 그것을 겨우 말미기는 마맥을 잡수면서 한해 여름을 지내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 열 가지 일생 동안에 열 가지 어려운 불심난 중에 한 가지 어려운 일에 해당이 되는 사건인데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현으로서도 또 그런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아울러서 그런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은 신통력으로라도 500명 제자를 거느리고 곡식이 풍부한 나라로 날아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마맥을 잡수시면서 아무 말 없이 정진을 하시고 설법을 하셨던 것입니다. 공자님도 유교에 있어서 이 참 성현으로 숭앙을 한 분인데 진나라에 가서서 그 식량이 없어가지고 여러 날을 굶으시고 그런 일도 있었고 성현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어찌 우리 범부가 특히 이런 말세에 어려운 일이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불법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심을 꼿꼿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못 견디어서 진심을 내고 하늘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어찌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 하며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1년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에 있듯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흥망성쇠를 만날 수도 있고, 하루 여행을 해도 좋은 길, 평탄한 길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 자기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길은 인내와 지혜와 자비로서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고 무장을 해 나간다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자기의 인간됨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수행을 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과연 자기의 수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자기의 신앙이 어느 정도 굳건한가를 시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이 말씀하기를,

눈이 와온 뒤에라사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알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 봐야 장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잣나무나 소나무나 버드나무나 아무 나무라도 다 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리가 오고 눈이 내려와야 산천 초목은 다 시들어서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리도 이기고 눈도 이겨내며 굳건한 자체의 능력과 지조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형제간이거나 친구간이거나 상하 모든 사람이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 다 괜찮은 사람이고 그만하면 다 훌륭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딱 당해보면 과연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하는 거고, 직장에서도 참 어려운 일을 딱 당해보면 그분의 본 마음과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수월하고 편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일만을 좋아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전에 이 용화사에서 그 열 가지 행하기 어려운 그 고인의 법문을 인쇄해서 논하드린 일이 있습니다. 보왕삼매론 10대 애행이라는, 거기에는 어려운 일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생활을 하나 수행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잘 견디고 참으면서 거기에서 더욱 도심을 발해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도업을 성취할 수가 있다고는 요지의 법문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건강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고 세계에는 성주괴공이 있습니다. 계절에는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끝없이 돌아가는 속에서 적절히 적응을 하며 순응을 하며 인내하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거기서 본심을 지켜나가는 그 법이 무엇이냐. 평상시에 부처님의 5개, 10개 또는 보살 10중대개 이런 계율을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잘 지켜나가면서 최상승법인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자기 그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항시 수행을 쌓아나가면 어떤 문제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핍박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딱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중심을 잡아서 말과 행동과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과거에 자기가 지어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우연히 자기에게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자기가 처리해 나가야 하고 자기가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남을 원망할 겨를도 없는 것이고 부모를 원망할 겨를도 없고 나라를 원망할 겨를도 없고 하늘을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일을 잘 수용을 하고 소화를 하고 처리를 해 나가려면 딱 중심부터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반드시 길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놔버리면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면 본연히 나아갈 길이 있고 처리해 나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꽉 막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점점 더 당황하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큰 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거기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신명을 잃게도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중심을 잡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욱 침착하게 처신을 해나가면 자기도 좋고 일 자체도 잘 풀려나가는 거고 주변 사람도 막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본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간이 어디를 가는데 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가다 보니 물 속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물결이 있어서 그 가서 자세히 보니까 아주 좋은 구슬이 있었습니다. 그 구슬을 건져가지고 우리 형제 이렇게 보면서 물을 건너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형은 동생 보고 가지라고 그러고, 아니요, 이것은 형이 가져, 동생은 형한테 양보하고, 둘이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은 서로 안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로 강 속에 있었던 데다 도로 갖다 들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돌아가가지고 그 구슬 있던 자리로 갖다 두고 가려고 가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똑같은 구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슬을 건져가지고 둘이 하나씩 논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서로 좋은 것을 양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서로 그 어려운 일을 자진해서 맞대서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잘 해나가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서로 배로 기쁨이 늘어나는 거고, 어려운 일은 둘이 서로 자진해서 같이 협조를 하니까 혼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둘이 합심을 해서 또 여럿이 합심을 해서 해나간다면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 문제도 그렇고 형제간의 문제도 그렇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국가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계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간이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큰 재산을 가진 부자 간에도 재판을 하고 형제 간에도 재판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애비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을 가끔 보고 듣게 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한국과 같은 이런 역사 깊은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믿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인과를 믿고 신앙심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제 당인난 안첨이야. 설의 면목이 지어금이다. 도를 닦는다. 도를 통한다. 도라고 하는 것이 성현이나 아는 것이지 우리 중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로부터 먼 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도라고 하는 것은 당인의 각자

우리의 눈 속에 들었다. 눈 속에 들었다 하는 것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 찰나에 거기에 도가 어찌 눈에만 있겠는가? 귀로 무슨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듣는 그 찰나에 거기에 도가 있어. 목격 도전이다. 눈으로 모든 일을 탁 부딪힐 때 바로 그 찰나에 거기를 떠나서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귀로 들을 때는 듣는 바로 그 찰나에 있는 거고, 코로 무슨 냄새를 맡을 때는 맡는 그 찰나에 거기에 도가 거기에 있다. 설의 면목이 지역으며 조사설의, 조사설에는 달마조사께서 지금부터서 수천 년 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는데, 중국, 인도에서는 부처님으로부터 28대 조사고, 28대 달마 조사가 150세의 고령에 중국으로 건너오셨어. 그건 중국의 이 최상승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그 달마 대사의 서쪽에서 오신 그 진리가 지역음에 다 바로 지금에 있다고 말이거든. 3천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2천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 지금에 있다고. 가름 기손 상혈로여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바로 그 속에 도와 닮았으니 설의 조사의 뜻이, 면목이 바로 거기에 조금도 숨김없이 나타나 있다거든. 하용 구구 별처심이려 어찌 구구하게 딴 데에서 도를 찾느냐 이거거든. 우리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대승경전, 일승경전, 그런 경전을 높이 받들고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법문을 듣기도 합니다. 그 대단히 소중한 일이나 그런 경전을 다 달통한 조사들의 법문에 의지하면 그런 팔만대장경도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경을 두적거리면 그 경을 바로 본 사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본참 화두를 들고 이 무엇과 또는 어째서 무라 했는가 화두를 드는 순간에 거기에 바로 화엄경이 거기에 들어있고 법화경이 거기에 들어있고 금강경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금강경을 읽고 있는, 읽는 것보다도 그 콜수를 읽는 도리가 거기에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사, 아까 사람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도를 닦는 또는 불법을 믿고 수행하는 궁극의 목적이 생사해탈이라, 생사를 해탈해가지고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을 수용을 하고 그게 목적이 있는데, 생사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진 염기연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꺼지고 온 것이 바로 그 생사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일념 속에, 일념지간에 900생멸이 있다. 일념 한 생각을 잘게 잘게 미세하게 쪼개면 900변의 생멸이 있어. 저 전기불이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딱 켜져 있는 것 같지만은 수천 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연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생각 속에도 900생멸이 있고 또
또 그렇게 각